0: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자,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너무 화사하시네요.
1: 네,
0: 흔치 않은 색깔인데, 그죠?
1: 네,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신경 한번 써봤습니다.
0: 타이 색깔까지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고, 우리 늠름한 우리 구 팀장님은 늘 깔끔한. 네. 머리 헤어스타일은 늘 이렇게 딱 유지하실 것 같아요.
2: 네, 저는 그 헤어 하는 데가 좀 2주에 한 번 꼭 가거든요.
0: 2주에 한 번요?
2: 네, 그래서 좀 이 머리가 커 보이더라고요. 자주 정리를 잘 안 하면 머리가 너무 커 보여서. 네, 그 이유 때문에 자주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0: 예, 이 패션과 뷰티에 꽤 관심이 많으신 두 분과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뭐 틈, 여유 이런 키워드를 드려봤는데 가정경제에서도 여유자금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활비만으로는 너무 빠듯한데 이럴 때는 여유자금은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마련을 해보면 좋을까요?
1: 뭐 사실 이제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갑자기 생기기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자 그래도 이럴 때는 그 어카운트 땡땡이라는 그 신용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 휴면 계좌나 그 방치되어 있던 그 카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을 클릭 한 번만으로 휴면 계좌를 이제 해제하고 포인트들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런 돈들을 이제 잠들어 있던 돈들을 좀 깨워서 조금이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네, 비상 자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포인트부터 모아 봐라.
1: 네, 네.
0: 우리 그 팀장님은 또 생각 있으신가요?
2: 네, 여유 자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월요일 출근길에 5,000원어치 복권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죠.
0: 낮죠.
2: 네, 네, 그래서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 소득공제 있잖아요.
0: 네.
2: 그걸 좀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지출증빙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잘 챙기셔가지고 이 13월에 월급 잘 챙겨가지고
0: 네네.
2: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디 투자를 하신다면 좀 이 여유 있는 생활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0: 그렇게
2: 같습니다.
0: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군요.
2: 네.
0: 하여튼 평소에 쓰시는 것들 다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기셨다가
2: 네.
0: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니까
2: 맞습니다.
0: 예,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막 예, 인사를 주고 계세요. 송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예, 돈에 대한 정보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신청 문자는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번호 샵 0951번. 1번 우물정 0951번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이게 돈이다. 예,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뭐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이제 예금 이자가 참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할 사람, 강철 심장을 가진 그렇죠. 분들이 아니라면 네. 덜컥 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럴 때 대안으로 IMA 계좌를 활용해서 중장기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MA 계좌. 예, 안 그래도 요즘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많고 진짜 지금 들어가자니 이거는 정말 용감무쌍하고 이럴 때 IMA 계좌가 예금과 투자 사이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뭐 계좌도 많아가지고 IMA 계좌는 어떤 계좌예요?
2: 네. 일단 이 IMA 계좌는 종합투자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이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대신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ISA가 좋지만 예금 대체용으로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면서 이 중수익을 노린다면 IMA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만기까지 유지하게 되면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인데도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금처럼 제가 돈만 거기다 묻어두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불려주는 그런 계좌고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원금이 보전된다. 그런 의미시겠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투자 상품인데도 만기 보유 시에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뭐 일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가요?
1: 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금자 보호법이 이제 적용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증권사가 해당 증권사가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증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에서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 돈을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서 중도 해지가 어렵거나 제한이 될 수 있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적금처럼 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한번 만들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건가요?
1: 네, 이 IMA 계좌에는 그 월 적립식이 아니라 이제 예금처럼 돈을 네. 거치시켜놓고 그 거치한 돈을 이제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운용해서 네,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주는 계좌라고 생각.
0: 추가 납입은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 그냥
0: 처음에 그 돈으로 쭉.
1: 네, 맞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금 보장의 조건은 만기까지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만기 수익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상품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2: 네. 일단 이 가장 큰 장점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점인데요. 보통 예금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지만 요즘 금리를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IMA는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기 때문에 최소 연 4%의 기본 배당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주식은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지금처럼 매일 변동성을 좀 겪어야 되는데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손실이 나면 그 스트레스를 오롯이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네. 자, 하지만 IMA는 전문가인 증권사가 이제 내 돈을 알아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믿고 맡기시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5일 전 기사긴 한데 1,200억 원이 3시간 만에 그래서 어떤 투자증권이 뭐 IMA 계좌 2호도 완판했다. 뭐 불장에 몸집 키우자. 그래 투자하는 빅3 IMA 전쟁 뭐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핫한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연 4에서 8%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이건 확정이율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다리면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2: 네, 일단 이 IMA 계좌는 투자 유형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과 거치 기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 안정형을 선택하신다면 연 4에서 4.5%를 목표로 2년간 묶어두는 형태이고 일반형은 연 한 5에서 6%를 목표로 2에서 3년 그리고 수익을 더 추구하는 투자형은 연 8% 내외로 이제 3년에서

0: 7년 동안 장기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거치 기간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 4% 수준의 배당을 깔고 가면서 운용이 잘 되면 추가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2: 네. 그 추가 수익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2년 만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총 10% 수익으로 이익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먼저 기본 배당인 연 4%, 2년치 총 8%에 해당하는 800만 원은 이제 돈을 맡긴 이제 소비자에게 우선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사가 200만 원의 40%를 챙겨가고 나머지 60%는 또 그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구조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는 총 92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 뭐 투자 성과만 좋다면 예금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이 초과 수익을 나누는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가입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중도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을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2, 3년 뒤에 뭐 쓸 결혼 자금이나 뭐 자녀 등록금처럼 확실하게 이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을 굴릴 때 가장 네.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잊고 살 만큼의 그런 여유, 여유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돈을 벌면 또 세금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IMA는 이제 만기 때 그동안 이제 쌓인 수익을 한꺼번에 배당 소득으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 시점에 15.4%의 이제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2, 3년치 이익이 한 번에 몰려서 이제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점이죠. 자, 이럴 때 만약 다른 금융 소득과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돼가지고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구조임은 분명하거든요. 이 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증권사 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뭐 아무리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를 하더라도 투자는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도해지 시에 불이익이나 자금이 묶인다는 점 이런 거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예금보다는 좀 높은 실적 배당을 원하는 분들께 유익한 자산관리 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오늘 내용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아가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넘어가겠습니다.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가 출동지네요. 함께 나눌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이 모셔둔 우리 집 보험 뚜껑을 빨리 열어보자. 입니다. 자, 지인 부탁으로 가족 보험을 한 번에 리모델링 했지만 나중에 보니 가족 5명 보장이 거의 똑같고 대부분 갱신형으로 구성되었던 사례인데 자, 오늘은 가족 구성원별로 보장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의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되는지 쉽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5년 전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린이 보험 만기가 다가와 가족보험 리모델링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친한 친구가 보험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보험은 경험 많은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친구가 가져온 설계안을 보니까 뭐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했고 설명도 꽤 그럴듯했거든요.
1: 야, 내가 진짜 내 아들 보험이다 생각하고 밤새워 설계안 만들었어. 나 진

0: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믿고 맡겨봐.
1: 어, 너 제법이다. 보험료도 엄청 저렴하고 보장도 괜찮아 보이네.
0: 에이, 그러니까 나 이제 완전 전문가 다 됐다니까.
1: 그래, 그럼 이 우리 딸들

0: 할 때 보험 정보 꼭 해드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친구 이미 보험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됩니다. 결국 다른 설계사에게 저희 가족 보장 분석을 맡겼죠. 그랬더니 또 그분은 대뜸 보험이 다 잘못됐다. 무조건 싹 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라. 이런 얘기뿐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낸 보험이 쓸모없는 건지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없는지 좀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저와 남편, 저, 딸 둘, 아들 하나까지 5인 가족 보험 보장이 모두 비슷하게 가입돼 있더라고요. 가족마다 나이와 성별, 필요한 보장이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은 구성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5년 전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가족보험을 쌍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친구는 이미 일을 그만뒀고 다른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잘못됐다.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보셨, 어떠셨어요?
1: 이럴 경우는 진짜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자녀들 보장을 이제 갱신 시기에 맞춰서 다시 점검하신 점은 일단 잘하신 것 같지만 청취자님 마음이 이제 워낙 좀 따뜻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 하는 분들.
0: 있으시죠.
1: 네. 청취자님이 딱 여기에 해당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온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덜컥 진행하신 부분은 아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0: 아무래도 친구가 그때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어떤 미흡한 게 있었을까요?
2: 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력이 짧더라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꼼꼼하게 설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영업이라는 게 밖에서 보기와 달리 직접 뛰어들면 참 힘들고 많이 지치거든요. 예, 그런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일찍 포기하셨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0: 예. 담당자가 그만두면 이제 관리해줄 사람도 없고 또 변경되면서 막 전화가 옵니다. 예. 다른 상품 가입 강요도 막 하면서 필요를 느낀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1: 네. 그렇죠. 이제 보험 일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자, 요즘처럼 월급으로 이제 살기 팍팍할 때 부업이나 N잡러로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데 자, 그 통계를 봤더니 10명이 시작하면 1년 지나서 겨우 2, 3명 정도만 살아남는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0: 진짜 요즘 인터넷 광고 보면 보험 영업 광고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잡으로 뭐 하루 1시간 하면은 월 100번다. 아니 뭐 가족 보험만 계약해도 생활비가 된다. 뭐 이렇게 문구에 혹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광고는 그냥 광고인 거죠?
2: 네.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최근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뭐 하루 1시간 투자로 월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점만 강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실제 보험 영업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이 고객의 보장과 재무 상황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충분한 교육과 경험 없이 지인이나 가족 보험부터 무리하게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보장 공백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부업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사람의 미래와 돈을 다루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셔야겠습니다.
1: 네,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번 청취자님의 경우 가족 중 한 분이 이제 암진단을 받아서 보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자, 부모님과 자녀 보장이 모두 이제 동일하게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5명 가족의 계약 내용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이랑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보장 내용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생기네요.
2: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위험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구성을 만드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데 모든 사람의 보장을 똑같이 구성했다라는 건 이 상담 없이 오직 이 가입만을 목적으로 진행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몇몇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설계 중개사들 때문에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도맡아 비판받는 현실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0: 네. 그럼 우리 청취자님처럼 가족보험을 한 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네, 이게 뭐 전체적인 보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제 한 분의 한 명의 말만 듣지 말고

0: 여러 전문가에게 이제 비교하고 문의를 해본 뒤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가입하는 순간보다 보험금 지급 받는 순간 내가 가입한 보험이 네,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이제 여러 군데 좀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라. 이제 그런 조언이 되겠고요. 담당 설계사가 그만두면서 보험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 가족보험을 다시 점검할 때는 그럼 어떤 부분을 또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담당자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죠. 네, 대부분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했다가 지인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내 보험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과 치료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3대 진단비를 구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조금씩 네,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네, 이 청취자님께서 우리 집은 좀 다른 집보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서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가족 모두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뭐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가 전부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보험료가 다른 집보다 저렴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1: 다 갱신형이더라.
2: 네네. 그러니까
1: 보험은 내가 아팠을 때 보장만 잘 받는다고 생각하고 뭐 이게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눈앞에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이 지인만 믿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기 좀 쉽거든요. 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어 진짜 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위험률이 올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험료가 폭등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 만기까지 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까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평생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 것이죠.
0: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뭐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제. 근데 이거 평생 가는 게 아니죠. 내가 네. 전화기를 바꿀 때마다 요금제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요금제도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거 형태 중에서 월세. 내가 처음에 월세 계약을 했을 때 그 월세가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얼마든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 또한 이제 약속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동안의 뭐 나이나 건강 상태, 손해율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새로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동일한 보험료가 아니라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밖에 없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겠죠.
1: 뭐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동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제 오르는 쪽이 훨씬 많다 보니까.
2: 네.
1: 예. 비갱신형은 그럼 처음엔 조금 비싸도 납입 기간을 끝나면 보험료 부담 없이 이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보험을 새로 구성할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좀 나눠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일단 이 비갱신형의 경우는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납입기간 이후에는 만기까지 보장만 받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고 특정 시기, 즉 이 은퇴 전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큰 보장이 필요할 때 좀 저렴하게 좀 복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겠습니다.
0: 네, 그 보장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재가입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이제 청취자님과 배우자님께 20년 이제 비갱신형으로 3대 진단비만 구성해서 보험료 예산에 맞게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의 보장을 구성할 때였습니다.
1: 아, 그때가 또 되게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청취자님과 배우자님보다 자녀들 보장에 신경을 더 쓰신 이유.
2: 네. 이 아무래도 이 실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가입 주기가 없는 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실손은 잘 유지만 한다면 적어도 이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 진단 시 이 소득 공백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자녀들이 20대인데 몇 년 전 이 실손 전환을 통해서 4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 보장은 이제 암이나 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먼저 구성을 하고 신의료기사라고 불리는 보장에 대한 신경도 같이 좀 써드렸거든요. 특히 암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드렸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뭐 수술이나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가 이제 모두 해당이 되죠. 자, 모든 치료에 해당만 되면 약속된 보험금을 매년 보험 만기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미래의 신의료기술까지 보장이 되는 뭐 암 주요 치료비와 수술비를 잘 구성해서 네, 실손의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게 잘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1: 네, 뭐 비갱신형으로?
0: 네, 맞습니다.
1: 예. 언젠가는 폭탄이 될 수 있었던 이 갱신형 보장을 안정적인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하고요. 또 본인 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의 약점까지 예, 커버를 해 주셨네요.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이 일단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만기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혼자서는 좀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믿고 보험 계약 고민 중이시라면 예, 여러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 분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시면 지금 출연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요 노래는 보험 계약 전에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골랐습니다. 나얼의 한 번만 더 듣고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시면서 YB 패밀리 천사님이 성함을 알고 싶으시다고. 예, 우리 이 화사한 살구색 옷을 입으신 분이 최동기 본부장님, 우리 남색 자켓을 입고 계신 분이 구동현 팀장님이십니다. 뭐 이런 것도 금방금방 제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네요. 자, 오늘 민원 만나보실 텐데요. 5193번님 사연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제거를 하셨고요. 조직검사 결과 대장 점막내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용종 절제술로 깨끗이 제거가 돼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보장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요. 암보험이나 대장 관련 보장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1: 네.
0: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하면 항암 치료도 오래 받고 치료 과정도 좀 힘들고 후유증, 뭐 소득 공백까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장 점막 내암, 이거는 그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된다는 거 하면은 정말 항암 치료나 뭐 그 이후에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개 암 세포를 없애는 이 항암 치료 기간이 좀 길고 힘든 게 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대장 점막 내암은 완전 절제가 되었다면 치료는 일단 종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내 몸이 암에 취약한 환경일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 행운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 담당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에 맞춰 꼭 추적 검사를 잘 받으시면서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0: 네, 행운의 경고 메시지다.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신호를 조금 일찍 받으셨다. 근데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험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대장 점막 내암도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죠.
2: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뭐 물혹이 있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이 그냥 물혹 하나 있어서 제거했다라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고 조직 검사를 왜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물혹을 떼서 이 물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악성이라면 그 부위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악성인지 아니면 옆으로 증식하고 내 장기 안으로 침륜하는 악성 종양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악성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악성 종양이네라고 하면 제자리암으로 판단이 되어서 네. 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를 지급받게 되고요. 반대로 이거 확인해 봤더니 옆으로 확산하고 침륜하는 암이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일반암으로 판정이 돼서 이제 100%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 그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게 검사를 했는데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암이었지만 이 약관을 살펴본 결과 예. 소외감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아무리 추가 치료가 없다고 해도 진짜 진단비의 10%, 100%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암 진단비 지급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 대장 점막 내암이라는 것도 보험사나 약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굉장히 좋다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암의 경우는 회사마다 이 소외감, 유사암, 일반암을 나누는 판단 기준이 다르고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도 제각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만 보기보다는 보장을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구성하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2: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내 몸에서 물혹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시술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뭐 수술 확인서 혹은 병원비 영수증만 첨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수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만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C코드인지 D코드인지 판정을 하고 C코드면 당연히 안 된다는 비를 지급할 테고 D라는 영어로 시작되는 D코드라면 이제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는 보험금만 받게 될 뿐 내 몸에서 떼어난 무릎이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단순한 뭐 무릎에 해당되는지 어떤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0: 아, 그러니까 그 C코드가 암코드고 D코드는 용종코드고 그렇군요. 청구할 때도 챙겨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이제 대장 전망 내암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 네, 이 대장 전망 내암의 경우는 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꼭 챙겨야 하거든요. 이 검사 결과지에 적힌 암세포의 침륜 정도와 세포 변형에 따라서 소외감이 될지 이게 아니면 일반암이 될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소외감 보장만 나왔다면 상세하게 따져보고 이 숨은 보장을 찾아내는 노력이 바로 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각종 서류를 좀 준비해서 아버님의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가입 중인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상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이나 소외감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네, 얼마든지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0: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 100%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요거는 직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뭐 그 약관에 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일반암 진단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될 수도 있다. O. 예.
2: 네. 그 이게 지금도 이제 대장 점막내암을 이게 분쟁이 상당히 좀 많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진단을 받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어떤 코드를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상당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전체를 다 받아가고 누구는 똑같은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 일부, 뭐 10%, 20%인 일부만 받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형태의 대장 점막 내암이라도 암 진단비의 100%를 무조건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암보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니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보다는 무조건 암 진단비 100%를 받을 수 있는 네, 그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급받은 보험금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대장암 정말 무서운데 준비를 좀 잘 해두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일찍만 발견되면 생존율은 좀 높지만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대장 부위에 용종이 자주 발견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이 지금이 바로 암 진단금 요거 살펴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0: 네. 대장암 보장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혹시 보험사 약관에 또 뭐 어떤 변경사항 같은 게 예정돼 있나요?
2: 그...

0: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대한민국이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보다 발견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대장 내시경을 자주 하니까. 많이 하는 국가이니까. 자, 그래서 현재 보험사의 약관 변경은 따로 없지만 국가검진에서 이제 만 50세 이상 이제 1년 주기로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대장암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자 정부에서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검사 방법과 이제 연령을 낮추기로 발표한 것이죠.
1: 정부에서 개정된 권고안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바로 도입하는 방안을 2028년 목표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동안 직장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이 대장 내시경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도 이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기 치료와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네, 45세 이상 대장 내시경 검사 내후년이 목표다. 이런 이제 또 뉴스가 추가가 네. 되겠고요. 좋네요. 좋네요. 예. 문자 주신 5193번님 아버님처럼 일찍만 발견하셔도 치료가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요. 그죠?
0: 네. 이제 뭐 검진 장벽이 낮아져서 이제 조기 검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암 진단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이제 그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이제 그 국가 검진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상선암 발견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고 이제 위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대장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당연히 암 진단비 지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치솟는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자, 만약 청취자님처럼 보험 가입 후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을 감안해서 향후 건강 검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견률이 높은 대장 점막내암과 같은 암보험을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 네,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좀 저렴하면서 대장 점막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하신다면 좀 가성비 있게 준비가 가능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장 점막내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회사를 찾아서 좀 진단비를 좀 두둑하게 준비하시고 치료를 받을 경우 뭐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 상관없이 치료비를 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한다라면 치료에 대한 보장 역시 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불안하면 뭐 이게 그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이런 거 생각해갖고 네. 한 석 달 전에는 뭘 좀 가입을 해놓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1: 그렇죠.
2: 생각이 듭니다.
1: 방법이죠.
0: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석 달 전이 아니라 네. 이제 암보험 중에서도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안전장치로 뭐 그런 것들 가입해두고 건강검진 한 다음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럼 보험 계약은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니까.
2: 그 악용 아니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0: 아니죠. 이건 악용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니까. 네. 네.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저를 싫어하겠지만 네. 네, 잘 활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렇게까지 다 노출하시면 업계에서 약간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0: 뭐, 네. 그 정도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오늘은 대장 점막내암 사연을 통해서 암 진단비 받을 때 약관과 서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참 치료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에서는 소외감으로 볼지 일반암으로 볼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 그리고 약관상 암분류 기준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이 자주 발견되는 분들은 건강검진과 함께 암 보장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선 점검해 보기 힘들다.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홍세화님이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7번님이 일배책, 가배책, 자배책 에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보험은 따로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0: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러니까 모두 장소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실까요?
1: 네, 그 세 가지 배상 책임 모두 다 이제 뭐 직장에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녀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상이 가능한
0: 그게
1: 것이고요.
0: 그게 자배책이고.
1: 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배책은 이제 부부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제 가족 모두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저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네.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네,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보장의 이제 범위를 놓고 판단하자라고 하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장 넓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 자체가 한 1,000원 뭐 2,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뭐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하나의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특약 하나만 독자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0: 예. 그러면 뭐 특약 구성할 때 저는 일배책 할래요. 저는 가배책 할래요. 뭐 이런 걸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1: 지금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모든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037번님 도움이 되셨죠?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겠네요. 그죠?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오늘 또 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가져가시라. 원포인트 하나씩.
1: 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 금융 상품인 뭐 보험부터 저축 재테크를 하시려면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네, 그 어떤 위기로부터 이런 상품들을 좋은 상품들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 비상 예비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네,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그 함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보장이 같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당장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소탐되실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0: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으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정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되는 곳은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청주나들목 부근이 그렇습니다. 약 30분 전 화물차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전차로 통제하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한 5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 쪽으로 신공항 요금소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와 이후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한춘화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빵 굽는 냄새는 정말 삽시간에 퍼지죠. 그런데 그 냄새가 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효의 시간을 꼭 거쳐야만 하는데요. 같은 반죽이라도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따라 맛도 식감도 달라지죠. 기다림이 맛을 만든다는 말 괜히 나온 이야기는 아닌가 봅니다. 어느새 목요일 주말도 슬슬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맛있는 빵이 익어가듯 조금 덜 서둘러도 괜찮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수다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6월 11일 목요일 첫 곡, 이광조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그럼 문을 엽니다. 빵집만 들어가면 무슨 빵을 사러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죠. 사러간 빵은 안 사고 옆에 있는 다른 빵을 사가지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다른 빵이 더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빵을 그다지 즐겨 드시지 않는 분들도 냄새는 또 반응하시네요. 빵에는 뭔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은 정말 빵집 많잖아요. 주변에 뭐 별다른 상권이 없는 곳에도 커다란 베이커리 카페가 하나씩은 있던데 괜히 그런 곳에서 아점 즐기고 싶어지는데요. 방송 마치고 나면 점심이겠죠? 벌써 배고파지네요. 4723님.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6월 햇빛 같은 이광조님 목소리. 아, 이때가 언제일까요? 80년대 중반이네요. 80년대 중반 즈음에 이광조님이 밴드를 함께할 때 이광조와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는 밴드를 했었죠. 그때 녹음했던 곡이네요. 돌아보니 이광조도 젊었고 저는 어렸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태식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요일은 왠지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 여유 속에 폭송과 동행합니다. 예, 오늘 오는데 날이 좀 뜨거울 것 같다 하는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햇볕이 다른 차에 비춰서 반사되는 햇볕의 그 느낌이 눈이 부시던데요. 잘 안 쓰던 선글라스를 탁 꺼내서 꼈던 오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자,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함춘의 문화통신 함께할 예정이고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의 김현우 PD,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지 3부에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 TBS 라디오 함춘의 폭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가능하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도 물론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함께해 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그냥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표신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번 읽었더니 김혜지 아나운서한테 부탁을 안 하네. 계속 부탁하네. 어떡하죠? 그래도 고맙죠. 아일러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그리고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축축축 잘 뿌려져라. 잘 뿌려질 것 같아요.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피디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준비했고요.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청정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 진액. 저 다음 달에 뉴질랜드 다녀오거든요. 이번 달이구나. 가서 녹용 봐야겠는데요. 진짜 그런지? 100% 군에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준비했고요.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 비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그리고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삼에서 제공하는 멸치 세트. 고추장 씨가 먹고 싶네요. 3대 재단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 공구입니다. 헥토르 가정용 망치 준비했고요. 이걸로 한번 못을 박으면 잘 박힐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삼촌의 복성, 한영의 여울목, 그리고 김현식, 그 벤치 함께 들었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저는 별명이 빵순이랍니다. 빵순이. 크크, 옆지기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꼭 빵을 사오더라고요. 오랜 생활 함께하면서 많은 걸 봤다 보니 알고도 모른 채눈 감고 빵 받아들고 빵! 그 웃어주지요. 6832님 빵순이 맞으시네요. 저도 빵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김초복마니님께서 반가워요 함디.

주기가 있나요? 저는 35만, 36만 키로를 타고 차를 안녕 했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니 어떡해요. 그래도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겁니다. 먼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인공위성인 이것 1호가 지난 8일 16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0년 6월 발사된 이 위성은 당초 설계 수명 7년을 훌쩍 넘겨 기상과 해양관 측 통신 서비스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이 위성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기상관측 위성 보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위성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천리안, 2번 나우누리. 이야, 예전에 모뎀을 통해서 삐비비비비빅 띠릭띠릭 이거 했던 거잖아. 두개다 이름이 그거 아닌가? 왜 헷갈리지? 다 그거 같네. 아, 전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렵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혹 아니면 혹시 정답이라 찍으실 분은요. 찍으셔가지고요. 샵 0951,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진다는 팁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기다리는 동안요, 노래 두곡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신윤철 컴퓨터 세상.

소산수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신윤철의 컴퓨터 세상 함께 들었습니다. 아, 신윤철의 컴퓨터 세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컴퓨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뭐그 PC 통신 이름 아 그거로 오해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하이텔, 천리안, 나우 아 이런 거. 야, 오늘 한 퀴즈 오답 많이 보내셨는데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천리안이라고 하네요. 나우누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PC통신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었네요. 그 나우누리가 위성 이름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늘에서 이로움과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담아 천리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천리안 1호는요, 그동안 약, 와, 16억 킬로미터를 비행하며 기상과 해양 관측, 통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상 임무는 천리안 위성 2A호가, 그리고 해양 임무는 천리안 위성 2B호가 차질 없이 이어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와, 대단하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재미있는 문자 보내셨거든요. 역대급 난이도여서 그런지 오답자가 제법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특히 한국형 우주발사체 이름 누리호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셔요. 우주발사체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3386님께서 빵 얘기를 들으니 빵을 잔뜩 먹고 배가 빵빵해졌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출첵합니다. 어젠 집에서 쉬며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 시간이었는데 어제 그렇죠. 지금도 그 포크너 출연진, 어제 포크너 출연진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도 안 듣고 다음 이렇게 끌끌 지금도 혼자 웃고 있습니다. 마침 퀴즈가 나와 답과 함께 보냅니다. 2번 나우누리호지요. 오늘도 2시간 죄송해요. 나우누리는 PC통신 동호회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포크너 분들께 제가 함춘호와 함께 그 클럽 공연한 거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가만히 얘기를 할 모양새를 보니 엄청나게 칭찬할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 그런 거 낯간지러워서 못 견디거든요. 바로 다음 이랬습니다. 아 죄송해요. 나우누리는 동호회 이름이 아니고요. PC통신 사업자 이름이었쇼. 당신 말을 잘 붙여주쇼. 예. 아 사업자 이름이었군요. 그땐 진짜 그랬어요. 그 모뎀을 통해서 그 PC통신에 접속하려 하면은 꼭 밑에서 엄마가 전화를 들어. 엄마 끊어! 그리고 그 PC통신 사용하고 있으면 그 집에 전화하잖아요.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랬었죠, 그때. 6832님께서 함디님, 저는 알겠습니다. 2번 누리호죠. 야, 그래요. 누리호는 발사체 이름이라고. 작년 여름 가족이 고흥 누리호 발사지도 들리고, 이쁘디, 이쁜 쑥섬에 배 타고 들어가 팥빙수도 먹고, 오가는 길이 너무도 이쁘서 올 여름에 숙박하고 오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좋으셨겠습니다. 누리호 우주발사체 이름이죠.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는 정답 천리안. 띵동댕. 야, 예전 차는 35만 키로 정도 타고 교환했는데 요즘 차는 25만 키로가 수명, 이 정도 수명이라고요. 멋쟁이 주님, 제 나라에 타가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타다가 멈추면 그냥 공업사 불러요. 9883님께서 함대 아침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요. 크크크. 알면서, 아유. 나도 알고, 함디도 알고, TV에서 청취자들도 다 아는데, 크크크. 정답은요? 안 알려주죠. 그래요. 알려주지 마십시오. 안 알려주지롱. 저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 저는 정답을. 1918님께서는요, 천리안 위성 이럽니다 하셨고요. 오, 얼마 전 아이들과 나로 우주센터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위성 강국이 되어 뿌듯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네요. 네, 저도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오답, 혼재되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한 분 선정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선물 9개 중 랜덤으로 하나를 강세희 작가가 선정해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대상자는요, 빠바바바밤, 7326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1호 벌써 그렇게 됐네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하는 문자 보내주신 7326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26님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0951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인 620님께서는 보이는 TV를 어떻게 보나요? 하셨는데요. 아, 저희가 TV로는 안 나가고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요. 월요일과 수요일에 TBS TV,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TV는 아직 어렵습니다. 7월 지나고 좀 보죠. 보이는 TV도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 하나 보내드립니다. 전율합니다. 청춘의

소소한 이야기, 존엄하게 함께하는 함춘의 복송. 임현정, 나에게로 가는 길은 아름답다.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자, 3386님께서 크크크. 오답자 많은 것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춘호님, 순우리말로 개구진 면이 많아요. 아, 저희가 선물을 막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근데 문제가 가끔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에이, 그래 조금 약간 약이 올랐는데 오늘은 보상받았습니다. 9883님께서 와 진짜로 모르는 분들이 있네요. 난 잔능란으로 생각했는데 함지도 몰랐겠구나. 저 몰랐어요. 그래도 잘 듣고 있는 거 있어요. 아셨고요. 6832님께서 함디님, 크크. 저희 가족은 합천 황매산에 별 보러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가끔 인공위성도 보고 온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황매산은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입니다. 오, 와, 멋지다. 사진을 직접 찍으셨나요? 엄청난 분위기네요. 가보고 싶고. 가끔 날 맑을 때 인공위성 하늘에 쓱 흘러가는 것 보이죠. 좀 음모론이 좀 심할 때는 저거 UFO 아닐까라고 혼자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이산입니다.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아,
1: 왜
2: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대천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세종포천간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 한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터널 통과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나들목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요. 화물차 화재 사고 때문에 전면 통제였었던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청주 부근은 다행히 1차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사고 지점 앞두고 6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비로 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깊은 위로가 되는 듀오 카펜터스의 A Song For You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곡은 70년대 포크의 거장 레온 러셀이 만든 곡이죠. 수많은 아티스트가 이 명곡을 리메이크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카펜터즈의 버전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컬 카렌 카펜터의 그 독보적인 음색 덕분이겠죠. 이 곡은 첫 소절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감상해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전주나 효과음 없이 고요한 정막을 깨고 흘러나오는 카렌 카펜터의 다지간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많은 곳을 다녀보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했지만 지금 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라는 가사가 마치 귓가에 닿는 따뜻한 숨결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참 신기합니다. 귀를 자극하는 높은 고음이 없어도 그 낮고 단단한 중저음의 울림이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가라앉혀주거든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건 곡 전반에 흐르는 비움의 미학입니다. 오직 카렌의 목소리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동생 리처드 카펜터가 조율한 피아노와 현악기 그리고 오보에와 색소폰 같은 관악기들이 아주 철저하게 한 걸음 뒤에서 귀를 터주고 있습니다. 악기들이 보컬을 덮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여백을 메워주는 이 완벽한 앙상블은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은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는 이 노랫말. 이 노랫말처럼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만히 떠오르는 가장 소중한 당신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내일 아침 저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줄 우아하고 깊은 울림입니다. Carpenters, a song for you.

좀 전에 에프릴 스탄플리 시간 함께한 곡 카펜터스의 A Song For You 함께했습니다. 오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곡을 좀 준비하면서 동생 리처드 카펜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빠입니다. 오빠. 오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6832님께서 함디님 좋아하는 팝송들을 한 포송에서 함디의 고급진 해설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 좋으시죠? 오셔요. 저희가 잘 해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3386님께서는, 중저음의 감미로움. 진하진 않지만, 숲속길을 걸을 때 은은히 전해오는 피톤치드와 플로엠이 전해집니다. 그러네요. 카린 카펜터의 목소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들으면은, 그 피톤치드의 향같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웃음실 목소리로 윤회 듣고 우리 김현우 피드 모시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기죠. 김현우 PD님 어서 나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오, 멋져요. 라디오 네. 제작본부. 근데 거기 힘을 좀 주네.
1: 제작 본부.
0: 아, 네. 우리 본부 있어요? 본부?
1: 본부 여기 밑에 층에 있잖아요.
0: 아, 있어요?
1: 13층에 있습니다.
0: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나? 책상 밑에?
1: 이불은 없고 칸막이.
0: 아, 칸막이. 네,
1: 칸막이. 칸막이가 없는 자리는 CD로 이렇게 쌓아가서 이렇게 아, 이제 만들어 놓죠.
0: 네. 어릴 때 본부 하면은 꽉 네. 너무 씌워놨는데.
1: 그렇습니다.
0: 어, 그러는 저러나?
1: 네네네.
0: 내일 뭐가 있어요? 우리?
1: 내일이 네. 월드컵입니다. 네. 아~ 축구 월드컵. 내일이 이제 개막이고, 말씀처럼 이제 월드컵 이야기 잠깐 또 저희가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 지금.
0: 보통 이 월드컵 네. 하면은 축 알못. 네. 신 저도. 네. 웬만하면 시즌 전에 좀 알거든요.
1: 네.
0: 깜깜하게.
1: 올해는 역대급이었죠. 사실 월드컵 전에 축구였던 그런 붐도 사실은 예전과 좀 다르기도 하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 선거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
0: 중요한 이슈들이 좀 앞서 있어서 그랬군요. 네.
1: 그리고 축구가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즐길 거리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0: 그렇죠.
1: 예전에는 물론 뭐 다른 옛날에도 즐길 거리가 많긴 했지만 축구의 어떤 실력
0: 예전에
1: 이런 것들도
0: 즐길 게 없었어요.
1: 아, 그런가? 여튼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내일 우리 네. 대표팀 첫 경기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우리가 뭐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0: 몇 시에요? 몇 시?
1: 우리 또 한국전은 중요하잖아요.
0: 네, 한국전
1: 내일
0: 중요하죠.
1: 오전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4시간 후 정도 되겠네요.
0: 24시간 후에?
1: 네.
0: 오, 그래요?
1: 내일이
0: 멕시코에서
1: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이번에 네. 미국 멕시코에서 하는데 네. 우리가 A조예요. A조. A조가 제일 먼저잖아요. 첫 번째.
0: 그렇죠.
1: A조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는 멕시코와 남아공 이제 경기를 하고
0: 멕시코가 이번에 주최국
1: 맞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북중미니까.
0: 네네네.
1: 그래서 멕시코 남아공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첫 경기를 하고
0: 네.
1: 우리는 한국과 이제 대한민국과 체코가 네. 11시에 합니다.
0: 날이 좀 선선할 때인가 보다. 11시쯤이면은 날이 좀 저녁쯤 네. 되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오, 그렇게 되는 거군요.
1: 네.
0: 오,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1: 우리가
0: 방송 안 해요?
1: 방송합니다. 그래서
0: 방송해요?
1: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가 함춘호의 팝송이잖아요.
0: 저 내일 나와요?
1: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나오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내일 11시 경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함디가 이제 축알못이잖아요.
0: 아, 축알못이죠, 축알못.
1: 지금 감독님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0: 차범근
1: 감독님은 아니에요. 예전 감독님이시죠. 네,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우리 또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네,
0: 잘 됐네요.
1: 이승준 캐스터를 모시고 요즘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입중계라고 해서
0: 입중계
1: 입으로 이제 중계만 하는
0: 아 그렇죠.
1: 요즘
0: 그렇죠.
1: 유행하죠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화면을 저작권 이런 게 있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0: 정지 화면 세워놓고
1: 뭐 이제 화면 보는 거는 본인은 보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청취자나 시청자들은 이제 그 영상을 보지 않고
0: 없죠.
1: 입으로 떠드는 것만 보는 거죠.
0: 야,
1: 우리가 내일 그렇게 할 겁니다.
0: 우리 저기 네. 월수 빼고 나머지 하는 네. 그 TBS FM 유튜브 채널과 같은 거네.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죠.
0: 이 동영상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는
1: 그렇죠.
0: 화면만
1: 네.
0: 나오고 근데 이제 내일은 음악만 계속 나가.
1: 내일은 이제 저희 화면은 나오고
0: 네.
1: 이제 입으로 떠드는 것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함디와 이승준 캐스터는 보일 겁니다.
0: 아 그러면
1: 네.
0: 오른쪽엔 제 목소리가 나가고. 왼쪽엔 이승준 캐스터의 목소리가 나고 이런 거예요?
1: 뭐 그러진 않고 동시에 나가겠죠.
0: 아 네. 그래요?
1: 저 스테레오로 같이 나갈 거니까.
0: 아, 정말
1: 그 LR 분리해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중간 중간에 뭐 또 이게 또 마침
0: 네.
1: 이제 개막이 내일 개막이라서 네. A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 시작하는 거니까 뭐 월드컵이 그동안 관심이 좀 없긴 했지만
0: 네.
1: 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번에 호나우도랑
0: 네.
1: 메시 이런 선수들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축구 알고
0: 영화 배운가요? 아닌가요?
1: 자, 호나우드나 메시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올해 또 마지막 월드컵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뭐 이런 친구들도 나오고, 아, 친구? 이런 분들도 친구죠, 나오고.
0: 친구.
1: 이런
0: 아마 현우 PD랑 별로 나이 차이 안 나.
1: 저보다는 동생들입니다.
0: 그렇죠. 네, 메시가 요번에 네. 그 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1: 최다골 얘기
0: 예, 그렇죠. 네. 그 올 월드컵에서 13골인가를 맞습니다. 지금 기록했다고.
1: 네. 어, 많이 아시네요, 축구.
0: 아, 제가.
1: 저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0: 제가 좀 드리블을 좀 합니다.
1: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내일 또 이승준 캐스터와 함께 하시면 아, 재밌지 않을까.
0: 이 방송 진행이 좀 새로운 방송 진행이죠.
1: 그렇죠. 예전에 허리케인 라디오 때도 일국장님도 축구를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월드컵 기간에도 또 마침 있어서 그냥 축구 얘기만 계속 했던 적도 있고 아, 네. 또 마침 이번에는 이 축구 경기가 한국 대표팀 첫 경기뿐만 아니라 네. 19일 금요일에는 우리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국 예, 멕시코전. 그리고 19일. 25일 목요일은 남아공과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이 모든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예요.
0: 함춘의 폭성.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아니 작정을 했네. 북중미 월드컵. 피파에서 네. 이거 완전히 작정을 하고.
1: 이 정도면.
0: 이 음모론에 휩싸였네.
1: 함춘호의 월드컵. 뭐 이 정도 해도. 이때 한국전이 이기면 만약 첫 경기를 이기잖아요.
0: 난리 난다.
1: 그럼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때 뭐 연주도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한국팀 승리를 기원하는. 네.
0: 결혼식 축가 가가지고 하얀 손 쓰고 물르는 거 아니야? 또 헤어지자 보내온. 네. 여튼 아니, 웨딩 케이크를 불러 딱.
1: 첫 경기가 중요합니다.
0: 네. 야, 축하합니다. 결혼 그러면서 웨딩 케이크를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젠 밤도 깊어 그대 아닌 사람에게로 간다고 네. 해서 등짝 스매싱을 당했던 어린 날의 함춘호. 참 잘 분위기 파악해야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문화통신 들으시다가요 네. 아는 것 소식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관람골 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해서요. 아 그리고 여러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아 돈이 좀 들어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무료 TBS 앱이나 TBS 앱 유튜브 채널에 글 올리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시동을 걸고
1: 자, 먼저 경북 영주로 갑니다. 영주.
0: 영주.

0: 여기 매봉산로 31 이렇거든요. 주소가. 이렇게 31이 번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뒤에 붙는
1: 도로명.
0: 네, 뭐, 도로명 주소.
1: 네, 네. 네.
0: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아트스퀘어가 148에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야, 어떻게 봐야 돼요?
0: 여러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먼저 전시 프로그램 중에서 나무 악기가 되다.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가 이제 나무에서 점차 악기로 이제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1: 이거 안 되는데.
0: 왜요? 왜요?
1: 나무를 보호해야 되는데.
0: 아, 그렇군요. 근데
1: 곤란한데.
0: 나무도 뭐 악기가 되기 위한 또 나무가 있지 않을까요? 잘
1: 그럴까요?
0: 모르겠습니다만.
1: 그렇게 할까요?
0: 네. 네, 우리 또 먹는 네, 육식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네. 자, 그래서 요 오케스트라 악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데
1: 중요하죠.
0: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역시 말씀드린 148아트스퀘어 다목적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6월 27일에는 첼로 있죠. 첼로.
1: 첼로.
0: 첼로 미니어처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1: 와.
0: 네.
1: 아, 귀한 체험이네요.
0: 멋질 것 같아요.
1: 네.
0: 요거는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악기를 만들어 보면서 아, 클래식 악기의 구조가 이렇구나. 뭐 원리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본다는 거죠.
1: 야,
0: 미니어처니까 뭐 실제 크기는 아닐 것 같고.
1: 어, 그렇죠.
0: 뭐 좀 자그만하게 하지 않을까요?
1: 그래도 네. 이제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클래식 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게 보존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파손이 거의 안 되고, 심지어 스트라우디바디라고 하는 그런 그 악기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거든요. 저는 그 악기가 그냥 잘 보존이 돼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악기의 손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거겠죠.
0: 네.
1: 기타는 조금만 손만 대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0: 아, 오늘 반대네요, 오히려?
1: 아니, 기타는 오리지널 파츠 어디 갔어요? 막 이러는데.
0: 아, 근데 기타도 클래식 기타 있잖아요.
1: 클래식 기타 있죠.
0: 클래식 기타는 지금 말씀처럼 앞에 전자처럼
1: 네.
0: 클래식의 그런 어떤 루틴이랄까? 뭐
1: 네네네네.
0: 어떤 저기처럼 계속 수리를 하면서 하는 네. 게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 클래식 기타는? 클래식 기타도 떨어지는 건가요?
1: 엉망이에요.
0: 아, 기타는.
1: 웃지 마시죠.
0: 기타는 다 그렇군요.
1: 기타는 소비재입니다.
0: 자, 그리고 그 북카페에서는 역시 6월 27일에 디 솔리스텐 앙상블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가족음악회 렛츠 댄스 춤추는 오케스트라
1: 네.
0: 여기 하는데 여기 이제 해설과 함께 공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춤을 주제로 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좀 쉽고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재밌겠다.
0: 네.
1: 솔리스텐 앙상블은 그 어떤 팀인지 좀 궁금하긴 해요.
0: 네. 공연이 네. 작년에도 이제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솔리스텐 앙상블 공연은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1: 그렇겠네요.
0: 기존 이제 성인 연주자들인데 이제 대상이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들, 관람객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죠.
1: 아, 여기 과장님께서 네. 한 말씀 하셨는데 좀 읽어주시죠. 네.
0: 이번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음악을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네요.
1: 네. 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예전 영주, 지금은 영주를 접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예전에 소백산 쪽으로 해가지고 쭉 국도를 타고 내려가다가 보면은 뭐 비행장에 있는 길도 지나가고요. 막 어려웠거든요. 산에 막 지나가고 이랬는데 기억나는 건 영주 갔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공연이 사람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0: 네 역시 맛있는 곳이
1: 야 맛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가서 글쎄 들국화 공연을 하고 왔지 뭐예요. 엄청나 그 영주 분들의 문화 사랑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들국화가 좀 거칠었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그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영주가
1: 네, 그렇죠.
0: 광역권 도시는 아닌데도 네. 뭐 들국화 공연도 이렇게 할 만큼
1: 네.
0: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가 보네요.
1: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클래식으로 지금 네. 이제 많은 또 시민들에게 위로와 문화를 전달하고 있네요.
0: 네.
1: 아, 자, 그럼 저 두 번째는 어디로 갈까요?
0: 자, 다음은 역시 경북입니다. 영덕 문화관광재단입니다.
1: 야.
0: 영덕. 영덕은 또 대게가 그쪽에 있죠.
1: 그만하자.
0: 자,
1: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네. 나가지고 너무 힘든데.
0: 네. 자, 영덕에서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워크하고 베케이션 합치와

0: 워케이션이라고 이걸 만들었는데 동해의 온, 여명의 오프 이렇게 해서 이제 고로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이게 이제 동해안의 바다와 숲,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여기 참가하는 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여유로운 휴식도 가져라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거죠. 요즘에는 사실 언젠가부터는 일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도 네. 물론 하지만 네. 또 뭐 쉴 때는 또 쉼이 있어야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1: 나를 위한 시간들을 네네. 이제는 많이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업무에서 뭐 승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의 일상의 여가를 잘 활용을 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내용을 좀 보면 이제 기업형, 개인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 네?
0: 기업형은 이제 회사 차원에서 임직원들 복지 뭐 이제 조직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1: 예.
0: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이제 개인형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개인형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 프리랜서, 그리고 1인 창작자. 뭐 요즘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많죠.
0: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 이게 다 가능합니다.
1: 야.
0: 이제 요 조건은 최소 2박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영덕에 있는 지역에 2박 이상 머무르시고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관광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 지역에 체류를 하면서 업무도 하고 휴식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영덕 문화 관광 재단에서 참가자들의 체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영덕문화관광재단에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참여,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로. 요 분들은 그 모집 공고와 참여 업체 안내 자료가 따로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그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1: 야.
0: 그 한 장 뒤에 넘기면 포스터 있죠. 네네.
1: 그 포스터가. 네. 눈에 띄는 게 네.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0: 네.
1: 이렇게 아주 포스터가 아주
0: 이쁘죠.
1: 예쁘게 네. 잘 만드셨네요.
0: 여기 노트북 이렇게 하면서 저 멀리 바다도 이렇게 보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죠? 네. 포스터가 그렇습니다. 네.
1: 노트북 바다로 가져가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영덕형 워케이션의 특징이 당연히 이제 동해를 품고 있죠, 해안이. 그러니까 그 풍경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산림 자원도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어촌,
1: 그쵸.
0: 어촌과 농촌 다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게 이 영덕형 워케이션만의 강점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 거죠.
1: 야, 좋습니다. 여기 다녀가시고 나서 또 어디로 가면 돼요?
0: 이제 아니요, 다음 다른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역시 이제 경북입니다. 이번 경북 쪽 소식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경주입니다. 경주.
1: 아, 영덕에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0: 아, 그렇죠.
1: 그렇죠. 올라가야 되죠.
0: 네네.
1: 동해
0: 따라서
1: 길 따라
0: 좀 내륙 완전 내륙은 아니고
1: 딱 올라가야죠. 정미조 누님의 7번 국도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울산을 통해서 네. 쭉 올라가다가 포항 영덕 올라가라. 경주까지.
0: 경주에서는 경주문화재단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까 쉼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같은 맥락입니다. 심야 책마당. 예, 심야 책마당을 이제 하는데.
1: 심야 책마당?
0: 네.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입니다. 경주문화관.
1: 19일이네요.
0: 예, 경주문화관 1918에서 심야 책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1: 이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이 내용은. 네. 쉽게 얘기하면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책을 읽을 수 있는 건데, 뭐 책이야, 뭐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경주문화관 1918 앞에 잔디 광장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서 그냥 책을 편하게 대여를 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도 할 수 있어서 그 근처에서 네. 이제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참여도 가능하고,
1: 예.
0: 간단한 음료도 판매가 합니다.
1: 오.
0: 네.
1: 그러면 저녁에 책을 보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의
0: 네.
1: 그 조도라 그러지 조명을 제공을 하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1: 네.
0: 돗자리
1: 예.
0: 그리고
1: 랜턴?
0: 그 독서등도 무료로 대여합니다. 네, 뭐 별도 비용 받는 건 아니고 뭐 당연한 거지만 반납도 이제 운영 시간 끝날 때까지는 반납을 하셔야 되고
1: 벌레 퇴치제 이런 거 주나요?
0: 아 그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1: 관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네, 왜냐하면 벌레 때문에
0: 뿌리는 거 네.
1: 벌레 때문에 곤란할 수 있을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0: 네,
1: 한번 하시면서 좋습니다.
0: 네.

0: 행사장, 제가 그렇지 않은데 궁금했는데,
1: 네.
0: 경주문화관 1918이 옛 경주역을
1: 맞습니다.
0: 리모델링해서 만든 곳이라고
1: 네,
0: 한
1: 꼭
0: 거죠?
1: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예전에 경주역 가봤거든요. 저희 이제, 그, 막내 삼촌이 이제 경주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이제 찾아갈 때, 저희 학생 때,
0: 영무원이셨구나.
1: 아니요, 저희 경찰이신데, 경찰관인데, 경주에 있는 경찰관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학생 때 이제 찾아간다고 경주역을 갔었어요.
0: 왜 역에는 꼭
1: 네.
0: 영무원만 있을까를
1: 근데 제가 경주역으로 갔으니까. 근데 이제, 오, 되게 멋진 거예요, 경주역이. 이렇게
0: 네,
1: 기와로 쭉 이렇게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1: 네. 와, 여기는 역도 좀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옛 경주역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야외 문화 행사로 만든 곳이 경주문화관 1918입니다.
0: 경주문화관 1918.
1: 네.
0: 포스터도 아주 따뜻하게
1: 네.
0: 잘
1: 네.
0: 만들었네요. 가서 보고 싶은 책들. 야, 많은 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 야외에서의 잠깐의 힐링을 좀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경북
1: 네.
0: 경주문화재단의 일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1: 네.
0: 어디로 갈까요,
1: 그리고 이제
0: 저희가?
1: 오늘은 경북을 막쭉 돌고 있는데,
0: 네.
1: 그 옆에 이제 경산입니다.
0: 아,
1: 경북 경산.
0: 경산.
1: 경산문화관광재단인데,
0: 네.
1: 여기는, 전해드릴 내용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0: 예.
1: 경북 경산에, 카페들이 좀 있거든요. 카페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 신비 복숭아입니다. 복숭아의 어떤 이제 타이트 브랜드를 했는데,
0: 네네네.
1: 신비 복숭아.
0: 복숭아의 그
1: 예.
0: 브랜드 네임이 신비인 거구나.
1: 예.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신비를 붙이자 해서 신비 복숭아가 아니라,
0: 뭐 맛이 신비로운가?
1: 이게 왜 신비 복숭아냐면, 1년 중에 딱 2주, 2weeks, 예. 14일, 이 2주 정도만 맛볼 수 있는 희소성이 높은 복숭아예요.
0: 야, 그거 신비롭네.
1: 예, 그래서 신비 복숭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
0: 그거 신기하고 신비롭구만. 아, 그 계절의 영향을 받나 봐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저 복숭아 안 좋아하거든요.
0: 저 복숭아
1: 저는
0: 좋아요.
1: 복숭아 저희 집에도 저 빼고 다 이제 복숭아를 먹는데.
0: 갑시다.
1: 네.
0: 경산 한번 갑시다.
1: 그래서 근데 복숭아 말고 다른 것도 많습니다. 네.
0: 복숭아만 먹으러 갑시다.
1: 네. 그래서 여기 이번 행사장에는 이 신비 복숭아 직판장. 네, 2주만 맛볼 수 있는 이 복숭아의 직판장과 무료 시식 코너도 있습니다. 네.
0: 무료 시식 코너.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0: 좋습니다.
1: 방문객들은 갓 수확한 이 신비 복숭아를 뭐 직접 맛도 보고 구매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생산 농가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0: 아,
1: 또 구매하시는
0: 그렇겠습니다.
1: 분들은 현장에 가서 이제 직구를 하시는 거니까 직접 구매하시는 거니까
0: 네.
1: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부럽네요.
1: 저는
0: 피제이신
1: 뭐
0: 분들.
1: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0: 오늘
1: 복숭아
0: 피제랑 나랑
1: 네.
0: 처음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1: 그렇습니다.
0: 갈리고 그래요.
1: 저는
0: 야,
1: 예, 네, 저는 복숭아
0: 이런
1: 네.
0: 일도 있네요.
1: 자, 그리고 이제 축제장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컵, 그 리유저블 컵 있죠. 요걸
0: 네.
1: 활용해서 음료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행위 자체가 친환경 실천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친환경 축제다. 이런
0: 아,
1: 이렇게 얘기할 수가
0: 좋네요.
1: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또 행사를 하다 보면 행운 축제가 있습니다.
0: 그것도
1: 예,
0: 백미죠,
1: 경품,
0: 백미.
1: 경품.
0: 네, 축제 아주 백미죠.
1: 네. 행사장 곳곳에서 뭐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스톱워치 게임, 사격 체험, 뭐 룰렛 이벤트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결과에 따라서 이 게임을 하면 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많이
0: 그렇죠.
1: 맞췄네, 적게
0: 그렇죠.
1: 맞췄네 이럴 건데 요걸 가지고 프리미엄 커피, 한정판 카페 굿즈, 베이커리 상품권, 그리고 신비 복숭아까지 그런 다채로운 선물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뭐든 도전해봐야겠네요.
1: 네, 그리고 저희가 축제 소개하다 보면 역시 이 내용도 많이 나오던데 스탬프 투어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것도 한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1: 왜냐면 이게
0: 가지셨잖아요.
1: 이제 지역 카페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카페 ABCD 맞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간을 찾으면 이제 스탬프를 찍는 거죠. 그리고
0: 그렇죠.
1: 찾아왔다, 이렇게.
0: 그렇죠.
1: 그럼 요, 그, 카페 순회하면서 모았던 스탬프를, 이제 제출을 하면 추가 경품 응모 기회까지 됩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0: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또 열어주셨군요.
1: 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좀
0: 네.
1: 전해드리면, 축제 기간 동안에는, 남천 둔치 그리고 이렇게 참여 카페 곳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펼쳐지는데
0: 네.
1: 특히 우리 이제 함디처럼 전문 DJ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곳에. 예. 네, 그곳에.
0: 저 전문 DJ예요?
1: 아, 그렇죠.
0: 아, 그래요?
1: 함춘의
0: 난
1: 곡성
0: 몰랐네.
1: 전문 DJ.
0: 자격증이 없어서 난 전문가인지 몰랐네.
1: 그래서 시민들의 추억과 사연을 소개하는 LP 음악 있죠. 우리
0: 대전에.
1: 우리 최규성 선생님
0: 맞아요,
1: 맨날 들고
0: 맞아요.
1: 오는 LP 음악. 요 LP 음악을 들려주는 낭만 레트로 LP 음악 다방.
0: 야.
1: 여기 이제 펼쳐집니다.
0: LP 딱 오냐면 칙칙칙칙 이 소리가
1: 여기
0: 이런 소리가 좋더라고.
1: 이 LP 음악 다방에서 네. 시인과 점장 이런 거 나오면 좋겠네요.
0: 네.
1: 그렇습니다.
0: 직접 갈 수도 있는데.
1: 어, 그렇죠. 이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0: 아,
1: 아 그래서 그 네. 뒷장 좀 넘겨보시면 네. 한 장 더 그 포스터 있죠. 포스터.
0: 오, 네. 네.
1: 거기 보면 낭만 레트로 LP 음악 다방 사연을 모집합니다. 이러면서 아마 여기 그 음악 다방 이제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사연 보내주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미리 사연
1: 네, 그것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0: 그럼 현장에서
1: 현장에서도 가능한 것 같고 미리 또 사연을 준비를 하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고 보니 예전엔 음악 다방이 있었고요. 아니면 네. 일반 다방에서도 그 DJ가 상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쪽지에다가 딱 신청곡
1: 네.
0: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하시니까
1: 네.
0: 그 중에 또 DJ가 딱 또 그 아. 분위기를 봐야 되잖아. 딱 그 중에 딱 어울리는 곡을 선곡해서 올리면은 그거 한번 들으려고 딱 다방에 앉아있던.
1: 네.
0: 근데 가끔 커피도 한 잔 같이 이렇게 싹 밀어놓으면은.
1: 아, 커피 이제 약간 조금 더.
0: 피디님 그러잖아요.
1: 네.
0: 사연과 함께.
1: 아, 그렇죠. 그렇죠.
0: 확률 높다.
1: 네네.
0: 그 사연이 가끔 커피로 드실 수 있어요.
1: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 호텔 캘리포니아 틀어주세요. 뭐 이런 거니까.
0: 아, DJ분들 참. 그렇군요. 그렇게 낭만이 있었다는 또 소식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가요 또
1: 하나 더 남았습니다.
0: 네네네네.
1: 마지막
0: 네,
1: 춘천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춘천.
0: 떠나요 제주도 할 뻔했잖아. 춘천 가는 기차를 춘천, 해야 되는데
1: 춘천 가는 기차 야,
0: 떠나요 네. 춘천 가는 기차를 하는데 왜 떠나요 제주도가 나오지?
1: 야, 이게 자동으로 탁 야, 나오네요. 이게 워낙 제주도의 푸른 밤이
0: 이 장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네요 네. 지금.
1: 자,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휴식 이 쉼을 이렇게 담아 있는 쉼을 담은 논일섬이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20일입니다. 20일 약사천 문화공원. 예전 약사천 수변공원이었는데
0: 네,
1: 여기서
0: 네.
1: 신규 공간 컨텐츠 브랜드 논일섬의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논일섬 네. 우리 잔잔할까요?
0: 오.
1: 우리 잔잔하다 할 때 그 잔잔입니다. 잔잔할까요? 이렇게 개최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일까 좀 봤더니
0: 네.
1: 이제 라이브 공연을 보는 겁니다. 라이브 공연을 보는 건데 좀 의미를 좀 네. 여기가 좀 담겨 있는 겁니다.
0: 네.
1: 논일다, 우리 뭐, 이렇게 논일다라는 단어와 섬을 합쳐서 논일섬이라고 해서 우리 좀 바쁜 일상 속에서 좀 휴식을 하자. 이 도심 속에서 좀 휴식을 하자. 이런 거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저는 잔잔할까요? 그래서 짠짠할까요?
1: 아, 그렇죠.
0: 짠짠할까요?
1: 네. 아니, 술도 안 하시는 분이.
0: 술잔을 일으키며 짠짠.
1: 네. 네, 그건 아닙니다.
0: 그거 아니죠?
1: 그래서 이 우리 잔잔할까요는 여름밤 피크닉 컨셉으로 운영이 되는데 20날 요 행사 당일 오후 5시부터 DJ 피크닉 프로그램도 있고 7시부터는 여러 이제 밴드나 이제 뮤지션들 모던 다락방, 메리 플레인, 소이의 최인경 이런 분들이 또 라이브 공연을 펼쳐 보입니다.
0: 이 네. 주제처럼
1: 네.
0: 논일섬 우리 잔잔할까요의 주제처럼 음악도 그런 음악
1: 그런 음악입니다. 네, 네, 네.
0: 듣고 있으면 편안한
1: 뭐 상대적으로 뭐 너무 강한 음악들보다는 좀 잔잔한 음악들이 아닐까 싶고
0: 이야,
1: 그리고 좋습니다. 이 행사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사전 이제 신청을 하시면
0: 그렇겠어요.
1: 선착순 100명에게 굿즈 예, 기념 굿즈가 제공이 됩니다.
0: 오.
1: 그러니까 여기 논일섬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논일섬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전에 이제 신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0: 오, 네. 그렇군요.
1: 여기 이제 우리 잔잔할까요는 이 계절 그러니까 분기별로 계절성 프로젝트인데 이게 여름 편이거든요. 나중에 가을 편, 겨울 편 이렇게 계절별로 시리즈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0: 야 수변 공원 약사천 수변 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좀 시원하겠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네.
0: 겨울에는 조금 춥지 않을까?
1: 겨울은 또좀 포근하게 뭔가 또 꾸미지 않을까요? 네. 아직 겨울 뭐 내용이 나와
0: 안
1: 있진 않은데,
0: 돼봤으니까.
1: 네. 여름 편을 시작으로 해서
0: 아,
1: 가을
0: 그렇네요.
1: 겨울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0: 춘천은 접근성도 그렇게
1: 네,
0: 쉽게
1: 가깝죠. 춘천은
0: 가깝죠.
1: 뭐, 예, 네, 여기
0: 예전에
1: 강원도 넘어가는 초입이니까, 네.
0: 춘천도 한번 가려면은 국도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한 2시간 반,
1: 춘천, 저
0: 2시간.
1: 이제 여기 학교 때 이제 거기 무슨 MT 같은 거 있죠. 많이 가잖아요. 춘천이나 여기 그 경기도 쪽에. 춘천 가는 길에 역시 저는 거기서 닭갈비 먹어봤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닭갈비가.
0: 쫄면 좋아하세요?
1: 쫄면도 맛있죠. 근데,
0: 쫄면의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같은데요.
1: 아, 거기서?
0: 제가
1: 네.
0: 80년도에 춘천을 갔는데
1: 네.
0: 생전 처음 보는, 전 면을 좋아하거든요.
1: 네.
0: 생전 처음 보는 면을 거기서 봤어요. 그게 쫄면이었고요.
1: 알고 보니까.
0: 근데 먹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1: 아, 쭉, 그렇죠.
0: 안 끊어지고 이런 해괴한 면이 다 있나.
1: 그 쫄면을
0: 그
1: 닭갈비에
0: 신기하네.
1: 넣어서 먹고 그랬으려나?
0: 아니,
1: 그것도 있잖아요.
0: 그건 모르겠습니다.
1: 아, 그
0: 지금이야,
1: 별도로.
0: 예.
1: 네.
0: 근데 안 끊어져가지고 정말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1: 신비
0: 신비
1: 쫄면? 네.
0: 쫄면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1: 네.
0: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정보의 오류일 수도
1: 아,
0: 있는데
1: 근데 어쨌든
0: 제가
1: 반디가 경험하신.
0: 예 그때는 춘천에서 처음 쫄면이라는 걸 보고 이거 참 신기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1: 네.
0: 이건 무슨 안 끊어지니까 그때 또그 쫄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1: 쫄깃하잖아요, 뭐.
0: 그래야지
1: 네.
0: 안 끊어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그렇군요.
0: 아, 아니면은 아닙니다. 원전은 어딥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이제 나가셔요. 나가셔서 음악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1: 마지막 곡은,
0: 네.
1: 한곡 준비해 왔는데,
0: 했어요?
1: 지난번에 우리 정홍일 씨
0: 네네.
1: 나왔잖아요. 정홍일 씨 신곡 중에 소용돌이라고 그때 우리 듣고 되게
0: 아,
1: 좋아가지고
0: 그래요?
1: 또한번더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0: 아,
1: 네,
0: 그래요?
1: 준비했습니다.
0: 그러면 소용돌이를 듣고 우리 인사
1: 네.
0: 나누나요?
1: 그렇습니다.
0: 다음 주에 만나나요?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소용돌이입니다.

노래 참 잘하네요. 정홍일 소용돌이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쫄면 말씀드렸더니 벌써 정보를 쫙 우리 푸른도님께서 쫄면의 유래 제목과 함께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인천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에 그럼 인천을 안 가봐서 그런가?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여럿이 있다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148 아트스퀘어 이름의 유래는 영주의 제조창의 옛 건물을 리모델링한 문화창작공간이라고 하고요. 148 아트스퀘어의 숫자 148의 의미는 건물의 가로 세로의 합인 100m에 48m를 더한 숫자. 왜 48m를 더했죠?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6832님께서 지금은 사라진 경춘선을 타고 웅달의 눈을 바라보며 가평 수성부대 태권도 교관으로 있던 오빠 면회관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죠. 경춘선 타고 가면 웅달진 지역에 눈이 탁 녹지 않고 있었죠. 가평 경춘선 쭉 타고 갔던 기억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기타를 들고 가는데 기타라고 해봐야 얼마 했겠어요. 아주 저렴한 기타를 들고 가가지고 기타를 감싸는 주머니가 비닐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비닐이 대부분 다 찢어져 있더라고. 비닐백도 없이 들고 갔던 기타 생각이 나네요. 앱과 톡사이님께서는 예전에 영덕대게 먹고 감탄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게맛살이 영덕대게의 모양과 맛을 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셨고 개인적으로 의견 주셨어요. 잠시간에 죄송합니다. 죄송하셔야죠. 경주에서는 가족들과 자전거를 대여해서 호수 주변을 돌았는데 정말 경치가 끝내줬어요 하셨죠. 제가 신혼여행을 강원도로 이렇게 돌아서 한번 차를 가지고 부산으로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일정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운전하고 가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쓰러져 잤다는. 그런데 영덕대게 말씀하시니까 영덕에 가서 대게를 먹으려고 왔는데 아마 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모양은 영덕대게인데요. 안을 먹었거든요.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 이후로 저는 영덕대게 멀리멀리합니다. 제게 영덕대게는 빈 껍질뿐이라는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혹시 영덕대게 잘 하시는 분들은 저기 한번 맛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돌 형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제 다음.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함춘호였고요. 끝곡으로 트윈폴리오 웨딩케이크 함께합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시청 앞 교차로 쪽으로 4차로와 5차로가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집회로 임시 무정차하는 버스 노선도 있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벌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하남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남요금소부터 무려 7km 구간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명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염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 뉴스입니다.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과천중앙선관위와 서울송파구 지역선관위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와 수사관,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이 투입됐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탈리아 하원 의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튿날에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국무총리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를 방문해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파치 헬리콥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오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위적 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바레인의 미 제5함대와 요르단의 아즈라크 공군기지 등 미군 거점을 공격했습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 비상계엄 등의 영향을 받았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제조업은 취업자가 14만 명 감소해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 수출 차질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약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4,235억 7,500만 원,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한 행위에 대해 2,011억 6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외 주식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한 가운데 증권업계를 소집해 무책임한 영업 행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주요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내부 감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내부 통제 프로세스 점검 강화 등 당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 수익만을 강조하면서 고위험 쏠림 투자를 광고, 권유하는 등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엄정 대응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감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관리제를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우수 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7월 2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증감리제는 2023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건설 현장 감리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4.7도, 습도는 49%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시청 앞 교차로 쪽으로 4차로와 5차로가 무대 설치로 통제 중이고요. 세종대로 서울역 쪽으로 대한문 앞도 집회 무대 설치로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대한문을 출발해 개풍 교차로와 시청 북측 골목길을 지나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행진도 예정되어 있고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차로가 부분 통제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기름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서하남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보통 월드컵 하면 한밤중에 즐기는 치맥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풍경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모두 오전 10시나 11시에 치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치맥 대신에 브런치 월드컵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이른 시간이지만 단체 행원의 열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뚝섬 한강공원, 대형 쇼핑몰, 또 영화관까지 서울 곳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함께 응원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또 사무실과 학교에서 이어질 응원이 저 지구 반대편까지 닿아서 긴 시간 준비해온 태극전사들이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 싸이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금선택 PD가 이 곡을 왜 골랐을지 너무 쉽게 눈치채셨죠? 체리조아님이, 와, 금선택 선곡이 최고. 내일 월드컵을 위한 선전곡이네요. 내일 우리 모두 챔피언이 될 것입니다. 아마 3대1 승리할 거라고 점쳐주셨습니다. 예, JS맨님 또 은철호님 유튜브에서 인사하고 해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예,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유튜브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해드리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나누고 있습니다.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함께해주실 두분 소개해드립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김미정 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2: 네.
0: 자기소개를 좀, 이렇게 되게 싫어하시죠? 자기소개. 저도 어디서 자기소개라고 되게 싫어하는데.
2: 그래도
0: 해야죠. 예, 하시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네,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게 될 김미정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TBS 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같이 할수 있다는 게 너무 무한한 영광이고요. 앞으로 저희 그 머니특별시 청취자님들께 아주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 와, 각오까지 밝혀주셨어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김미정 팀장님 뭐 자랑 하나 해주신다면.
1: 제가 한 10년 이상 봤거든요.
0: 네.
1: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갑자기 또 얘기하니 생각이 안 드는데 일단은 뭐 어쨌든 그 경력도 뭐 15년, 20년 됐고 그리고 뭐 보험이나 투자 관련도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내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머니특별시 청취자분들도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잘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김민영 팀장님의 실력을 또 이병훈 팀장님의 실력을 잘 뽑아서 소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거든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제 말머리에 상담 아니면 상담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주셔도 저희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오전 9시에 진행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우물정 0951번 번호 기억하셨다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올해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 장세를 보이면서 시장 안정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두 23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약 5일에 한 번꼴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발동 횟수인 26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도 올해만 3차례 발동됐는데요. 국내 증시 역사상 한 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급락과 급등이 짧은 기간 반복되면서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연이어 발동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높은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케이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주요 연예 기획사와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M과 빅히트 뮤직, YG 엔터테인먼트 등 기획사 18곳과 플랫폼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환불 제한 조항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거나 단순 변심에 따른 탈퇴와 환불을 막는 내용 등이 문제가 된 거죠. 또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며 조사 대상 24개 업체 모두 관련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축구팬들을 겨냥한 마케팅 경쟁에 나섰습니다. 과거 치맥 중심의 소비보다 올해는 체험형 이벤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은 월드컵 공식 굿즈 증정 행사와 포토존을 운영하고 스타필드는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단체 응원전을 마련합니다. 또 오비맥주 카스는 강남에 월드컵 팝업 스토어를 열고 뷰잉펍을 운영하고요. 코카콜라는 출전국 한정판 패키지와 응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한데요. 하이트진로는 손흥민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고 롯데웰푸드는 친필 사인 유니폼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도 승부 예측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 축구 테마 팝업 스토어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 업계는 이번 월드컵이 야식 특수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 마케팅 중심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이어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김구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겁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암치료 이후 내 보험과 노후 준비를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암진단 이후 보험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오래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를 대출 상황과 개인연금을 연결해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0: 뭐 여러 가지로 오늘 함께 다룰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취자님 사연 그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50대 워킹맘이고 남편과 사별한 뒤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들과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해 살다 보니 어느새 품 안의 자식이던 아들은 훌쩍 자라 듬직한 대학생이 됐고 저는 벌써 50이 되어버렸네요. 돌아보면 참 굴곡진 세월이었지만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5년 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노랗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죠. 제가 그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우리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1: 엄마, 내가 찾아봤는데 암이라고 다 똑같은 암이 아니래.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래. 암 병동에서는 명암도 못 내민대.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 알았지?
2: 아유, 우리 아들. 마냥 애긴 줄만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커서 그런 걸 다 찾아봤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의사 선생님도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1: 응, 엄마. 난 100살까지 엄마랑 둘이 오손도손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엄마.
2: 그래, 너 나중에 아주 이쁜 여자친구 생겨도 그렇게 말하는지 엄마 앞 딱 두고 볼 거야.
0: 아들의 든든한 사랑 덕분에 치료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큰 고비 하나 넘겼다 싶었더니 3년 전에는 고혈압 진단까지 받게 됐어요. 아프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만큼 든든한 것도 없다는 걸요. 제 보험료는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는 건지, 정작 다시 아프게 됐을 때 보장은 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도 걱정되는 나이라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제대로 점검 받고 싶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제 보험과 노후 준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예, 오늘의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6월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노후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 사연이 최근에 막 급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해서 50대 사연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도착하고 있고. 우리 사연자님은 은퇴를 앞둔 50세 직장인이시고요. 5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이제 치료 마치시고 현재는 갑상선 호르몬제, 또 3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셔서 고혈압 약까지 이제 꾸준히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암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암! 이 단어가 주는 그 압박감, 불안, 이건 여전히 클 수밖에 없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누구나 사실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8% 정도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5명 중에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은 암을 경험하게 되는 셈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변을 보더라도 저희 친척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분들,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진짜요. 저도 이제 가족들 둘러보면 진단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예. 네. 근데 이게 암은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재발이나 전이 걱정을 또 하게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 때문이죠. 암세포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양성종양은 다른 장기로 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고요. 하지만 악성종양 암은 재발하거나 이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암으로 재발했다든가 뭐 전이가 돼서 그죠? 대부분 그 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 원인이 전이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정기적인 관리와 검진이 이제 필수입니다.
2: 네, 이렇게 암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완치 판정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재발과 전이에 대한 걱정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데요.
0: 맞습니다. 예.
2: 그 실제로 치료 이후에 발견되는 암은 수술 부위 주변에서 다시 발생하는 국소 재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초 진단 당시에는 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미세한 이제 암세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추후에 발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암으로 인한 사망의 이제 상당수는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과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암은 끝이 없어요. 네,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야, 진짜 듣고 보니까 더 무섭네요. 재발, 전이 이런 것들.
2: 네.
0: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연자님 보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현재 매달 내시는 보험료가 90만 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에 가입되어 있었나요?
1: 네, 일단은 9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보험료가 높죠. 혼자 그 보험료 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드렸는데 먼저 사망보장 1억 원 중에 종신보험은 월 보험료가 38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비가

0: 각각 3천만 원씩 수술비 500만 원, 입원 일당까지 포함해서 월 26만 원 납입 중이셨고요. 여기에 1세대 실손인 실손보험이 17만 원, 운전자 보험 5만 원, 주택화재보험 5만 원 합산해서 이제 91만 원 보험료 내고 계셨고
1: 예.
0: 다행히도 뭐 노후 준비 자금으로 일시납 연금 상품 1억에 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가입하셨네요. 그런데
0: 네.
1: 보장성 보험료가 매월 91만 원이면 말씀하셨듯이 꽤 부담이셨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갑상선암 치료 이력도 있고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이시라 조정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2: 네,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도 최근에 이렇게 노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54세는 사실상 은퇴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셔야 돼요.
1: 네.
2: 이 시기에는 이제 보험에 대한 보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생활비 그리고 연금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이 사연자님도 그 가입 중인 종신보험이 추후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속 유지 중에 있으세요.
1: 네.
2: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1: 네네네.
2: 이 종신보험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능이 있다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입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건 맞지만 그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한 상품에 비해서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는 거는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1: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2: 네.
1: 그래서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는데요. 또 막상 연금이 필요한 시점에 계산을 해보면 기대했던 금액과 뭐 다르다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을 이제 먼저 살펴봤는데 특별한 다른 뭐 보장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없었고 사망보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이미 12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납입 완료 후 연금 전환해서 연금을 수령했을 때 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금액을 산출해 드렸더니
1: 네.
0: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시고 아, 정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담 후 납입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상품마다 이런 제도가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를 제가
1: 네.
0: 안내해 드렸고 감액 완납을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이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망보장을. 대신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망보장은 1억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1: 예.
0: 이제 사망보장 일부 가져가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플랜을 제시해드렸습니다.
1: 그래서 감액 완납을 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더 이상.
0: 네.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1: 그러니까 12년이나 꾸준히 납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이렇게 감액 완납처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유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종합보험은 어떻게 조정해 드렸나요?
0: 네. 종합보험은 그 갑상선 진단 이후에 가입한 상품이라 가입 조건 자체는 좋았는데요. 여기에는 보장이 암진단비 3천만 원이었지만 대신 혈관 쪽은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보장 범위가 굉장히 아쉬웠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망 보장이 크게 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래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사망 보장을 5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를 1천만 원 낮추고 불필요한 특약을 좀 삭제를 하고 중요한 특약을 유지하도록 해서 그 결과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월 보험료 26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이제 줄일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그 있는 상품을 조절만 해도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요 이제 50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보장들을 좀 낮추면서 보험료를 적게 가져가는 방법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사망 보장만 낮춰도 보험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던 기존 보험의 장점은 살렸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했던 보장은 어떻게 보완을 하셨습니까?
2: 일단은 이제 사연자님께서는 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장을 좀 강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1: 한 번 더 걸리셨으니까.
2: 뭐, 네, 예. 그러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5년 이내에 입원을 하셨거나 수술을 하셨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뭐 과거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비교적 좀 가입 조건이 좀 좋은 가격도 좀 저렴한 상품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심혈관질환 진단비 1천만 원에 이렇게 진단비를 추가로 좀 준비를 했고요.
1: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더해서 추가로 이게 새로 가입하신 거군요.
2: 네, 맞습니다. 좀 더 강화하시길 원하셨기 네네네.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신약보장, 표적항암 약물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실제 치료 과정에 해서 직접

0: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전환해서 월 38만 원의 부담을 줄였고 건강보험은 사망 보장을 축소해서 이제 월 26만에서 16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과 주택화재 보험도 이 적립 보험료를 줄이면 또 줄여지네요. 합산 월 10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낮췄어요. 이렇게 듣고 보면 이게 제 살이라면 제 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빠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훅 드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고민이 컸을 1세대를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실손보험. 어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1: 사실은 이게 가장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제 실손보험 전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의 상당히 많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사실 저도 이게 딱 정답이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이게 지금 특히나 이제 사연자님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 중이신데 물론 좋죠. 이제 자기 부담금도 적고 보장받는 범위도 넓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0: 보험료가
1: 보험료잖아요.
0: 너무 부담이죠.
1: 특히나 이제 갱신이 되면서 또 보험료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이제 계속 불안한 거죠. 이 돈을 계속 낼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청취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을 어느 정도 자주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은퇴 준비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면밀하게 저희가 상담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매월 17만 원 납입 중이셨는데, 요 보험료가 4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0: 진짜 전체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었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2: 네, 기존의 월 보험료가 91만 원이었는데요. 조정 이후에는 38만 원대로 보험료를 확 줄였어요. 그래서 매달 53만 원의 보험료를 절감한 거죠.
0: 만족하셨을 것
2: 네.
0: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라면서요.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2: 네, 사연자님께서는 이제 생활비야 자녀 학자금 때문에 신용대출 500만 원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금리가 현재 5.8% 수준이었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40만 원 정도 상환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번 상담을 통해서 절감된 보험료로 대출 상환을 우선 활용하도록 제시해드렸고요.
0: 충분히 되네요.
2: 아, 그렇죠. 같은 기간 동안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금리의 부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재무 전략입니다.
0: 그런데 이제 사유자님은 노후 준비 걱정도 좀 많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살펴주셨어요?
1: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상담의 핵심이 제가 봤을 때는 보험에 대한 보장보다는 좀 노후 준비에 있었고요.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드신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해결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연자님의 연금 준비 상황을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45만 원. 퇴직연금이 월 5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그 50세에 1억 원 일시납 연금을 가입해 두신 게 있는데, 요게 이제 65세부터 월 40만 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합쳐보니까 연금 소득이 135만 원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 135만 원의 생활비가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죠.
0: 그러네요. 연금소득이 월 135만 원이라면은 은퇴 후에 생활비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2: 네, 그러니까 기존의 청취자분들도 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 상품을 가입 중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연금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일시납 연금을 살펴봤는데, 가입 당시 안정성을 고려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으로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연자님은 은퇴 시기와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제가 5% 최저 보증 5% 보증되는 변액 연금 일시납 상품을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똑같은 1억 원을 넣었을 때 기존의 거는 40만 원 정도였는데 연금 상품을 바꿨더니 월 54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0: 그러니까 연금 상품을 갈아타신
2: 네,
0: 거네요.
2: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같은 돈을 준비해뒀더라도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다달이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다니. 그러면은 이5% 보증형 일시납 변액연금이라는 것은
2: 네.
0: 뭐그 변액연금이라는 게 투자 수익이 붙는
2: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2: 맞아요.
0: 운용사에서 더잘 투자를 해서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2: 그러니까 이
0: 거예요?
2: 상품의 구조는 이제 보통 지금 기존에 가입했던 건 은행 금리에 따라서 변동돼서 이제 하는 거고 대신 안정성이죠. 은행.

0: 금리 이자를 받을 수
1: 네.
0: 있으니까 이 상품은 이제 펀드에 투자되는 거 주식에 굉장히 좋죠, 지금.
1: 네.
0: 근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떨어지면 5%를 주는 거예요.
1: 네.
0: 수익이 나면 더 주는 거고.
1: 더 주는 거.
0: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은행 금리보다는 물가 상승률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되는 거죠.
1: 네. 어차피 묻어두는 돈.
0: 그렇죠.
1: 상품을 매일
0: 중간에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야. 이게 근데 또 국민연금도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또 달라지잖아요.
2: 네. 이 국민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 상당히 많이들 하세요. 이제 알고 계신 대로 좀 조기에 받게 되면 연금 액수가 좀 줄어들고요. 뒤에 받게 되면 금액이 좀 커지게 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사실 이것도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1: 그쵸.
2: 상당히 어려워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내가 소득이 언제까지 발생이 될지 실질적인 내가 은퇴가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연자님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미리 준비한 여러 가지 연금들도 있고 각각의 연금 상품이 또 받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몇 세에 받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1: 네, 이건 아직 이제 결정하진 않으셨다.
2: 네, 맞아요.
1: 예, 연금도 진짜 단순히 가입만 해두는 게 아니라 대출 상환 시기, 뭐 은퇴 시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2: 네.
1: 종합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1년 뒤면 이제 대출 상환이 완료가 되거든요. 아까 그 저기 신용 대출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1: 아, 예, 예, 예.
0: 대출 상환돼서 내년부터는 보험 리모델링에서 이제 절감대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절감된 보험료로 대출을 상환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금으로 개인 연금을 이제
1: 그래요.
0: 50만 원 정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을 이제 50만 원 연금을 가입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65세 기준으로 개인연금으로 51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였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존 1신납 연금은 54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1: 네.
0: 퇴직연금 50만 원, 개인연금 51만 원 이렇게 합산하면 월 200만 원 수준의 연금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1: 앞자리가 달라지네요.
0: 네. 아까 네. 130만 원대였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2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1: 그렇죠.
0: 기존 보험료가 월 91만 원에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38만 원대로 줄었고 절감된 자금은 대출 상환과 노후 자금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럼 보장은 탄탄하게 만들고 대출금은 갚고 연금도 준비하고 일석삼조죠.
1: 야, 진짜 돈은... 전략이네요, 전략.
2: 네.
1: 전략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보험 상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한 노후 설계까지 받으셨어요. 정리를 해보면 오래된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감액 완납처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또 줄어든 보험료는 대출 상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연금 준비로 연결하면은 노후에 현금 흐름까지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우리 0021번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감액 완납이 뭔가요? 라고 이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잡아주셔야 되겠어요.
2: 그 감액. 일단은 액수를 이제 줄인다라는 의미죠.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했을 때 지금 요 사연자님대로 6천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셈이잖아요.
1: 네.
2: 그러면 결국은 4천만 원이 부분 해약되는 셈이에요. 우리가 왜 보험을 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고요.
1: 네.
2: 이 4천만 원만큼 해약된 부분의 해약 환급금을 수령한 뒤에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야 될 돈을 납입을 끝내는 거예요.
1: 미리 탁 다 내버리는.
2: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보장은 1억에서 6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 네.
2: 다르게 이제 이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01번님 이해하셨죠? 아까 우리 이병우 팀장님께서 김미정 팀장님을 베테랑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0: 네네.
1: 오늘 이제 첫 방인데 하나도 긴장 안 하시고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포스 있으시다고
2: 긴장을
1: 화이팅
2: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0: 앞에서 손가락 못 떨고 있어요.
1: 전혀 예
2: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1: 느껴지지
2: 있습니다.
1: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티 안 나게 하는 것도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예.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진의 에피소드 듣고 올게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1530번님이 쏭디 앱 게시판은 안 보시는 건가요? 한 번도 안 읽어주시기에요. 라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떠들고 있어서 지금 노래 나갈 때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켜봤네요. 예. 그래서 그냥 문자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기가 편한데 그 앱창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실시간 확인이 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집에 가서 축구 봐야겠네요. 라면서 또 응원해야죠. 예. 저희 방송 살짝 그래도 끝나고 저희, 그쵸. 1시에 저희 방송이니까, 11시가 경기고 하니까, 조금 오버랩은 예,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응원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485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최근 친언니가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모도 몇 년 전에 위암 1기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력 때문에라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침 지인 설계사분이 항암

0: 중립자 치료 특약을 추천해 주셨는데 보험료가 월 10만 원 정도라 선뜻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제 보험은 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전부인데요. 이 항암 중립자 치료 특약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게 참 암이라는 게먼 얘기,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다가도 우리 뭐 가족이다, 뭐 동료다, 가까운 지인이 진단을 받으면 현타가 오기
1: 네.
0: 마련이잖아요. 먼저 궁금한 게 암은 실제로 이 가족력에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까?
1: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부의 암은 가족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암에 따라서.
1: 네, 대표적으로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0: 그렇죠.
1: 아니잖아요.
0: 예.
1: 그리고 반대로 가족력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암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뭐 생활 습관, 식습관, 뭐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뭐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0: 예. 그러니까 뭐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신경 써서 이제 몸 관리를 먼저 잘
1: 맞아요.
0: 하시고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1: 네.
0: 하시고.
1: 근데 막 보험부터 막 가입하시잖아요. 그죠?
0: 근데
1: 네.
0: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
1: 네.
0: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2: 맞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그런 분들이 원래 검진을 더잘 받고요. 원래 그 아시겠지만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0: 네.
2: 자기가 어디 딴데 이상이 있으면 검진을 받고 뭐
0: 아,
2: 그러거든요.
0: 그쵸, 그쵸.
2: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 검진을 받으면 조기에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검진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라고
0: 예.
2: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우리 5485번님은 이제 그중에서도 항암 중입자 치료 특약을 가입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요즘 인기 있는 특약인가 봐요. 이게 뭔가요?
1: 네, 최근에 이제 암 치료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입자 치료인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
0: 네.
1: 네, 저도 뭐 전문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
0: 중입자.
1: 네, 근데 이제 제가 전달을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내용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탄소 이온을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뭐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을 시켜서 내가 제거해야 되는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사선 치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한 놈만 패야 되잖아요. 잘못하다가 또 옆에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해서 그 암세포만 제거하도록 치료를 하는 치료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된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항암 중입자 치료는 암 세포만 정확하게 공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암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예. 역시 오늘도 문제의 뉘앙스의 정답. 모든, 뭐, 만, 뭐, 이런 거는
2: X,
0: 다,
2: 모든.
0: 응, X더라고요. X. 네.
2: 네, 맞습니다.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의 종류와 위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가능하고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되고요. 기존 치료법으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암종에서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본은 20년 넘게 중입자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립선 암이나 간암, 폐암, 다양한 암 종류의 좋은 치료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시간이 비교적 짧고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부작용 부담이 적다는 평가. 네,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큰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죠. 꿈의 암의 치료라고 막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0: 이게 좋은 치료법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비싸잖아요. 비용이죠. 역시 문제는.
1: 네, 맞아요. 안타깝지만 이 치료비가 또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0: 얼마나예요?
1: 네. 네.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항암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0: 네.
1: 고가 장비들이 막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비급여 치료들이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몇 회를 치료를 받느냐,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0: 뭐 최근에 이제 일부 사례에서는 치료비가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좀 치료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1: 그럼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한 특약이 바로 말씀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중립자 치료 특약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5485님이 듣기로는 월 10만 원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비싸요?
2: 아, 아니죠. 그죠? 그 부분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중립자 치료 특약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이기 때문에.
1: 네.
2: 근데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중립자 치료 특약 외에 암진단비, 수술비, 항암치료, 표저감치료, 여러 특약이 함께 구성됐을 때 이런 보험료가 나오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보험료만 높게 나왔다면 중립자 치료 특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보장과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중립자 치료만 가입하면 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만 원 이내인 경우도 있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1: 그러니까 그 보장 하나 때문에 10만 원이 나올 게 아니라 이런 건 분명히 뒤에 뭐 다른 뭐 그 다른 구성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설계안을 미리 좀 받아보잖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보장에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이제 암진단비 5천만 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 진단비일지 수술비일지 치료비일지 이런 부분들도 먼저 확인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진단비를 가입을 더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단만 받더라도 수령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보험료가 비싼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비로 좀 보완을 할 것인지 뭐 진단금을 더 준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2: 그리고 이제 보험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보장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2: 현재 그 가지고 계신 암보험을 구성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먼저 추천해드리고, 이미 안 진단 자금이 5천만 원 있다면 진단 이후 치료 과정에 필요한 보장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암은 진단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코 가볍지가 않죠. 그래서 암 진단비는 충분한지, 뭐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까지 균형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 두루두루 좀 점검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치료 특약이 또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사는 동안
0: 네,
1: 계속.
0: 네,
1: 무조건 추가하는 건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내가 가진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점검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1호 문자 메시지 샵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5442번님.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정형외과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도수치료는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비용을 직접 내고 도수치료를 받으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경우 실손보험 청구는 상해로 해야 하는지, 아, 질병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중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또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헷갈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치료비를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군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0: 일단은 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발생된 치료비는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실손보험에서 중복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의 경우도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1: 처리는 안 된다.
0: 네, 어려운데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만약에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라면 이제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외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 중에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발생 치료비의 50%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 이 치료는 자동차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런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처럼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치료를 본인 비용으로 받게 된다면 실제로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2: 이럴 경우에는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 보험 여부라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0: 단계. 아. 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어, 그 문의해서 확인하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게 좋죠.
1: 아, 그러니까 그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재보험으로 제가 지금 자동차 그 사고가 났는데 도수치료 실손 청구하면 가능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라.
0: 네네네.
1: 아, 그러면 그러니까 가능 그러니까 검토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시네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도 상해로 이제 청구를 하냐, 질병으로 청구를 하냐.
1: 예, 맞아요.
2: 요거 물어보셨는데 요것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허리 고질병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교통사고로 당하면 그게 상해일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아팠던 질병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유의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실 때 이거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제 알려야 나중에 아. 보상에 문제가 안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1: 꼭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랬습니다라고 꼭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2: 네.
1: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상해로 뭐 접수는 어떻게 해요? 상해로 해요? 질병으로 해요?
0: 네, 일반적으로 상해로 접수하고요. 예. 상해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이란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상해 사고에 해당되고요. 당연히. 따라서 보험사에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해 사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 시 준비할 서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진료 확인서 등을 꼭 챙겨주시고 보험사에 따라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험금 청구가 네. 훨씬 수월해집니다.
1: 예. 자,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처리된 치료비는 극히 그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 빼고는 웬만하면 실손보험으로 중복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이제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있다면 개인 실손보험에서 보상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시고 아, 됩니다 하면은 그때 신청하실 수 있다는 거. 요게 예, 오늘 또 요약본이 되겠네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7422번님이 납부 면제라고 하셨는데 납입 면제 보험이 있어요. 혜택은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만기 지급액이 있나요? 지금 20만 원씩 20년 만기인 보험이고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0: 네. 네. 일단은 납입 면제가 되셨기 때문에 만기 됐을 때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0년이나 20년 만기 됐을 때 만기 환평 있는 상품 거의 다 없거든요.
1: 네,
0: 최근에는.
1: 네, 네, 네.
0: 근데 중간에 또 납입 면제까지 되셨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받는 돈도 거의 없다.
1: 그 전에 내셨던 거는 좀 뭐 쌓이는 게 없을까요?
0: 근데 보장을 받으셨잖아요.
1: 아.
0: 지금 보장을 받으셨고
1: 보장을 받으시면 없답니다.
0: 계속 또 받으실 거고.
1: 예. 아, 계속 받으실 거고.
0: 네. 중간에 그러니까, 해제하면 해제금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네.
0: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런 거보단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예. 그
2: 네.
1: 예. 그 유지를 하시는 게 보장 받으시면서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또 듣고 싶다 하시면은 한 번 더 상담이라고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전문가분들과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7422번 님. 자, 이렇게 또 오늘도 달려봤습니다. 팀장님이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요거 하나는 오늘 갖고 가셔라 원포인트 하나씩 받아볼게요.
0: 네, 오늘 그 사례가 굉장히 이제 암에 관련된 사례가 많았잖아요. 암은 아시겠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솔직히 금방 치료가 되고 네. 건강이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갖고 있는 보험이 덜컥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머니투비 청취자분들도 보험 점검도 제대로 받으셔서
1: 네.
0: 뭐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그 질병이 사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암이 아무리 발병 확률이 높다 한들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2: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는 누구나 원치 않는다고 닥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네, 일단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빠르게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원포인트씩 하나씩 전해드렸고요. 저 오늘 끝곡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아까 이제 김미정 팀장님이 항암 중입자 치료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세포들은 안 건드리고 딱 그 암세포 한 놈만 빼는 기술이다.
2: 네.
1: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요 설명에 영감을 받아서 우리 금산택 PD가 골랐습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전해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0: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낙뢰, 우박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해서 돌풍과 우박 피해는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가 있으니까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역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세종대로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길 대한문 앞에서는 하위 2개 차를 막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희대 최강희구입니다. 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덤으로 얹어준다고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죠. 덤으로 더 받는다고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장님의 후한 인심 때문일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요, 기분 좋은 덤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구석에 밀쳐놓고 잊어버려서 못 쓰고 못 먹고 버리기 일쑤죠. 때때로 사는 게 짐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덤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 있죠. 큰 병을 얻거나 사고를 당했다가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덤으로 사는 인생에 감사하다고들 하던데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인생인데 매일매일을 덤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산다면 조금은 더 행복해질까요? 자, 그러고 보면 덤과 짐, 이거 한 끗 차이네요. 6월 11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죽이야. 시원한 노래 한번 들어보자고요. 클론 쿵따리 샤바라.

네,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쿵따리 샤바라. 지금 기온이 25.4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본 뉴스 중에 뭐 특기할 만한 게, 유럽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네요.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한국 이탈리아 정상회담이 있다고 그래요.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오늘 쿠팡에 대한 총 6,249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조사 결과에 집중해서 결론을 내렸다.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국내외 회사인지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이제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요, 전현직 직원 약 4,400명이 모두가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X의 전직 현직 직원이 2만 2천 명인데 4,400명 이상이 백만장자가 된답니다. 순자산 100만 달러, 우리 돈 15억 이상 반열에 이제 올 거라고 추정이 됐는데, 특히 말이죠, 이 중에 약 400명은 보유 주식 가치가 달러로 1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환율로 하면 1,500억. 야,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입니다. 얼마 전에 뭐 삼전 하이닉스 6억씩 받네, 얼마 받네,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한마디로 조족지혈입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X IPO 기업 정보 공개 놔두고 지금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틀째 무력 공방을 주고받고 있고요. 충돌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해서 예고했던 보복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양측이 각각 타격 범위를 넓히면서 지난 4월 8일부터 휴전됐는데 이게 사실상 최대 규모로 불씨를 키우게 됐습니다. 특히 전날에 이어서 이틀째 이란에 미군기지 타격으로 불똥을 맞게 된 걸프군요. 이란의 강경대응 예고하면서 중동 전체로 전운이 번질지 이런 기류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예. 자기 나라에서 지금 월드컵 개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전쟁도 하고 말이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월드컵 개막 전에 뭔가 좀 종전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 다들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물 건너간 얘기 같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네. 월드컵 하면 뭐2002 한일 월드컵 말고 더큰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월드컵이 한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뭐볼 것도 없잖아요. 요새 날도 덥고. 드디어 이제 내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멕시코 시티의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반에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에서 공식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체코하고 첫 번째 예선전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개막식은 멕시코 시티 개막전, 예, 멕시코하고 남아공의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멕시코 시티에서 열립니다. 예. 그러면 멕시코 시티하고 우리가 경기를 하게 된 과달라하라는 어디냐? 예. 여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멕시코 시티는 예, 멕시코의 수도인데 자, 예, 여기 말고 왼쪽으로 좀 동쪽 서쪽으로 가면은 과달라하라 여기.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체코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여기 경기장이 2010년에 개장이 됐는데 현대적인 경기장이고요. 화산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외관.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셨죠? 예, 드디어 내일 오전 11시에 첫 번째 경기가 있게 됩니다. 내일 허리케인 라디오 할 시간 되면 체코전 어떻게 경기 결과를 알수 있겠네요. 예,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에서 각각 별도의 개막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우리 블랙핑크 소속 리사가 무대에 선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대미를 우리나라의 BTS가 장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에 띄는 뉴스 좀 알려드렸고요. 자. 나눔 선물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돈가스 PD의 어떤 깜찍한 퀴즈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자, 노래 한곡 듣고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듣게 됩니다.

0: 네.
1: 6월 11일 나눔 선물제 시작하겠습니다.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문자창 열어놓으시고요. 세 가지 적으시는 거요. 퀴즈 정답, 그 다음에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돈가스 PD가 출제한 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이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3개국 공동 개최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 나라가 어디냐?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 나라. 예. 요 나머지 한 나라가 어디냐가 오늘의 돈가스 퀴즈랍니다. 보기 두 개 올라왔습니다. 1번 멕시코, 2번 쿠바. 예. 1번 멕시코, 2번 쿠바. 예. 모르신다? 그냥 1번 쓰세요. 예. 예. 자, 적으시고 나눔 선물 25개 쫙 읽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분,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행당동 먹어바디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꼬시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국밥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3인분, 충남 당긴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간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 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자, 25가지 쫙 소개해드렸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시고요. 누구하고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번째 딱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1번, 2번, 3번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데 3개국 공동 주최인데 캐나다, 미국 말고 어느 나라일까요? 1번 멕시코, 2번 쿠바. 모르시면 몇 번? 그냥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적으셔서 샵 091로 지금부터 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해 드릴게요. 북중미, 뭐 카리브, 뭐 이쪽 한다 그랬더니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듣는다 그러더니 이 노래로 바꿨대요. 로스... 어떻게 읽는 거야? 로스 로보스의 라밤바. 아, 로스 로보스의 라밤바 이 노래가 이 나라의 대표곡이랍니다. 아, 그런 거야? 아, 이 그룹이 저기 멕시코 그룹이구나 하니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퀴즈 내드리다가 이 멕시코 그룹의 노래까지 라밤바, 귀에 익숙한 노래죠. 네. 이 노래가 멕시코 민속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라고 한다는데, 저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라밤바라는 게 뜻이 뭐 늑대? 맞아요? 스페인 말로? 스페인어 하시는 청취자분 맞습니까?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스페인 말로 라밤바는 늑대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 하여튼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해 드릴 건데 일단 정답은 무조건 1번이죠. 예, 1번 멕시코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9538번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답 1번 멕시코고요. 이제 연식이 70 중반으로 접어드니까 우리네 인생도 세월의 아쉬움을 남기며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분당 양곱창을 받아서 오랜 친구와 세월을 회생하며 깊은 우정의 소주잔을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9538님, 아, 70대 중후반이라고 하시니까 75, 76쯤 되신 것 같은데 막바지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네, 9538번님 인생 막바지 이런 얘기 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는 드렸는데 아 이제 황금기죠. 70 중반이시면 인생 100세 시대인데. 네. 자, 9538님께 친구분하고 분당 양곱창 거기 가시면요 사장님이 무척 친절하시니까 친구분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옛날 추억 많이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새싹 문자로 3439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멕시코입니다. 나눔 선물은 한우국밥을 신청합니다. 왜냐? 다음 주에 무릎 수술하는 언니네와 함께 먹고 싶네요. TBS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3439님한테 자 보내드릴게요. 한우국밥. 경기도 하남시 줄 서서 먹는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댁으로 사장님이 보내드릴 거예요. 기다리시면 도착할 겁니다. 잘 드시고요. 1719번님 당첨. 정답 1번. 저는 일구시와 갑장인 서울 개인택시기사 전병원이라고 합니다. 남양주의 한옥마을 소고기 모듬 세트 받고 싶고요. 동료 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 함께 먹으려고 합니다. 1719번님한테 저 갑장이시다. 근데 소고기가 아니고요. 돼지고기 모듬 세트입니다.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서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6313번님 당첨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답 1번 멕시코고요. 당첨이 되면 냉장고 김치통 받고 싶어요. 대구에 사는 아들이 5월 달에 아파트 입주해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 대구에 아드님이 아파트 입주해서 입주 선물로, 어이, 괜찮죠? 선물로. 6313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더 발표하겠습니다. 민혜경입니다. 후회하지 않아.

내내경 후회하지 않아 똑같고요. 계속 당첨자입니다. 이번에는 8633번님 정답 1번 멕시코고요. 친구가 퇴직하고 나서요. 아내가 청소한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쿵저러쿵 힘들다고 자꾸 연락을 해요. 그래서 말인데요. 친구하고 소고기 왕만두 보내주면 같이 먹으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 건전하시네요. 네. 친구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가 아니라 소고기 왕만두를 같이 먹으면서 8633번님께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립니다. 친구분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잘 드세요. 7828번님 네. 일구형님 화살코가 아닌 멕시코가 정답이에요. 저는 당첨이 되면 가락동 바다 횟집 회식 식사권 받고 싶습니다. 예, 7828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6470번님 당첨이에요. 허리케인 라디오 안녕하세요. 퀴즈 정답은 1번이고요. 늘 방송을 듣는데 매일매일 어떤 퀴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한우국밥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요즘 제가 몸이 피곤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안 납니다. 제 자신에게 토닥토닥 힘을 주고 싶어서 용기 내서 문자 보냅니다. 일군님, 빠블로님, 돈가스님, 더운 여름 날씨에 식사들 잘들 하시고 건강하시고요. TBS 응원하고요.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든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는 오늘입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6470번님도 한우국밥을 원하셨는데, 한우국밥 아까도 드렸는데 오늘 한 분 더 드리겠답니다. 6470번님한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리겠습니다. 6882번님 당첨. 정답 1번 멕시코고요. 경비실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당첨이 되면 동료 경비원과 나눠 먹게

0: 감사합니다. TBS도 정상화돼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예, 말씀만 이래도 감사한데 아직도 멉니다. 뭔 아마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뭘 나누어 먹겠다고 하셨는데 뭘 얘기를 안 하셨는데 6881번님을 전화로 그래서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예, 경비실 근무하신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0: 어디 경비실? 뭐 회사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을 것 같고요.
1: 아, 아파트입니다,
0: 예,
1: 아파트.
0: 그러시구나. 네.
1: 예.
0: 근데 뭐를 동료들과 나눠
1: 아,
0: 먹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쓰셨어?
1: 오란다인데 그거 빼먹고
0: 아,
1: 그러고
0: 오란다. 그러면 일단 읽기 전에요.
1: 있어요.
0: 타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동료분들하고 같이 맛있게 드세요.
1: 예,
0: 예.
1: 고맙습니다.
0: 그 어느 동네쯤에 계세요?
1: 아, 여기 권선동에 수원시.
0: 아, 수원이시구나. 서울이 아니고 수원시 권선구. 권선구. 지금 저 수원 날씨 덥죠? 지금 거기도 이제.
1: 날씨가 어제는 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한데
0: 예.
1: 낮에는 더워요.
0: 그러니까 일교차가 되게 심합니다, 지금.
1: 좀 심해가지고.
0: 어제까지만 해도 좀 선선했는데 오늘부터 저도 느끼기에 확 떠워진 것 같아요.
1: 많이 좀 많이 이렇게 덥지는 않는데
0: 예.
1: 갑자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가 있으니까
0: 예.
1: 좀 그렇더라고요.
0: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1: 저희들은 이제 아침 6시부터
0: 예.
1: 저녁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또 1시간씩 이제 야간 근무를 해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시에 끝나죠. 한
0: 네,
1: 사람.
0: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맞교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아침 6시에 맞게 다른 거죠.
0: 그리고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 이제 새벽에
1: 하루
0: 돌아가시면은 또 하루
1: 쉬고,
0: 24시간
1: 하루
0: 이제
1: 쉬고, 그다음날은.
0: 어떻게 그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 아, 제가 6월 12일 날이, 오늘, 이제 내일이, 아, 내일까지 하면은 딱 1년 되는 거예요.
0: 그한 군데
1: 장을
0: 아파트
1: 다니다가,
0: 경비실에서
1: 이게 딱, 올해가, 오늘이 이제 1년 차네요.
0: 그러네요. 네. 내일 저기 하잖아요. 그 멕시코 월드컵.
1: 내일 봐야죠. 또 쉬는 날이라.
0: 내일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1: 아침 6시예요.
0: 아침 6시면 잠깐 눈 붙이고 11시부터 하니까 네, 중간에 잠 깨셔야 되겠네.
1: 봐야죠. 뭐 멕시코 응원도 해야 되고.
0: 예.
1: 체코하고 하는 게 체코하고 이기겠죠?
0: 글쎄, 저도 이길 거라고 보는데, 현재 그, 뭐야, 순위 있잖아요. 월드컵 순위. 그거 보면 우리가 제일 체코보다는 앞서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겨줘야지, 그래도.
1: 근데 또 공은 둥그러니까
0: 예.
1: 좀 모르지 또
0: 2002 월드컵 할때 기억나시죠?
1: 그렇죠. 그때 아주 뭐 저녁마다 그
0: 그니까.
1: 게임 할 때마다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냥
0: 예.
1: 그래도 집에서도 저희들은 집에서 봤는데
0: 예.
1: 식구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치킨 먹으면서 그냥
0: 그러니까
1: 뭐
0: 말이에요.
1: 응원만 했죠.
0: 근데 요번에
1: 왔는데
0: 월드컵은 보니까 시간이 전부 오전 시간이에요. 내일
1: 오전 시간
0: 체코하고 하는 게 오전 11시지. 그
1: 네.
0: 다음에 멕시코하고 남아공 2차, 3차전 하는데 그것도 다 오전 10시. 그렇게 돼 있더라고.
1: 오전이고 마지막에 오전이 그렇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제 소맥에다가 이게 치킨하고 한잔 해야 되는데, 아, 아쉽습니다.
1: 그러니까 직장 하신 분들은 좀 보기 좀 그렇잖아요. 또 아, 그나저나 뭐 저기 방송국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0: 아, 글쎄
1: 맨날.
0: 말이에요.
1: 근데 빨리 되겠죠, 뭐 이제.
0: 예. 아, 우리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요. 예. 아, 저희가 정말 눈물을 가리고 콧물이 나오고 그럽니다.
1: 아, 그래도 빨리 돼서 또 그동안 그냥 고생하신 분들 좀 저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0: 예. 아유,
1: 정상화 빨리
0: 고맙습니다.
1: 됐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예. 그 경비실
1: 그렇습니다.
0: 안에는 덥지 않습니까, 지금?
1: 아, 뭐 이렇게 덥지는 않은데 에어컨 트니까.
0: 아, 그러시구나. 예.
1: 근데 이제 에어컨도 낮에는 뭐 아주 더울 때 틀고 그러니까 그렇게
0: 네.
1: 덥지는 않아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란다 세트 조만간 이제 도착할 테니까 같이 좀 드시고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아, 저희 집사람 항상 고생해서 천년을 빌려준다면 좀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네.
0: 다시 제가 못 들었어요.
1: 천년을 빌려준다면.
0: 천년을 빌려준다면? 누가 부른 거예요?
1: 가수가 누구지?
0: 가수. 하여튼 가수. 있어 파블로? 아 노래 있대요. 네, 천년을 그게, 빌려준다면. 자 네, 그러면
1: 그 사람이
0: 저기가 저 가수가 불렀대요. 박진석 씨가.
1: 예예 예, 맞아요.
0: 예. 어 저는 처음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1: 당신이 천년을 빌려준다면.
0: 네.
1: 내가 그
0: 아니 해설하지 마시고 한번 불러보시라고 시작.
1: 그거 저 갑자기야.
0: 알았어.
1: 방송
0: 알았어요. 예. 네. 그러면 네. 자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신청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네. 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1: 예, 아주 우리 힘내시고요.
0: 네, 고맙습니다.
1: 좋겠습니다.
0: 예, 예, 네. 예, 수원시 권선구의 경비실에 계신 청취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석 천년을 빌려준다면. 오늘 날이도 그런가 문자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상품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자, 오늘 퀴즈는 내일부터 개막되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나라가 캐나다, 미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어디냐? 예, 1번 멕시코죠. 1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아, 기타 소리 좋네요. 등등거리고. 저 사실은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수원에 계신 청취자님의 신청곡으로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아주 뭐 구구절절하네요. 네. 노래 들으면서 지금 저 앞에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요. 자막으로 뭐가 나왔냐면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 팀한테 상금이 얼마냐? 제가 적어놨어. 765억 들어갔네. 야, 765억. 야, 대단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할게요. 3379번님, 정답 1번 멕시코고요. 선물은 일산 마두동에 선크림 받고 싶어요. 늘 가족을 위해 쓰는 평생 친구 부인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기원하고요. 3379번님한테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아주 강렬하게 오늘부터 태양볕이 띄고 있는데 예, 선크림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6469번님 당첨. 정답 1번 멕시코고요. 엄마하고 잡채 해먹게 목이버섯을 받고 싶습니다. 한국 월드컵 화이팅 해주셨네. 6469번님한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게요. 잡채 잘해서 드시고요. 이번에는 5246번님. 정답은 1번 멕시코고요. 일고라보니 여기는 아차산역의 작은 빵집이에요. 문자가 안 온다고 그래서 문자 보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5246번님. 더워서 그런지 여기 빵집에도 손님이 뜸해요. 늘 방송 잘 듣고 있답니다. 응원하고 또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5246번님이 아차산역의 빵집 사장님인가 봐. 빵집 사장님은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이분 전화를 연결했대요. 돈가스 PD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사장님이세요?
1: 아니요, 알바생이에요.
0: 알바생이에요? 네. 네. 지금 아차산역이라는 데가 어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서울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역이에요.
0: 지하철?
1: 네네.
0: 몇 호선이에요?
1: 5호선역.
0: 5호선인데 아차산역이 있구나.
1: 아, 네.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있어요.
0: 아, 제가 아차했습니다.
1: 아, 네. 그렇죠.
0: 그러면 그 5호선이 김포공항을 네. 해서 여의도로 해서, 그죠?
1: 네,
0: 그래서
1: 네.
0: 뭐 광화문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부터 가는 노선은 아, 아차 싶었네.
1: 반대쪽이에요? 김포공항 반대쪽.
0: 알아요. 알아요. 그건 알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고우세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자주 들으신다고요?
1: 아, 그럼요. 늘 틀어놓고 일을 해요. 가게 안에 라디오가 켜있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진짜 라디오예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에요?
1: 스마트폰에서 연결된 라디오?
0: 아, 그 블루투스 네. 스피커.
1: 네네네.
0: 그렇지, 그렇지. 가게 가면 그런 스피커 많이 있죠. 네. 저 혹시 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돼요? 하도 목소리가 고우셔가지고.
1: 5학년 일반이에요.
0: 깜놀이다, 깜놀. 5학년 몇 반이요?
1: 일반요.
0: 이야, 3학년 한 5반쯤 되는 줄 알았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목소리가 정말 고우세요.
1: 아, 그래요?
0: 네,
1: 한때, 네, 한때 어릴 때, 젊을 때 성우가 꿈이기도 했거든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성우가 꿈이셨어요?
1: 네.
0: 한번 도전해 보셨어요?
1: 아, 그러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러워요. 오.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예.
1: 네. 네네.
0: 아,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셨으면 아주 네. 멋진 성우가 되셨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벌써 아주 네. 개성이 있으세요. 네. 탁탁 튀는 게.
1: 아, 그런가요?
0: 아니, 저도 뭐 방송만 해봤던 사람이라 목소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있는데
1: 네. 저는 목소리로 아이들 키우면서 어디 유치원 교사 하시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시니까. 그러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가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1: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성우에 관심이 있으셨으면은 우리나라 성우 중에 롤모델일까? 저 닮아보고 싶은 성우? 뭐 마음에 두고 있는 성우 아시는 분 있어요?
1: 죄송해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0: 예, 예. 네. 그 사장님은 따로 있으시다는 거죠?
1: 네, 사장님께서 사실 뒤에 계시거든요.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1: 같이 라디오 듣고 있다가
0: 예.
1: 한번 연락해보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0: 그러시구나. 그 아차산역의 빵집 이름이 뭐예요? 저희 막 물어보거든.
1: 좋아요. 아리랑 빵집이에요.
0: 아리랑 빵집.
1: 네.
0: 빠블로 하면 그거 인터넷에 나와요?
1: 아, 그럼요. 나오고요.
0: 찾아봐,
1: 여기서.
0: 빨리. 아차산역 아리랑 빵집.
1: 아리랑 빵집.
0: 야, 금방 나오네.
1: 네, 그럼요.
0: 아주 가게도 아리랑 빵집 네. 아차산점. 네.
1: 네.
0: 오, 역 구내에 있는 거예요? 가게가?
1: 아, 그건 아니고.
0: 그 밖에 있는 것 같은데.
1: 그리고 밖에 나오면 네. 역세권에 있어서
0: 역세권이네.
1: 찾기 쉽고요.
0: 네네네.
1: 저희가 천연 4월종 효모를 만들어서 바로 굽는 빵들이라
0: 예.
1: 드셔도 속이 편하고 내 신선한 빵을 제공하고 있어요.
0: 예, 지금 여기 저희가 저 밖에서 찾아서 네. 저도 보고 있는데
1: 네.
0: 아리랑 빵집이라고 큰 한글로다가 아리랑 빵집 썼고 빵이라고 동그란 간판에다 빵이라고 써놨고 그죠?
1: 네 맞습니다.
0: 뭐 고로케도 보이고 제가 고로케 상당히 좋아하는데 야 아니야 군침이 절로 납니다.
1: 네, 가성비도 좋고 늘 정성껏 만드니까요. 동네에서도 저희가 네, 그렇죠.
0: 그래요.
1: 동네에서도 자리 잘 잡고 있어서
0: 네.
1: 요즘 여름에 조금 비수기긴 해요.
0: 예, 뭐 체인점도 네. 있고 그런가 봐요?
1: 아 그렇진 않아요.
0: 그렇진 않고
1: 저희가 하나고요. 네.
0: 거기 가게 오신지는 얼마나 됐대요, 사장님이?
1: 저희 사장님이 10년째, 셋으로 11년째 돼가고 있고요. 저도 이 오픈했을 때 같이 일했던 멤버거든요, 알바로.
0: 아, 뭐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1: 아, 그건 아니고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사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 그러니까. 저도 오래도록 같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보기도 좋네요. 오픈하면서 시작과 함께 역사를 같이 쭉 직원하고 같이 한다는 게.
1: 네,
0: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다니는 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리고 저 가게 설명이 해석해놓은 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 특히 네. 완두 앙금빵은 밤이 들어있어 맛이 있고. 맞아요?
1: 네.
0: 카다이프가 들어간 두쫑쿠는 달달한 맛으로 인기가 높다. 이거 네. 뭔 말이야? 카다이프하고 두쫑쿠는 뭐예요?
1: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겨울철에서 봄에 넘어올 때 쫀득쿠키. 두바이 쫀득쿠키.
0: 예?
1: 두바이 쫀득쿠키.
0: 아 그거 두바이
1: 네.
0: 쫀득쿠키라는 거 요새도 네. 만드세요?
1: 요즘도 계속 나가요.
0: 아 그렇구나.
1: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주시거든요.
0: 거기 아차하고 뭐 놓치거나 그러지 않고 다들 오신다 이거죠? 예?
1: 아차하고 사가지고 다 산으로 올라가세요.
0: 에, 아차산으로?
1: 네네.
0: 그 아차산이 그 옛날 그 고구려의 장군들이 있던 데 아닙니까?
1: 네, 맞아요. 네. 거기 유적지도 많고.
0: 그러니까요. 네.
1: 네, 맞아요.
0: 그 모든 빵에 천연 샤워 종을 사용해서 속이 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먹으면. 천연 샤워 종은 뭐예요? 뭐, 목욕을 시켜요? 그래서... 빵에다가?
1: 그게 아니고, 네. 만드는 이스트가 있는데.
0: 네.
1: 이스트 만드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샤워 종이라고 해서 몸에 되게 드셔도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 이스트 종류 중에 하나예요.
0: 샤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1: 되게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발효해가지고.
0: 발효? 네. 알겠습니다.
1: 그 이스트를 저희가 빵에다 넣기 때문에
0: 예,
1: 드셔도
0: 예.
1: 속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0: 네, 고맙습니다. 예.
1: 네네.
0: 아주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근데 나눔 선물 뭐를 받겠다 그거를 안 적어주셨는데
1: 네.
0: 저 파블로 PD가 이거 보내드린대요. 화장품.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이거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예, 5학년 일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세대는 어떤 우리나라에 어떤 가수예요?
1: 가수요?
0: 예, 노래.
1: 아 노래?
0: 예.
1: 되게 많았죠.
0: 우리 그치가. 때는 뭐 조용필 하듯이 예, 한 분만 신청곡으로 들려드린대.
1: 뭐 김건모도 있었고.
0: 김건모 합시다. 김건모. 김건모의
1: 네,
0: 뭐. 핑계?
1: 잘못된 만남.
0: 예?
1: 신곡도 있나요?
0: 아니 김건모의 뭐.
1: 잘못된 만남.
0: 잘못된 만남 당첨. 자 그러면 김건모의 잘못된 네. 만남. 아차산 네. 만남이네. 아 예, 요거 저 들려드릴 테니까 오후에도 신나게 일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예.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3부에 허리 디스크 쇼 하는 날입니다. 이종황 선생 오셨어요? 아, 오셨답니다. 예. 아유, 저쪽에 허리 꾸부정하게 화장실 가고 계시네. 아, 이거 참. 고맙습니다. 이종황 선생님. 자, 2부 끝곡은 허송이 부릅니다. 나이값 들으시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자 호텔 방면으로 가는 길 하위 한개 차로와 또 세종대로 광화문 쪽으로 서울광장 부근 하위 한개 차로 모두 행사로 인해서 차단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 가운데 통제되는 곳이 더 있는데요.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 길 대한문화

앞에서는 집회로 인해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행진이 시작되면서 일대로 많이 혼잡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고 한강 다리 중에는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3도, 습도는 4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리.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첫 곡입니다. 태진아. 가시여인아. 가시여인아. 들으시면서요. 잠시 후에 허리 디스키쇼 할 건데. 자, 옛날 70, 80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6월입니다. 한낮에는 제법 여름 기운이 무르익고 있고요. 햇볕은 뜨겁고 그늘은 반갑고 계절이 바뀌어도 늘 한결같은 분이 계시죠?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에어컨 바람보다 입바람이 더 시원한 남자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여름은 젊음의 계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푸르게 하는 계절이다. 독일 시인 괴테의 명언입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든 여름 하늘 한번 올려다보면 그 사람 마음도 조금은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통장 잔고는 그 참 그 메말라가지만 감성만은 늘 푸른 남자. 하지만 개털 인생 허리 디스크쇼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선생님은 감성이 아니라 카드값이 푸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자 일단 뭐 멋있는 말로 시작했는데 너도 오늘 한번 얼굴 시퍼렇게 만들어줄 거야. 좋게 갑시다.
1: 예. 알겠습니다. 저기 6585 청취자님께서요. 택시기사님인데 선생님
0: 예.
1: 제 말 좀 들으세요.
0: 듣고 있습니다. 예.
1: 아마 어떤 어르신이 승객으로 타셨나 봐.
0: 아.
1: 예, 그랬더니
0: 예.
1: TBS 허리케인 날에 문자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대요. 6585님께서 19씨 아무튼 이런 어르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하고 있지만요 교통방송만 청취하면서 운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방송국에 문자 좀 보내라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경기 48바에 땡땡땡땡 김땡땡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근데 어떤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몇 학년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1: 선생님 앞에서는 다 동생들 같습니다.
0: 제가 이제 1937년생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아마도 저한테는 그 어르신이라는 분이 거의 뭐 조카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 조카뻘쯤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오늘 첫 곡 궁금해요. 어떤 걸로 준비하셨어요?
0: 자, 오늘 그 이 어린 조카도 생각이 나고 해서 준비한 곡은 오늘같이 맑은 여름 하늘에 아주 그냥 무척이나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1977년 발표된 ELO, Electric Light Orchestra.
1: 그 풀네임을 알고 계시네.
0: 알고 계시네.
1: 대단하십니다.
0: 이게 Electric,
1: Electric Light Orchestra.
0: 그러니까 뭐 Electric에다가 라이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심포니 락을 하겠다.
1: 이해로니까 일렉트릭 라이트니까 LED를 켜나요, 그러면?
0: 넌 오늘 좀 시퍼렇게 맞아야겠다.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그러한 어떤 기쁨을 노래한 곡입니다.
1: 네.
0: 특유의 경쾌한 리듬이 마치 그 햇살을 음악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러한 막 느낌을 마구마구 줍니다.
1: 미드나잇 블루 그건가요?
0: 아, 미드나잇 블루는 다른 곡입니다. 오늘 하루 요 음악으로 기분 좋은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어떤 곡이에요?
0: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블루 스카이가 미스터

0: 이종황 선생님께서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틀어주셨는데 선생님,
1: 예.
0: 여기 노래가 이렇게 길어요.
1: 아, 뭐 긴 거는 그 사람들 문제인데 예. 그래도 뭔가 이게 오케스트라가 나오면서 뭔가 음악이 섞이면서 예. 다시는 잊지 못할 그 ELO가 예. 되지 않겠습니까?
0: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요.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근데 뭔 내용이에요 도대체?
1: 응?
0: 당황하지 마시고요. 무슨 내용이냐 제가, 이거예요.
1: 저기 그 좀 그런 질문을 좀 하실 때는 조금 이렇게 조금 말을 좀 텀을 좀 주시고 준비를 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0: 네. 자, 라면 먹자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냈네요. 학창시절에 밤에 매일 듣던 방송 트랜지스터 라디오 안테나를 쭉 뽑아서 방송 잡아서 듣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 트랜지스터 라디오죠. 그 로켓 배터리 같은 거 있다만 한 거 있잖아요. 그 고무줄로 네. 팅팅 감아가지고
1: 엄청 큰
0: 라디오 뒤에다가 네. 다 감아서 하는 거.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참 추억의 라디오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1: 아, 그거 뭐 본 기억은 나는데 네. 우리 최일구 씨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썼습니까?
0: 저희는 저... 트랜지스터죠. 아, FM 나오고. 예.
1: 나는 그 진공관 세대야.
0: 아, 그러시구나. 진공관. 아.
1: 그 진공관 라디오 그 모르시죠?
0: 아, 저야 모르죠. 어? 37년 선생님이나 하시는 거지.
1: 아, 그 뭐 건전지 9볼트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커가지고 예. 들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0: 근데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는 1900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라디오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1: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0: 아, 역시 37년생이라 아, 왜 첨단적으로 살으셨겠네.
1: 너 은근히 난 매기는 것 같다 지금. 어.
0: 선생님 저 우리 세계에 말이죠. 라디오가 처음으로 상용화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 최일구 씨가 그걸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0: 아, 기억하지.
1: 예, 언제입니까?
0: 193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아, 30년대 후반이면?
0: 그렇죠. 선생님과 이 나이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1: 제가 아기 때인데.
0: 그렇습니다.
1: 사실 그 예전에는 그 음악 DJ들이 멘트를 하면은 노래가 나올 때 그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그 멘트를 하면 되게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뭐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전주가 다 멘트가 들어가서
0: 그렇죠. 맞물리니까
1: 무척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네. 뭐 좋은 기억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1: 자, 다음 곡은 좀 분위기도 잡았으니까 좀 신나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1979년에 발표된 더 놀란스의 히트곡입니다. 노래 제목 그 최일구 씨도 이 노래 아시죠? 섹시 뮤직.
0: 섹시 섹시 뮤직.
1: 그렇죠.
0: On the wall. 섹시 섹시 뮤직.
1: 좀 상태가 안 좋은 섹시 뮤직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 노래가 어떤 특정 사람을 뭐 섹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0: 아, 그럼 뭐예요?
1: 음악 자체가 주는 그 설레임과 흥분을 얘기합니다.
0: 야, 선생님이 처음으로 노래 해석을 해주시면서 노래를 선곡을 하셨네.
1: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0: 노래 자체가 섹시하다.
1: 그렇죠. 그 음악이 흐르면은 몸이 움직이고
0: 아~
1: 그리고 또 최일구 씨가 지금 방금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0: 예.
1: 좀 마음이 좀 들뜨지 않았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즐거움을 경쾌하게 표현한 디스코 아, 팝의 명곡입니다.
0: 선생님도 소시적에 춤 많이 추셨을 것 같은데.
1: 아, 뭐 예전에는
0: 일제강점기 때 한 10살쯤 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춤 추고 다니셨어요?
1: 그때 뭐 지루박하고 뭐 또 지루하다 그러면 또 따로박도 치고 뭐 이렇게.
0: 아, 10살 때부터 네. 지루박을 치셨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네. 더 놀란스의 섹시 섹시 뮤직.

0: 섹시 뮤직 듣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섹시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노래 자체, 뮤직 자체가 섹시하다 이런 뜻이라 이거죠?
1: 그렇습니다. 그 최일구 씨도 최일구 씨 자체가 아주 매력이고 지적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처럼.
0: 아, 별 말씀을 선생님. 또 애르십니까? 저 선생님도 저 소시 쪽에는 뭐 섹시하다는 아유,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그 사실 그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 나이에 뭐 제가 섹시까지 바라겠습니까?
0: 아유, 인생 100세 시대인데요. 아직 아흔도 안 되셨지 않습니까?
1: 아유, 뭐 제가 뭐 허락된다면 새 섹시는 하나 얻고 싶습니다.
0: 선생님 여기서 네, 이러시면 안 잠깐만, 되죠.
1: 근데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빵 터져가지고 저러
0: 자,
1: 저기도 혼자 사니?
0: 여기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1: 예, 알겠습니다.
0: 자,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951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겠습니다.
1: 사람 사는 이야기와 음악이 만나는 시간. 허리 디스크쇼는 그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저 첫 번째 신청곡 사연을 네,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종환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문자 387 하나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이고 40이 넘어 첫 아이를 얻었습니다.
0: 아이고, 예.
1: 밤잠은 못 자고 체력은 바닥인데 그 아기가 웃는 얼굴을 한번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딸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합니다.
0: 야, 결혼 15년 지나셔가지고 마흔 넘어가지고 첫 아이, 딸 아이를, 야 정말 얼마나 귀여울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1: 예.
0: 이분한테 어떤 곡을 선곡을 해드릴 거예요?
1: 이건 뭐 사실 음악을 많이 모르시더라도

0: 비욘드 Isn't She Lovely. 의역하면 내 딸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 얘기죠, 선생님?
1: 그렇죠. 예.
0: 스티비 원더가 딸 이름이 그거네요. 아이샤 모리스래요. 모리스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만든 노래고 76년에 이 음반이 나왔답니다. Isn't She Lovely? 내 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Less than one minute old. 세상 밖으로 나온 지 1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하는 딱 그 모습, 1분도 안 된 그 순간에 아이를 보고서는 이 가사를 쫙 했거구만요. 야, 대단한 영감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러니까 사실 그 스티비 원더가 그 눈으로 진짜 그 자기 딸을 볼 수가 있었다면 더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0: 그렇겠죠. 와, 아주 단 한 줄의 해석으로 아주 많은 얘기를 해주셨네, 선생님이.
1: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0: 아, 역시 선생님을 따라갈 음악 해설가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1: TBS.
0: 예. 아, TBS 계십니까? TBS가 요즘 막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1: 많이 어려운데 좀 긍정의 힘으로 뭐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무슨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1: 뭐 아직 뭐 개뿔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

0: 선생님, 7484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황당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깊은 연륜으로 판단하실 때 내일 체코를 잡고 32강에 오를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 어떨지 좀 이것도 스포츠도 좀 전망해 주세요.
1: 사실 그 이번 월드컵은 예전 같은 기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건 벌써 뭐
0: 기대 그런 건 조금 좀 그렇죠.
1: 그래서 좀 일단 경기를 할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조금 힘을 좀 합쳐가지고 네.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선수들에게 태극전사들에게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게 저 과달나라까지 어떻게 마음이 가요?
1: 아 그게 또 이게 그 나비 효과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0: 나비가 여기서부터 날아갑니까? 멕시코까지?
1: 그래서 뭐 이제 자꾸 목소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좀
0: 저기 선생님 옛날 때는 뭐 저 평양 가고 저 서울하고 경평 축구대회 열리고 그랬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랬죠. 근데 오늘
0: 잘 모르세요?
1: 오늘 근데 너 오늘 주식 올랐니? 왜 너만 오늘 유난히 따지니 지금? 어? 날도 더운데. 어?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사연도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1: 다시. 그 목소리를 제가 좀 흥분해서
0: 젊어지셨어요.
1: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0: 리와인드 목소리 좀 리와인드
1: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0: 31년으로 돌아가 주세요.
1: 7759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그 요즘 직장 상사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근길 아주 스트레스이고요. 퇴근하고도 화가 가시질 않네요. 오늘 좀 속 시원한 노래 좀 한 곡 좀 듣고 싶습니다.
0: 아 직장인들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 약보다는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뭐 제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강력한 기타 리프와 폭발적인 그 에너지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하드록의 고전입니다. AC/DC의 Highway to Hell이라는 곡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지옥 가는 고속도로.
1: 그러니까 뭐 지옥에나 떨어져라. 뭐.
0: 지옥 떨어져라. 어. 여기는 요금이 얼마예요? 톨게이트 요금은?
1: 너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래 오늘? 어? 같이 떨어질 거냐고.
0: 됐겠습니다.

0: 것이 뭐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곡이었습니다. 7759님께서 직장 상사하고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는데 스트레스 풀게 좀 노래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이웨이 투 헬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런 뜻이네요. 보니까 정말 이렇게 멋진 선곡을 전 세계에서 선생님 말고 어느 부 DJ가 하겠습니까? 그죠?
1: 뭐 그걸 아신다니까 우리 최일구군이 오늘따라 또 유난히 귀엽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사인님께서 선생님한테 예. 덕담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황당 이종황 쌤님 60쯤이 되면 보약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아흔 다 돼가는데 뭘 챙겨 드세요?
1: 네. 이건 덕담이 아니라 지금 삼시세끼도 지금 저는 챙겨 먹기 아주 벅차 죽겠는데 아주 참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 이사인님 혹시 보약 사실 그 형편이 좀 괜찮으시면 얘기해도 돼요? 축협으로 좀 살기 좀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선생님. 자, 고맙습니다. 이사인님. 예, 이번에는 2084님께서 문자를.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중학교 때쯤 그때 정말 유행했던 그룹이 아바였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여성 멤버 둘이 노래를 하면 남자 멤버 두 명은 기타와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해가면서 열정적인 연주를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아바의 이글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아바의 이글을 듣다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바의 이글을 신청합니다. 아, 아바가 이글 독수리 아닙니까 선생님?
1: 그렇죠. 예.
0: 아, 이런 노래도 있습니까?
1: 그 어떤 자유나 그 하늘을 나르고 창공을 나르면서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인데
0: 네.
1: 아바의 이글이 있다면은 우리 한국에는 또 이태원 씨의 솔개가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뭐 그새 스마트폰 찾아봤습니까?
1: 안 찾아봤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좀 당황스럽습니다.
0: 아, 뭐 이걸 어떻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1: 뭐 만약에 뭐 준비가 된다면은 제가 좀 이 노래가 깁니다, 좀.
0: 아, 깁니까?
1: 네. 네.
0: 자, 이번에는 4636님의 문자입니다. 아주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 청취자신데 안녕하세요. 소금으로 간을 마실 때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죠.
1: 그쵸,
0: 그래도 네.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농도를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을 신청합니다. 네. 선생님 이거 아세요?
1: 네? 아, 우리 그 임병수 씨? 임병수 씨 말씀하십니까?
0: 아니요.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1: 네.
0: 좀 집중 좀 해주시고요.
1: 집중을 하는
0: 오늘 나의 하루가 맛있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4636이
1: 몰라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난 임병수의 그 염소창법 있지 않습니까? 염소창법.
0: 자 그러면 그러면 두 곡을 잇따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의 이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아바이글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저기 선생님, 예. 이 노래 듣고 있던 9629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질문을 했네요, 9629님이.
1: 아, 저에게 예. 말입니까? 예.
0: 아마 저기 손잡벌 되나봐요.
1: 아, 저한테?
0: 예. 이종환 할아버지,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처럼 될까요?
1: 아, 잠깐만. 나, 잡지 마봐. 나봐, 잠깐만. 그 어린 녀석이 그 할아버지를 지금 녀석이 몰리는 거야?
0: 아이 선생님 아이들 동심을 지금 그렇게 막 무참히 깨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동심에 맞춰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염소를 얼마나 먹여야지 분을 얼마나 먹여야 임병수 아저씨쯤 되냐.
1: 그러면 우리 최일구 앵커가 그 한번 대답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저야 모르죠.
1: 제가 어떻게 먹어 얼마나
0: 저야 모르죠 뭐.
1: 응? 네. 이 흑염소 이런 것도 비싸도 비싸죠 뭐. 응? 이거 어떻게 협찬 안 들어옵니까, 이거?
0: 알겠습니다. 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허리 디스크쇼의 명물 코너죠. 황당 선생님의 가사 낭송 시간입니다. 선생님, 간만에 한번 가사 낭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근데 사실 그 오늘은 준비한 것은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0: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다.
1: 그렇죠.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자식의 마음도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되는 그 후회를 담은 그런 노래인데
0: 뭐 싸우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이?
1: 아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사에 있습니다. 영어 뭐라고? 영어처럼 하시지 않습니까?
0: 아니 그 뭐라고 그래요?
1: 해리 차핀의 명곡인데
0: 아 그러니까 싸우는 거냐고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1: 뒤에는 안 읽어봤잖아 아직 그 가사가 이게 좀 곡이 빨라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그렇군요. 미리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0: 자, 음악 주세요 그러면.
1: 해리 차핀의 캐스트 인 더 크레들.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별탈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0: 아니 선생님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하시면 어떡해요.
1: 이... 하지만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지불해야 할 돈도 많았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 아들은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들을 배웠습니다. 아들은 그 자라면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0: 그 어린애가요?
1: 근데 이 아이가 응? 커면서 뭔가 일과 성공에 쫓겨서 아들의 그 성장을 놓쳐버린 그 결국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버린
0: 그럼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네?
1: 너무 집중을 안 해주시네요.
0: 다 하셨어요?
1: 네.
0: 그럼 일단 좀 듣고 오겠습니다.

0: 뭐 어린아이가 쭉 성장해 나가는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0: 뭐 대학생 될 때
1: 스토리가 쫙 있죠.
0: 예.
1: 그러니까 아버지가
0: 네, 선생님.
1: 예.
0: 선생님 37년생이세요.
1: 아버지가 그 일과 성공에 쫓겨가지고 아들의 그 자라나는 그런 것들을 다 좀 일일이 챙기지 못한 그 그리고 커가지고 결국은 자신을 닮은 아들을 보는 거죠.
0: 네.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또 시그니처 시간이죠. 오늘의 유망곡. 오늘 선생님 어떤 곡을 유망곡으로 청취자분께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1: 오늘은 그 허리케인 라디오 힘든 싱어 참가자 중에서 가수 남산 씨의 노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예.
1: 가까운 거리인데도 참 그 보고 싶은 사람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예. 유쾌한 멜로디 속에 정겨운 감성을 담은 곡입니다.
0: 네.
1: 남산 씨의 타면 오는 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0: 아, 영어로 부르나요?
1: 아니, 한국말로 부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남산의 차만 타면 오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뭐 이 남산 이 친구가 뭐 영어로 되겠습니까? 된다고 해도.
0: 내일 나오나요, 남산? 네. 내일 힘든 싱어 남산 씨 나옵니다. 자, 내일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로 되는지.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낙뢰, 우박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으니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뢰,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여 돌풍, 우박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4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소개팅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쉽게 친해지는 방법으로 취미 공유만 한 게 없습니다. 여행도 좋고요. 맛집 탐방도 좋고 이 비슷한 취향의 책이나 드라마처럼 서로 좋아하는 것들 얘기를 막 나누고 있다 보면요. 말문도 금방 트이고 마음의 문도 바로 열리는 법이죠.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 대상 하나만으로도 대동단결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싫어하는 것까지 갖다?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거나 또 내 취향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싫어하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걸 싫어하는 그 반대의 경우만은 없기를 살며시 바라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여러분과 취향이 같은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6월 11일 목요일 생방송입니다.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2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아이콘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취향 저격. 저희 보통 이제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방송도 좀 같은 계열로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 방송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분들은 아마 취향이나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감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아하는 게 같으면 금방 친해진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이를 이제 조금씩 먹다가 보면 한뭐 서른, 마흔만 넘어가도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취향이 같은 사람들,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유유상종, 끼리끼리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친구랑 차를 탔는데 그 플레이리스트에 나오는 음악들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다 했을 때그 반가움. 내 스타일이다 하면 그날부터는 저는 거의 절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 취향, 책 취향, 사람 취향, 뭐 요런 결이 맞으면 할 말도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 동질감? 공감대? 그런 게딱 맞아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사람 간에도 이 주파수가 통하는 나이로 불문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주파수 얘기 나오니까 슬쩍 제가 또 이렇게 얻는 거 잘하잖아요. TBS 주파수 95.1MHz. 네, 우리의 주파수는 뭐다? 95.1MHz다. 기억하시면서 이 95.1MHz답게 저희 문자 번호도 샵 0951입니다.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그 취향 그리고 일상 이런 거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내실 곳샵 0951, 샵 0951 이쪽으로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또 앱, 텔레비전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한상직님께서도 취향 저격입니다 하시면서 한주 건너뛰고 만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보통 이제 방송도 사실 이렇게 운동하는 거, 근육이랑 좀 비슷해서 매일매일 하면 방송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잘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시 어색해지면 어쩔까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오늘 시작을 해봤는데, 어때요? 괜찮죠? 아주 자연스럽죠? 네. 타고났나 봐요. 윤세호님께서 머리 묶은 조피 청순하고 사극배우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사극배우 같나요? 근데 좀 머리를 좀딱 붙였죠. 네, 깻잎머리, 소위 말하는 깻잎머리처럼 좀 노는 언니 스타일로 해보고 왔습니다. 아, 침 뱉을 것 같은데, 여러분께 침 뱉는 그런 몰상식한 방송은 안 하기 때문에, 침은 뱉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머리는 쫙 붙이고 왔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튜브 창으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우님께서도 김승일, 임지은 씨 만나러 왔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오늘 누구와 함께 하는지 게스트 소개도 해드릴게요. 자, 좋아하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이제 어떤 거 좋아한다 여러분께 살짝 귀띔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제 얘기 개인적인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만 아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 얘기로 제 취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도자기 만드는 거 하고 있고요. 그 가끔 가다가 우쿨렐레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뚱땅뚱땅거리면서 개미는 제가 평생 못할 것 같고 배짱이처럼 가끔씩 또 우쿨렐레도 치고 있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지금 딱요 시간대, 4시, 5시.

6시 그 노을 질때 있잖아요. 저는 하루 중에 이 시간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서울마이소울 시작하게 됐을 때 오후 4시에 한다고 저 굉장히 이거 운명이야. 이건 진짜 인연이야 하면서 되게 욕 아니 인연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연이다 하면서 4시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또 좋아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나는 봄 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초여름 날씨를 좋아합니다. 혹은 뭐 아침에 눈 떠서 아침 9시 정도 요때 걷는 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여러분의 취향 있으시면 그것도 문자로 전해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BS 시민의 방송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고 집이다 하시면 IPTV는 244번, 214번, 245번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수미 PD님, 감사해요. 자, 200번대 쭉 돌리다 보면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샵 0951로 여러분의 문자 인사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 0529번님께서 아, 이 시간은요 제가 택배 포장하면서 항상 들어요. 아, 목소리 좋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하, 목소리만 좋아요. 택배 포장하면서 듣기 되게 좋죠. 그래서 그 저는 박스 소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선물 소개 먼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택배 포장하실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박스 뜯는 소리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ASMR. 자, 오늘의 선물은 짜자자잔 짜잔. 보이시나요? 네, 이쪽으로. 네. 아트 콜라보 문진, 김지희 작가님과 함께한 문진을 오늘 두분 추첨을 통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게, 저거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선물. 이렇게 약간 무게감을 줘가지고, 예쁜, 네. 종이 위에다가 종이 고정하는 걸로 쓰는 문진입니다. 하지만 요또 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에 환장하시는 분들, 아름다운 그 필요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트 콜라보 문진 함께 해주시고요. 요즘에 서울 굿즈가 굉장히 예술가들과 함께하면서 예술가들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서울 굿즈도 도움이 되고 이걸 또 받아보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서로가 삼박자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또 서울고추 예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요 문진도 한번 오늘 문자 보내시고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부 누가 오시는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서울을요, 관광지가 아니라 좀 특별한 눈으로 보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서울에 워낙 랜드마크가 많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는 한강의 난간 하나 자체가 굉장히 또 이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또 누군가한테는 지하철 환승 통로, 여기가 굉장히 뭔가 그림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문장으로 서울을 표현하는 분들입니다. 임지연 수필가, 그리고 김승일 시인,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는데, 우리 김승일 시인은 제가 볼땐좀 천재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고, 그리고 상반신만 보인다고 하니까 슬리퍼 신고 왔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뉴스 진행하시는 분들이 아래는 잠옷바지에 위에는 정장 입는 것처럼 이분이 상반신과 하반신이 굉장히 다른 무드를 보여주면서 오늘 오셨어요. 스탠딩 코미디를 직접 나설 정도로 개그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좀 되게 기대되고요. 그리고 임지은 수필가님은 제가 사진으로 만났던 것보다 훨씬 미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 2부 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나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총 4일 동안 전국 곳곳에 개성 있는 식음료와 주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팝업스토어 로컬트립 맛있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팝업에는 강원, 경기, 전북, 제주, 서울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 간식과 미식, 주류 등 10개 식품 브랜드가 참여하는데요. 방문객이 오감으로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체험형 힐링 공간으로 준비됩니다.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지역관광 안테나숍 옥상에 오시면 퇴근길 미니 양조장, 랜드마크 키링 스튜디오, 숨은 로컬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문학 토크 콘서트 안녕을 나누는 사이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글과 만난 공간이라는 주제로 글쓰기와 공간의 관계를 다루는데요. 소설가 임현과 수필가 임지은이 연사로 참여하며 진행은 오은 시인이 맡습니다. 신청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민예술학교 누리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도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에 참여하는 3명의 작가는 모두 연희문학창작촌의 입주작가며 연희문학창작촌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최초의 문학전문 레지던시로 문학인들에게 공간, 책 발간, 지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동네 음식점들을 찾아 서울의 맛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온 음식점을 대상으로 2026 올해가게 후보 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에 오면 꼭 소개하고 싶은지 수십 년 한기를 지켜온 내공 있는 맛집, 시간이 지나도 다시 찾게 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가게 등을 기준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민 추천 이후 현장 검증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의 올해 가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올해 가게 위크를 올해도 열어 현장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서울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서울의 매력 문장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인 터뷰. 서울의 명소를 지도로만 찾고 계신다까요? 오늘은 문장으로 만나봅니다. 관광 코스 대신 문화 코스로 서울을 산책해보면서 그 있잖아, 이유 없이 왠지 끌리는 장소, 그리고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까지. 자, 지금부터 두 명의 작가와 함께 서울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0번째 소울풀 게스트, 사람이라는 단어가 구겨질 땐 삶이 된다라고 말하는 수필가 임지은, 그리고 시집 제목부터 이미 장면이 떠오르는 작가님, 나 우는 용기 잘했지? 예, 김승일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승일 시인입니다.
2: 반갑습니다. 수필로 얘기하는 임지은입니다.
0: 와, 두 분 다 정말 라디오에 적합한 보이스를 갖고 계세요.
2: 오, 그렇습니다.
1: 정말요?
0: 오늘부터 알았다. 네,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저 제 친구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는데, 네, 학생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0: 오.
1: 그래서 야, 김승일 시인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더니 네, 친구가 고양이 키우는 아저씨야 이랬다고 하더라고. 고양이 키우는 아저씨입니다.
0: 아, 고양이 키우는 아저씨고 가끔가다 시도 조금 쓰시고.
1: 아, 맞습니다.
0: 네, 낭만적으로 살고 계시는 김승일 작가님. 네. 자, 그러면 우리 임 작가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2: 네, 승일 작가님이 너무 재치있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쓴 그냥 작품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연중무의 사랑, 헤아림의 조각들, 그리고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등을 쓴 수필가 임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 탁 꽂히는데요? 아니, 우리 임 작가님은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2: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쓰면 사람들이 제가 막 엄청, 요즘 그 왜 드라마에 나오는 황동만 씨 있잖아요.
0: 네.
2: 모자 무쌍에 나오는, 네, 그런 캐릭터를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밖에서는 되게 좋은 게 많은 사람인 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0: 사회화가 많이 돼.
2: 네. 근데 이제 글 쓸 때만 이제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사실은 저게 다 싫었어 라고 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스타일이라서,
0: 네,
2: 네, 뭐 약간 꼬여있는 것들이라 한번 책을 한번 봐주시면 궁금하실.
0: 근데 네, 사람들이 사실은 안 보기 싫은 거, 듣기 싫은 거, 이런 굉장히 많은데 다들 숨기고 사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우리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내 마음과 같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굉장히 이게 볼품없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마음이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공감하면서 읽지 않을까.
2: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저희가 이제 작가님 글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인님도 나 이거 진짜 이 시는 내가 썼어도 괜찮다 하는 좀 자부할 수 있는 시.
1: 아, 제 시는 다 자부할 수 있는 시라서. 네, 진심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김승일 시인 검색하셔가지고 이분의 시는 모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자, 오늘 창작자로서 느끼는 서울, 그리고 개인적

이야기도 좀한 스푼 슬쩍 얹어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우리 서울 동네 매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일명 좀 정해봤어요. 문학작

0: 저희 대화 나누는 모습이 모든 걸다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TV로도 생방송 되고 있는데 아래 자막에 보이시죠? 244번,
1: 네.
0: 214번, 245번 채널 잡아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들 집에서 보시는 그 통신사에 맞게끔 이제 채널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경기도 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200번대 안쪽 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TBS 검색하셔가지고 TV도 좋고 아니면 너튜브 창도 좋고 계속해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허니킴 4654번님께서는 와, 두분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인사해주시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두 분이 모두 서울을 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는 장소로 글을 좀 써오셨어요. 서울이 어떤 순간에 시가 되고 또 어떤 순간에 에세이가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앞에서 잠깐 한 5분 정도 저희 가벼운 담소 나눌 때 느끼셨겠지만 웃음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네, 맞죠?
1: 웃음이 없다 하면 우리 김승일 작가님께서 신발을 보여주시는 걸로
2: 네,
1: 한번
2: 알겠습니다.
1: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도 적당히 할 거고요. 서울은 아주 많이 등장하는 시간 오늘 가질 겁니다. 일단은 임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서울이 등장하는 작품 중에서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으세요?
0: 우선은 정영수 작가님의 소설 중에 단편 '길을 잘 찾는 서울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걸 먼저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1: 네.
0: 이게 소설집이거든요. 내일의 연인들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 단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단편 중에서도 좀 거의 영미소설처럼 많이 짧은 편이고 설정도 되게 단순합니다.
1: 어떤 내용일까요?
0: 그 서울 서부에 살고 있는 한 커플이 주로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그런 커플인데 이제 한남동 순천향대학교에 갈 일이 있어요. 대학교 병원에.
1: 네.
0: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남동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대신에 실수로 딱 길을 놓치면 한남대교를 딱 타버리면 이제
1: 아, 돌이킬 수 없어요.
0: 예,
1: 네.
0: 돌이킬 수 없어지거든요.
1: 네.
0: 완전 이제 다리를 건넜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1: 네.
0: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이제 그 상황 안에서의 이야기를 적은 소설입니다.
1: 궁금한데요? 어떤 일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0: 그러니까 사실은
1: 네.
0: 소설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이제 되게 짧은 소설이기는 한데요.
1: 네.
0: 다만 이제 그러다 보면 차가 엄청 많으면 브레이크 밟았다가 급정거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럼 사람이 좀 시간이 영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꽉 막힌 도로 위에서만 할 법한 그런 반출을 이제 이 주인공이 하기 시작합니다.
1: 거의 MBTI로 따지면 N 성향을 가진.
0: 그렇죠.
1: 어떤 생각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0: 그러니까 뭐 이럴 때면은 이런 거죠. 그 같이 이제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1: 네.
0: 여자분이 그날따라 엄청 신경질적인 거예요. 뭐만 하면. 그래서 옆에서 이제 여기는 좀 남자분이 또 눈치는 있어서 눈치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원이 뭘까? 정말 N답게.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그날따라 또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이게 차 냉매가 새어나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MBTI로 치면은 그 MFP인데 P가 제가 농담으로 맨날 패배자의 P다.
1: 같은 피로써.
0: 네, 같은 피로써
1: 네.
0: P들은 왜물 마시러 나왔다가 TV에서 뭐 하고 있으면 물 마시는 거 까먹고 TV 보는 그런 애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얘도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옆에 있는 여자분을 봤다가 갑자기 더우니까 또 더운 걸로 아 이게 왜 덥지? 차 냉매가 다 새어나가서 그렇지. 왜 새어나갔었지? 냉매를 충전하러 갔었는데 그날 자동차 공업사 직원이 그날따라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1: 네.
2: 냉매가 비싸거든요. 별게 아닌데
1: 아, 비쌉니까?
2: 네.
1: 비싼데 불친절까지
0: 네.
1: 하다니까. 아,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1: 네.
0: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뒤에서 턱턱 소리가 들려요.
1: 그죠?
0: 동생한테
1: 네.
0: 이제 지금 병원에 동생이 있어서 동생을 보러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동생을 줄 화분을 샀는데 사실은 그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와이프 혹은 이제 연인 같은데 그 화분은 좀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화분을 또 샀어요.
1: 거슬리는 말까지 했어요.
0: 예. 네. 근데 기어이 이제 이 화자가 아니, 난 이걸 살 건데 하고 샀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그 화분이 뒤에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1: 덜컹.
0: 예. 덜컹덜컹. 그래서 아, 이것부터 망했나 오늘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지금 왜냐면 동생이 지금 최

0: 최근에 파킨슨병이 발병을 해서 순천향대학교에 입원을 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굳이 수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여자랑 같이 가야 된다고 어머니가 전화로 우겼어요. 안 그래도 원래 갈 애였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이 여자는 엄마가 주변에서 말하든 말든 같이 갈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우겨서 같이 간게 문제냐. 아니면, 동생을 처음에 끝까지 이해를 못 하다가, 동생이 발병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에야,
1: 네.
0: 아버지가 갑자기 동생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내 탓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동생이 입원한 건 아닌가? 생각부터 다 별별 생각이 가다가 마침내 스스로한테 물어요. 근데 사실 나는 지금 아무 것에도 분노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슬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러니까 N적인 생각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그런 데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어떤.
1: 근데 보면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0: 맞아요.
1: 계속 생각했다가 혼자 또막 주구멍에 들어갔다가
0: 그쵸.
1: 화도 냈다가 와, 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요.
0: 약간 그 맛으로 보는 소설이기는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좋은 게 제가 그 옛날에 친구한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라떼만 마셨거든요.
1: 네.
0: 근데 라떼에 이제 시럽을 제가 따라 마시던 걸 친구가 기억을 해서
1: 어머.
0: 친구가 이제 라떼 시럽을 이렇게 딱 부어서 온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그날 시럽을 정말로 먹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럽 한번 펌핑해서 온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1: 네.
0: 그게 그 친구한테 화가 났기보다는 그날 제가 통과하고 있던 어떤 맥락 때문에 제가 시럽 한 펌프도 감당하기 힘든 어떤 심리적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가 이제 저를 뭔가 폭발시킨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삶 속에서 뭔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넘치는 날들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적당한 순간에 화내고 적당한 순간에 그 웃어주고 이게 필요한데
0: 맞아요.
1: 내가 그냥 아 이건 넘어가자 참고 가자 하다 보면 괜히 이상한 데서 화를 내게 되고
0: 맞아요.
1: 그럼 나는 더 초라해지고
0: 뭔가
1: 네
0: 길 잘못 든 사람들처럼.
1: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면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것 같기는 해요.
0: 에휴, 그래서 약간
1: 네.
0: 이것도 그런 얽히고 설킨 맥락들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이다가 갑자기 그게 넘친 날에 대한 어떤 장면이 되게 잘 그려진 소설인데
1: 네.
0: 이게 되게 그렇잖아요. 이 원인은 모르겠는데,
1: 그냥 화나. 네.
0: 그 누적만 알겠는 날 있잖아요. 아,
1: 네.
0: 이런 망한 마음만, 아, 나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게
1: 오.
0: 뭐 하는 거지 하는 날이 되게
1: 네.
0: 선명하게 남는 날들에 대한 거를 되게 잘 건드린 소설이라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1: 아니, 그 제목 자체도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 길을 잘 찾는 서울 사람들. 그 길을 처음에 잘못 들면서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하고 내 내면까지 돌아보게 되고 한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남동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잖아요.
0: 네.
1: 우리 작가님은 한남동을 또 언제 가보셨을까요?
0: 저는 사실
1: 네.
0: 지금 좀 가까운 곳에 살아요. 이사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1: 네.
0: 이제 주로 사실은 작업할 때그 주변에 있는 카페를 굳이 찾아가서 요즘은 관광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앉을 자리가 잘 없기는 한데 굳이 찾아가기도 하고
1: 네.
0: 분당에 살때 사실은 이제 경기도로 넘어갈 때 한남대교 정말 많이
1: 네.
0: 오갔거든요. 서울에
1: 네.
0: 일 있을 때마다 오고 갈 때. 그래서 지금도 그 전에도 한남대교로 오갈 일이 되게 많았는데 퇴근길에 이렇게 잘못 걸리면 거기 이제 한 30분씩 그냥 거기 완전 막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은 되게 꾸역꾸역 차들 있고 막 지는 해 있고 한강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근데 그 원래 거기에 한국의 목마르뜨라고 이제 그 원래 한남동 언덕에 되게 예뻤는데 지금은 거기 또 재개발한다고 다 밀었거든요. 근데
1: 네.
0: 저는 그것도 되게 좀 서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 보면은 도시에 되게 이 서울이란 도시에 딱 달라붙는 감정들이 되게 좀잘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럼 혹시 이 소설에서 특히 좋아하는 글귀라든가 장면이 있으시다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한번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18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길을 잘 찾는 걸까? 한남동에 가려는 사람들은 한남동으로, 압구정동에 가려는 사람들은 압구정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저쪽 끝으로 동쪽 끝으로. 어떻게 화분을 실을 때 그것이 뒷좌석을 건들지 않도록, 의자나 문에 자꾸 부딪히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사람들은 정말로 목적지로 향하고 있기나 한 걸까? 어쩌면 사실은 우리처럼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방향에서 시간과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속으로 분노를 삭이고 앉아있는 거 아닐까?
1: 와, 너무 좋은데요? 지금 노을이 살짝 지려고 하는 이 즈음에 우리 작가님의 낭독을 듣다가 운전하시면서 너무 또 이게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7200번님께서는 초보 운전자가 남산터널 내려와서 순천향 병원 쪽으로 우회전 놓치고 한남대교 건너서 경부고속도로까지 타잖아요. 그러면 만남의 광장 혹은 죽전 휴게소까지 가게 돼요. 크크크 하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인사해주고 계시는데요. 저 궁금한 게 우리 작가님은 한남동에 가시면 나는 여기는 진짜 꼭 갔으면 좋겠다, 들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명소가 있으실까요?
0: 저는 사실 맛집들도 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상호명을 말하기엔 곤란하지만 네. 거기 되게 대단한 사워도 맛집이 있습니다.
1: 와.
0: 타르땡이라고. 네. 이제 거기 샌드위치도 너무 맛있고, 사실 거기도 거긴데 그 한남동에는 그랜드 하얏땡 호텔이라고.
1: 하얏땡 호텔.
0: 네. 네. 되게 사실 전망이 너무 좋은 호텔이라 숙박은 좀 부담이 돼도 거기 로비에 있으면 네. 저는 좀 약간 제가 짓눌리는 순간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면은 되게 가끔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짓눌려지면은 그 나와 다시 이렇게 나올 때 펴지는 기분이 되게 상쾌하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거기도 한번 꼭 가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어요.
1: 아, 요즘에 그런 이제 사주 명당 이런 게 또 SNS에 굉장히 화제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얏땡 그쪽이 불기운이 좋다고 합니다.
0: 아, 진짜요?
2: 제가 사주에 불밖에 없거든요.
1: 아, 정말요? 네. 그쪽 가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
0: 전 토밖에 없는데. 아.
1: 자, 이렇게 산으로 흘러가고 네. 있는데 요즘에서 다시 한번 정신줄을 잡고
0: 네.
1: 저는 이제 이 한남동이 서울에서 봤을 때 가장 좀 서울다운 취향이 모인 동네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쪽 가시면 뭐 미술관이라든지 뭐 카페 거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 또 여기가 이제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 리움 미술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여성 작가들의 공감각적 환경이라는 주제의 전시를 지금 현재 딱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시아, 유럽, 남북미에서 역사적인 환경을 선보인 여성 작가 11명의 작품을 지금 한자리에 모아놨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참 동안 우리 말이 없었던 김승일 시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 네, 좋습니다.
1: 어떤 작품을 또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는 최승자 시인의 청파동을 기억하는가라는 작품이 바로 떠올랐어요.
1: 왜요?
2: 일단 청파동에 제가 연관된 게 되게 많거든요.
1: 오.
2: 할머니도 숙명여대 나오시고 제 아내도 숙명여대 나오시고
1: 네.
2: 예,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청파동에서 가게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저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주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시에 등장을 하는 걸까요? 이 제목으로 봐서는.
2: 네. 네, 시에 등장을 하고요.
1: 네.
2: 청파동이 등장을 하는데 청파동이 아마도 너랑 내가 추억을 쌓았거나 같이 있었던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청파동에서 뭘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1: 네.
2: 청파동이 나한테 어떻게 기억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인데
1: 네.
2: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밀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청파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들이 있었는지 얘기하기보다는 너랑 내가 쌓았던 비밀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별 얘기 안 하는 그런 좀 아리까리한 시거든요.
1: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의미보다는 뭔가 그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2: 감각이죠.
1: 감각을.
2: 네.
1: 아, 청파동 관련된 시를 또 다른 최승자 작가님 말고도 또 다른 시인도 쓰신 게 있을까요?
2: 아마 최승자 작가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박준
1: 네.
2: 시인이 청파동으로 네. 세 편의 연작시를 썼다고 알고 있어요.
1: 아. 예술가나 시인분들이 청파동을 좋아하나 봐요.
2: 네, 매년 무슨 청파문학주간이라는 행사도 청파동에서 열리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사주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파동에 가면 또 침착해지거든요. 되게.
1: 아, 그래요?
2: 착함이 있어요.
1: 네, 이건 네. TBS와 서울관광재단 간의 영향이 없고요. 우리 작가님의
2: 전혀 없죠.
1: 개인적인 네. 주관임을 네.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작가님은요, 청파동에는 연이 좀 많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쪽 가시면 주로 어디를 찾아가세요? 나는 뭐 청파동에 여기를 가면 좀 시적인 영감을 많이 받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으실까요?
2: 저는 학교를 가면 영감을 좀 많이 받거든요.
1: 학교. 네.
2: 아까 그 뭔가 이제 그랜드 땡 호텔에 가면 찐눌리는 네. 느낌을 받는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저는 학교에 가면 찐눌리는 느낌을 받아요.
1: 오.
2: 침착해지고 뭔가 좀 접히는 느낌 그리고 나오면 다시 풀리는 느낌 그런 것들을 봤는데 여대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니지만
1: 네.
2: 들어갔을 때 되게 특이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 간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시 100일장을 숙명여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접히는 기분을.
1: 근데 보통 여자들이 많은 공간에 남자 한 명 있으면 더 접히는 느낌 받지 않나요?
2: 네. 전 고등학생 때 저희 반에 38명이 여자고 4명만 남자였어요.
1: 어머.
2: 제가 예고 나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1: 그러면 또 여성분들의 그런 마음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 과연 그럴까요?
1: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건 잘 모르겠네요. 네.
1: 자, 그러면 우리 김승일 시인님이 직접 들려주는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한번 낭독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2: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최승자. 겨울 동안 너는 다정했었다. 눈에 흰 손이 우리의 잠을 어루만지고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따뜻한 땅 속을 떠돌 동안엔 봄이 오고 너는 갔다. 라일락 꽃이 귀신처럼 피어나고 먼 곳에서도 너는 웃지 않았다. 자주 너의 눈빛이 셀로판지 구겨지는 소리를 냈고 너의 목소리가 쇠코칭인처럼 나를 찔렀고 그래 나는 소리 없이 오래 찔렸다. 찔린 몸으로 지렁이처럼 기어서라도 가고 싶다. 네가 있는 곳으로 너의 따뜻한 불빛 안으로 숨어들어가 다시 한번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그리고 지금 주인 없는 해진 신발 마냥 내가 빈 벌판을 헤맬 때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꽃잎처럼 포개져 눈 덮인 꿈속을 떠돌던 몇 세기 전의 겨울을.
3: 와, 너무 좋네요. 저 울 뻔했어요.
1: 뭉클했어요. 아니, 김승일 작가님한테 이런 감성이.
2: 근데 저도 조금 놀란 게 아까 얘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청파동이 네. 겨울인 것 같아요. 거기가 좀 네. 여름에 가도 선선하거든요.
1: 음기가 강한 네. 곳인가요?
2: 그런가요?
1: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겨울 밤이 떠오르면서 눈도 조금씩 내리고 있고 그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면서 뭔가를 추억하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최후로 찔리면서 한없이 오래 죽고 싶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그 죽음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애달픔 같이 느껴지는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작가님은?
3: 저 진짜 약간 너무 울컥해가지고
1: 네.
3: 약간 지금 제가 찔린 지렁이 같아요.
1: 자, 그러면 더 이상 찔리기 전에 조금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지은 작가님께 여쭤볼 건데 서울 얘기, 서면 서울 문학하면 어떤 게 또 떠오르실까요?
3: 아, 이거를 제가 이제 먼저 사실 이렇게 초대해 주셨을 때 네. 제일 먼저 기억났던 책이 르클레지오가 쓴 빛나 서울 하늘 아래라는 이제 책이었는데요.
1: 네.
3: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르클레지오가 이제 노벨문학상 작가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잘 안 붙어서 네. 노벨문학상 작가가 한국 소설? 그러니까 사실 한강 작가님 나오시기 전에 그 얘기가 됐었을 때 좀 너무 이상해서 이제 읽어봤었던 작품이었는데요.
1: 네.
3: 이제 사실 르클레지오가 되게 한국의 애정이 굉장히 큰 작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 중에 서울이 최선과 최악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이제 인터뷰했었던 것도 봤었었는데
1: 네.
3: 이제 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는 이제 르클레지오의 책 중에 황금물고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1: 네.
3: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서평을 썼어요. 저는 원래 이제 글 전공이 아니었어서 이제 원래 미술 전공이었었는데 이제 계속 제가 인문관을 드나들면서 이제 한참 책 읽기에 꽂혀 있었을 때 그 서평을 보시고 이제 교수님이 좀 글을 써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3: 근데 그때 그 제가 그 책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읽는 걸 아시고 교수님이 몇 년 전까지 여기서 르클레지오가 석좌 교수님으로 계셨어서 네가 좀 일찍 들어왔으면 강연도 이제 뭐 보고 했었을 수 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르클레지오가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이 소설을 쓰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수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소설로 얘기를 하자면
1: 네.
3: 거기 이제 화자가 여성 청년이자 빛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전라도 목표에서 상경한 이제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되게 분투를 하는 여성 청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여기 서울의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떤 곳들이 등장을 할까요?
3: 정말 많은 곳들이 네.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3: 뭐 여기 이제 나온 것만 이제 읊어보자면은 신촌과 이대부근이 정말 많이 나와요. 확실히 이제 계실 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3: 그리고 홍대 입구도 나오고
1: 네.
3: 방배 설해마을, 용산, 강남, 충무로, 종로, 명동, 여의도, 인사동, 안국동, 경복궁, 성계천, 잠실, 남산까지.
1: 진짜 많이 나오네요.
3: 정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스치듯 지나가는 데들도 있고
1: 네.
3: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곳들도 있어요.
1: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3: 이를테면은 여기 이제 종로에 있는 한 서점에서 이 빛나라는 화자가
1: 네.
3: 한 약간 잘생긴 남자와 약간
1: 네.
3: 마주치게 돼서 이제 연이 이제 생기는데
1: 네.
3: 그 서점이 이제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교보문고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영풍문고라고 하시는데
1: 네.
3: 저는 후자 같거든요. 아무튼 그 주변에서 이제 좀 기억이 있는 분들은 거기가 이제 약간 고즈넉하니까 좀 다르게 읽힐 것도 같고 확실히 그 이화여대 옆에 럭키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1: 네.
3: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설 안에서 계속 나오는 아파트 이름이 굴럭 아파트거든요.
2: 아파트 이름 너무 좋은데요.
1: 너 어디 살려라? 네. 굴럭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3: 심지어 느낌표가 꼭 붙어야 돼요. 계속 느낌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1: 근데 이 소설은 우리가 아는 공간을 새롭게 또 볼 수 있는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1: 네.
3: 그래서 되게 좀 그 방배 설의 마을을 묘사할 때와 또 그 이대 뒤쪽에 아현동이나 혹은 이제 좀 옆쪽으로 가면 창신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위기가 되게 골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묘사를 하고
1: 네.
3: 지하철을 타고 이제 다리를 건널 때 어떤 네. 느낌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묘사를 하고
1: 네.
3: 그래서 서울이 되게 넓은 동시에 좀 좁고
1: 네.
3: 타인들이 한 대 부대끼는 요상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외국인 작가 시선으로 정말 잘 포착해낸 그런 시선들이 느껴져서 좀 신기했어요.
1: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조금 와닿을 수 있게 그 중간에 글귀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3: 네.
1: 두 분이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저는 여기 이제 여러 개를 발췌를 해주셨어요. 우리 임 작가님께서. 네, 237페이지에 나온 요 글귀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울의 하늘 밑을 걷는다. 구름은 천천히 흐른다. 강남에는 비가 내리고 인천 쪽에는 태양이 빛난다. 비를 뚫고 북한산이 북쪽에서 거인처럼 떠오른다. 이 도시에서 나는 혼자다.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오.
2: 정말 좋네요.
1: 네, 빛나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발췌한 부분 읽어봤습니다. 이 빛나라는 게 굉장히 중의적인 것 같아요.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뭔가 서울 하늘 아래에서 너희도 빛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작품 같은데요. 서울의 숨은 얼굴과 또 따뜻한 인간에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시간이 너무 후루룩 가버려가지고 우리 김 작가님께 또 하나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2: 아, 저는 아무래도 시인이라서요. 네. 시 위주로 골라봤고 또 최승자 시인 시를 갖고 왔습니다.
1: 네.
2: 소개해드릴 작품은 망제라는 작품인데요.
1: 네.
2: 신발을 벗어던지고 청파동에서 수유리까지 걸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거든요.
1: 오.
2: 근데 정말 재밌게도 네. 저는 수유리에서 청파동까지 걸어간 적이 있어요.
1: 오, 어떠셨어요?
2: 아, 친구가 네. 오토바이를 끌고 와서 처음 샀대요. 그걸 타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1: 네.
2: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1: 어머.
2: 그 냉각기가. 그래서 그걸 끌고 갔던.
3: 아, 어쩔 길을 수 없이 잘 네. 찾는 서울 사람들이네요.
1: 네. 그러니까요. 지금 작품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진짜 현실에서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어, 그러면 이 망제라는 시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에 수유리 하면 하도 유재석 씨가 수유리가 자기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생각만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망제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일부분만 짧게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2: 아, 쪽 일부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망제, 최승자. 봄에는 속이 환히 비치는 옷을 입고 일곱 송이의 꽃을 머리에 꽂고 마지막으로 신발을 벗어버리고서 청파동에서 수유리까지 손가락질하며 희죽거리며 걸어가고 싶다. 봄에는 황사처럼 아지랑이에 미쳐 수유리 하늘 끝에서 고요히 가물거리다 쓰러지고 싶다. 그러나 모든 까무러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아짤한 한 시절이 가고 아득한 또 한 시절이 와.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안 날고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안 지고 이제 위로받아야 할 것은 우리 무릎 꿇고 먼 세월을 기어가는 우리 청춘의 유적지에선 아직도 비가 내린다더라. 그래서 멀리 누운 우리의 발가락에도 대로 빗물이 튀긴다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헛소문이 간간이 들린다고도 하더라.
1: 읽으면서 그 청파동에서 수유리까지 희죽거리면서 걸어가셨던 그 시간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1: 아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벌써 저희 네 개의 작품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방송 같이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 해요. 어떠셨어요, 우리 김 작가님은?
2: 아,
1: 네, 어떠셨어요?
2: 아, 작가님이 소개해준 소설 제가 안 읽어본 것들이거든요.
1: 오.
2: 보통은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 르클레지오 소설 빛나를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그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요.
1: 네. 그럼 우리 임 작가님은?
3: 저도 지금 그 청파동 저 이 시를 원래 너무 좋아하던 시였는데
1: 네.
3: 이게 또 이렇게 시인님 목소리를 거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서
1: 네.
3: 한 번 더 집에 있는 최승자 시인님의 시를 같이 열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아마 오늘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도 이제 조금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 책을 한번 펴볼까? 서울에 이런 동네가 있었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두 작가님 모시고 서울의 문장, 또 서울의 아름다운 동네들 같이 여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2: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1: 네, 좋습니다. 자, 서울에는 건물보다 이야기가 많고요. 명소보다 문장이 많습니다. 오늘 들은 작품들이 여러분의 서울을 조금 더 특별하게 읽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면서 자,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 독서도 좀 해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한현,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서울의 매력을 듣고 보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우리 여행하듯이 살아요. 안녕!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구가 차도 철거 현장에서 지난 5월 26일에 있던 붕괴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면서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수본부 앞 상거리 구간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길이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사고 지점 이후로 가양대 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청담대교부터 성수대교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더딘 흐름 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7도, 습도는 4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어둡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회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보고요. 밝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 속에 감춰진 기회를 바라본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시각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생각이 입은 옷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도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생각을 조금 가볍게 캐주얼로 갈아입으면 불행조차 잠시 길을 잘못 든 행운처럼 보일 수 있다네요. 세상에는 사는 게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쟁 한가운데서도 아들에게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해주는 영화 속 아버지도 있죠. 매일 오후 5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생각의 단추 하나쯤은 느슨하게 풀어보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와 고난의 시간이 와도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 피부과입니다. 네, 피부과. 피부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오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흉터 치료에 관해 집중 탐구합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기미와 주근깨, 피부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 햇볕을 오래 쬐고 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검게 타는 것도 바로 이것의 영향 때문인데요. 외출 전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 이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 네, 기미 아니고요. 김희선. 네. 선크림은 우리가 챙겨 바르는 이유가 있죠. 1번 방사선, 2번 자외선, 3번 전립선, 4번 기미선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또 김한선 빼놓을 수 없겠죠.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0: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넘어져 다친 무릎의 흔적도 있고요. 여드름 때문에 남은 자국도 있죠. 때로는 수술이나 화상으로 생긴 흉터도 있고요. 몸에 남은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지만 마음에 남는 상처처럼 오래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데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단순한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상처의 흔적을 치료하고 환자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피부과 의사회 회장이시자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에 도전하는 피부과 전문의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0: 그 사이에 더 뭔가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피부과 원장님이시라 그러신 건 아니죠?
1: 네, 약간은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피부과 원장이면 네. 피부에 관리를 좀 합니다.
0: 아, 네. 저도 이제 피부과를 가끔 가는데 가면은 그 원장님 피부를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최근 기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검색을 해봐도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피부과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전문 과목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피부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레이저나 미용 시술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1: 많은 분들이 피부과 하면 아무래도 레이저나 피부 미용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네. 피부과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피부 염증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다양한 피부 질환을 보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0: 네네.
1: 네. 물론 최근에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미용 진료를 전문화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계시지만
0: 네.
1: 아직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떤 분이 그 피부과 간판을 보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1: 사실은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지 일반 의 선생님이 진료하는지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한 두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홍길동 피부과 의원이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0: 아, 홍길동 피부과 의원.
1: 네.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요.
0: 네네.
1: 홍길동 의원 피부과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는 일반 의 선생님이 근무하는 곳이
0: 아, 그러니까 의원과 피부과 위치를 잘
1: 네,
0: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1: 네, 다른 네.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정형외과 의원에 얻어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요.
0: 네.
1: 의원 뒤에 정형외과가 오면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네. 최근에는 또 피부과에서는 피부과 마크를 만들어서 붉게 피부과 전문의 마커가 있는데 그게 간판에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것을 네. 보고 찾아가시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0: 네. 의원이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1: 피부과가 의원 앞에 있으면
0: 맞다. 네, 네, 예, 예. 그러니까요.
1: 네. 네. 어렵습니다.
0: 아니, 피부과 의원.
1: 네, 맞습니다.
0: 네, 이러면 되는 거죠. 네. 의원과 병원은 같은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1: 의원과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쉽게 생각하시면 병원은 입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아, 입원실이 네, 있다.
1: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작은 병원들은 입원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의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뭐 정확한 건 조금 다르지만 그냥
0: 네.
1: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입원실이 있느냐 없느냐로.
0: 있느냐 없느냐.
1: 네. 구분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쉽게 아주 이해가 됩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흉터 치료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흉터, 또 수술 흉터, 화상 흉터, 켈로이드, 튼살, 황관종, 또 문신 제거까지 흉터 관련 고민. 자, 원장님, 그 흔히 흉터라고 하면 이제 상처가 아물고 난 자국 정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흉터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1: 의학적으로 흉터는 질병이나 손상으로 피부가 다친 후에 회복되는 과정에서 원래 피부와 다른 조직으로 남은 치료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0: 네.
1: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패이거나 또 편편하더라도 질감이나 색이 달라지는 것도 모두 다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흉터가 그렇게 남을 수 있으니까요.
1: 네네.
0: 네. 그러면 이 흉터도 치료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생긴 직후에 치료하느냐 아니면 몇 년 지나서 흉터를 치료하는 거냐 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1: 흉터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우리가 상처가 남고 나면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때부터 흉터가 남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네. 보통 상처가 아물고 붉은 흉터가 남았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0: 네네. 그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흉터가 생긴 거하고 그러면 이제 좀 너무 어렸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이제 좀 성장해서 치료합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아. 그건 우리가 상처가 나고 초기의 흉터는 가능하면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0: 네.
1: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가 고착화되고 나서는 시기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0: 네네.
1: 네. 다만 이제 너무 어린 경우에는 그런 흉터, 흰색으로 변한 흉터인 경우에는
0: 네.
1: 뭐 흉터할 때 조금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커서 하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여드름 때문에 이제 고민인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여드름은 없어졌는데 그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이 여드름 흉터는 왜 생기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1: 다른 흉터와 마찬가지로 피부는 제일 바깥층에 표피라는 층이 있고요.
0: 네.
1: 아래쪽에 진피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표피 정도 손상을 받아서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0: 네.
1: 쉽게 말해서 우리 새 신발 신으면 뒤에 물집이 생긴다고 흉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1: 그건 이제 표피 위쪽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0: 네.
1: 표피 아래 진피 쪽에 생기면 그건 흉터가 남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진피에는 혈관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경우에 는 우리가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0: 네.
1: 여드름도 깊은 데서 생깁니다. 깊은 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의 결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우리 소위 말해 콜라겐들이 부서지고
0: 네.
1: 그게 재생되면서 그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손으로 꾹꾹 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좋지 않은 거죠?
1: 당연히 안 좋죠.
0: 네네, 안 네, 좋죠.
1: 네. 네. 손으로 짠다고 꼭 흉이 남는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붉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 손으로 건드리게 되면
0: 네네.
1: 염증이 주위로 번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흉터가 남는 것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자해흔 치료를 위해서 이제 피부과를 찾는 젊은 환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환자들 진료할 때 이제 원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자해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사회 환경도 바뀌었고요. 또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면 사실은 그 흉터 치료가 저희 전문 분야지만
0: 네.
1: 그분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번 자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쉽게 다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자해를 다시 하지 않게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0: 네.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치료한 후에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도

0: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치료하는 것이
0: 같이 치료, 병행하는
1: 거.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혹시 원장님께서 아, 이 흉터는 정말 좀 치료하기가 어렵다 싶은 그런 흉터는 어떤 흉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1: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는 모두 다 까다롭습니다.
0: 그렇죠.
1: 예,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네. 특히 힘든 흉터는 화상 흉터입니다.
0: 아, 화상 흉터. 네.
1: 화상은 우리가 상처가 워낙 깊고 넓은 부위에 생기기 때문에 네. 중증 화상 이후에 있는 화상 흉터는 모양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치료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렸을 때 이제 화상을 입었던 아이가 성장을 해서 그런 경우 이제 뭔가 좀 어떤 수술적인 치료에 의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좀 뭔가 그런 수술이 좀 많이 발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궁금증도 있는데 말이죠.
1: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화상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관절의 구축이라고 관절을 제대로 못 피우는 경우도 많고요.
0: 네.
1: 또 성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0: 아.
1: 하지만 구축이 없는 흉터는 외관상 너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색깔이 갈색의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흉터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0: 네네. 네. 그럼 요즘 레이저 시술로 많이 그 흉터 치료를 많이 하시는
1: 네, 맞습니다.
0: 건가요?
1: 네, 아, 네. 한 20년 전부터 네. 레이저가 많이 발달되어서요. 레이저로 흉터가 개선이 가능합니다.
0: 네네. 아까 여드름 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여드름 치료도 레이저로 아주 쉽게 이렇게 치료할 수 있나요?
1: 쉽지는 않고요.
0: 쉽지는 않고요. 네. 원장님께서 계속 제가 이제 질문하면 웃으시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네. 흉터는 약간 마라톤 같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점을 한 번에 뽑는다거나 네네. 아니면 어떤 걸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고 계속 뛰면서 페이스를 맞춰야 되는 것처럼 아. 흉터도 주위 피부의 질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0: 맞추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네. 시간이 걸리네요.
1: 네, 시간이 걸립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해와 진실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상주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질문 드리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답을 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인데 이거 질문이 조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입니다. 세 번째,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입니다. 자, 네 번째,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옵니다.
0: 네. 자,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군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1: 네.
0: 네. 바르지 않는 게 좋다. X. 참 헷갈리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 네, 맞습니다. 네네.
0: 네. 네.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면 딱지가 생길 때까지 연고를 바르지 않는 게 좋다.
1: 이것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0: 네.
1: 딱지가 생길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거나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0: 네.
1: 딱지가 외부로부터 균침범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그래서 항생제가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그냥 딱지를 생기게 두고 딱지를 네. 뜯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요.
0: 네네.
1: 딱지는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딱지가 외부로부터 새로운 균의 침범을 막을 수는 있지만 네. 흉터를 더 만들게 됩니다.
0: 아, 흉터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요즘의 치료의 경향은 딱지가 네.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영어를 바르거나 네. 아니면 드레싱이라고 수면 드레싱이라고 그 부위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딱지가 생길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0: 네네.
1: 네. 아. 그래서 가능하면 딱지를 만들지 말고 초기부터 네.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0: 그게
1: 맞습니다.
0: 이제 다 흉터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어렸을 때는 이제 야야야 그 딱지 생겨야지 그래야 그거 어렸을 때 고약이라고 있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1: 고약은 조금 다른 건데요.
0: 좀 다릅니까?
1: 어렸을 때 뭐 네. 된장 아유, 바르거나
0: 옛날 사람 나오네요. 아유 밖에 우리 스태프들은 모르는 척 고개 돌리는데 네, 네. 네, 다 알고 있죠. 네. 네.
1: 어렸을 때는 뭐 뚜렷한 항생제도 없고 병원 가기도 힘드니까 뭐 된장을 발라라 뭘 발라라 뭐 이런 걸 이야기했고 딱지 네.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뭐 딱지가 생기면 네. 하여간 흉터가 많이 남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수분이 좀 촉촉하게 남아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흉터를 최소화하려면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1: 일단 네네. 상처가 생겼을 때는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를 부어서 네. 일단 상처 난 데를 조금 씻어내는 게 바람직합니다.
0: 네네.
1: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적절한 연고나 아니면 수분 드레싱을 붙이면 되고요. 네네. 물론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가장 좋지만 네. 뭐 야외라든지 이런 데서 다쳤다고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로 빨리 씻어주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0: 네. 갑자기 또 이제 옛날 사람처럼 네.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일본어 아까징끼라고 그랬죠? 네. 먹기름. 그게 정확한 용어가 어떤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문한 거예요.
1: 네. 네. 아주 그 역사가 깊은 건데요. 아까징기, 뭐 옥도징기라고 하는데는 네. 거기는 옛날에는 수분 같은 성분들이 약간 들어있어서 살균 효과가 있는데요.
0: 네.
1: 최근에 이제 포비돈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뭐 포비돈하고 그거하고 통용이 돼서 쓰기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빨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0: 네.
1: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는 포비돈인데 포비돈이라는
0: 포비돈.
1: 약. 예.
0: 네.
1: 살균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술방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많이 사용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하지만 상처가 났을 때 이것도 사용에 조금 주의하는 게 좋은데요.
0: 네.
1: 균 감염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지점을 할 때는 뭐 거기 있는 균들을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약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하게 자주 바르게 되면 새로 생기는 새살도 얘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네. 초기에 잠깐만 쓰고 그 다음에는 청결하게 하고 수분 드레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 네네. 아까 질문드렸던 건 머큐로 크롬.
1: 네, 머큐로.
0: 머큐로 크롬. 네네.
1: 예.
0: 네. 자. 다 그런 거 질문하는 거예요. 정 PD 뭐 자기는 뭐 그런 말 안 썼어요? 어렸을 때? 다 썼잖아. 예. 자, 두 번째. 켈로이드는 흉터가 큰 사람에게만 생긴다. X. 네. 자, 켈로이드라는 말 많이 듣는데 정확히 어떤 흉터를 말하는 겁니까?
1: 켈로이드는 상처가 난 부위를 넘어서서 흉터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흉터입니다.
0: 네.
1: 네. 우리가 켈로이드가 사실은, 크랩에서 왔습니다. 개 있죠. 옆으로 가는 개.
0: 아, 아 네.
1: 예, 예. 그 용어에서 왔는데,
0: 네.
1: 우리 가슴 중간에 있을 때, 흉터가 옆에 이렇게 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용어가 왔는데요.
0: 네.
1: 어깨나 아니면 가슴 부위에 약간 붉고 이렇게 튀어나온 흉터가 켈로이드인데,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0: 야, 이것도 옛날 용어 한번 더 어떻게 좀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왜 그 BCG 접종?
1: 네, 맞습니다.
0: 소위 말하는 불주사라고 네, 그랬죠? 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원장님 앞에서. 원장님도 아니.
1: 저희도 다 맞았습니다.
0: 다 아시죠?
1: 네.
0: 네. 근데 네. 전혀 낯선 용어처럼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1: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네네. 자, 그래서 이런 게 혹시 그 켈로이드 그 흉터. 맞죠?
1: 네.
0: 네네. 정확하죠?
1: 네. 네. BCG 주사를 네. 보통은 어깨에 많이 맞았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 분들은 거기가 부풀어 올라서 어깨에 길게 이렇게 생깁니다. 켈로이드는 몸에 모든 부위에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잘 생기는 데가 어깨입니다.
0: 어깨.
1: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
0: 네.
1: 그 체질이 있는 사람은 어깨에 흉이 남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흉터 때문에 BCG 접종도 이후에는 놓는 부위가 뭐 발로 바뀌고 아. 약물도 좀 바뀌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화상. 세 번째 질문이요. 화상은 처음 치료가 흉터를 결정한다. 그만큼 첫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1: 말씀. 네, 맞습니다.

0: 정도. 또 아. 너무 차가운 물에 얼음물 같은데 이렇게 담그게 되면 네. 동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시원한 물이나 아니면 얼음을 이용해서 물을 좀 차갑게 한 걸 그 부위에 해서 열기를 빼내고 네. 그다음에 응급실을 방문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아, 차갑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화상 그 응급실로 이제 가기 전에 119 예를 들어서 좀 네. 화상이 심하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119가 오기 전에 그런 방법을 써도 네, 괜찮다.
0: 좀 차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9가 오면 바로 이제 가게 네네. 되겠죠.
1: 우리가 왜 저 이런 손가락이나 이런 거 갑자기 화상 입었을 때 그 네. 알코올이나 네. 뭐 옆에 뭐 소주가 있다. 네.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고 거나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그 전에 흐르는 물에 무조건 식히는 게 바람직합니다.
1: 아, 흐르는 물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0: 왜냐하면 물 온도가 우리 피부 온도보다 낮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동상을 입을 위험도 없으니까 네. 흐르는 물에 그냥 빨리 손을 넣거나 아. 아니면 그 물에 얼음 한두 개를 넣고 이렇게 식히는 게 네. 첫 번째입니다.
1: 그럼 알코올에 넣는 거는 잘못된 상식인가요?
0: 알코올도 온도가 낮지만 네. 아무래도 소독 효과는 우리 소주 같은 거는 소독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네. 거의 없군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요. 네.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안전하다.
0: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1: 효과적이다. 네. 오늘 한 가지 배우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신 제거입니다. 문신 제거는 문신을 새기는 것보다 어렵다. 요즘에 이제 뭐 문신들을 많이 하니까.
0: 네.
1: 그런데 이게 새기는 것보다 제거하는 게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네, 훨씬 어렵습니다.
1: 네.
0: 왜 그런가 하면, 문신 새기는 거는 문신 염료를 피부에 주입만 하면 그 부위에 문신이 생깁니다.
1: 네.
0: 근데 문신을 지우는 거는 그 염료를 잘게 잘게 깨뜨리면 우리 몸에 있는 청소하는 세포가 그 물질을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1: 네네.
0: 문신 치료는 여러 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치료 시간도 길게 됩니다.
1: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 제거가 상당히 어렵다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심지어 수년 몇 년을 해야 이게 제거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0: 문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네. 사용한 안료에 따라서 뭐 거의 안 지워지는 것도 있습니다.
1: 아주 옛날에 하셨던 분들.
0: 네.
1: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0: 오히려 쉽습니다.
1: 아, 오히려 쉬워요?
0: 네. 네.
1: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하는 타투나 뭐 이런 거. 네.
0: 더 까다롭습니다.
1: 더 까다롭다.
0: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옛날에 했던 거는 문신이 몸에 있지만 우리 시간이 가면 색깔이 흐려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색깔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실제 안에 있는 염료의 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안료가 컬러풀하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되게 뭐 푸른색 아니면 검은색이기 때문에 한 가지 색깔이기 때문에 치료가 좀 쉬웠는데요.
1: 네.
0: 요즘은 이제 너무 예쁘게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면
1: 아, 그렇군요.
0: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써야 되고요.
1: 네.
0: 또 최근에 이제 문신 안료의 성분들이 대부분 다 중금속인데 티타늄 같은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레이저로 잘 깨지지가 않습니다.
1: 아, 그 정도로.
0: 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총기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단단한 물질이 티타늄이기 때문에 네, 네. 기존 레이저로는 잘 안 깨집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원장님 환자분들 가운데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문신 제거 때문에 많이 방문을 합니까?
0: 네,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 네.
1: 근데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힘들다 이건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환자도 있습니까?
0: 그 문신의 모양을 보면 아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단색보다 여러 가지 색깔 컬러 문신이 훨씬 더 까다롭고요.
1: 네네.
0: 두 번째는 이제 레터닝이라고 이렇게 진하게 단색으로 색인 경우에는 염료의 양이 많습니다.
1: 네.
0: 결국 위에서부터 한층 한층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 좀 그분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할 때는 갑작스럽게 이제 충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 문신을 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1: 네.
0: 문신은 100%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1: 아.
0: 그래서 하기 전에는 아 내가 다음에 지워야 될 것 같으면 요즘 스티커 타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런 걸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꼭 필요한 사람만 문신을 하는 게
1: 네.
0: 나중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원장님 찾아와서 굉장히 뭐 후회하거나 울거나 이런.
0: 많습니다.
1: 많아요?
0: 네. 많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내일 모레 뭐 우리 대개는 이제 문신을 지우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1: 네.
0: 결혼식을 앞두고
1: 그렇죠.
0: 갑자기
1: 결혼 앞둔 분들
0: 예, 그런 분들도 있고요.
1: 네네.
0: 또 하나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해서 같이 단체 생활을 하는데
1: 네.
0: 그때는 아무래도 뭐 샤워나 이런 거 같이 해야 되니까
1: 아.
0: 그럴 때.

0: 갑자기 지워달라고 그러면 좀 난감한 경우가 그렇죠. 많고요. 또 군인이나 경찰이 되려고 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문신이 있는 분들은 신체 검사에서 약간의
1: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0: 혹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네네. 아무래도 네네. 약간 네네. 그런 취직과 관련돼서 불이익 때문에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1: 아무튼 젊은 분들은 이 하시기 전에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0: 네. 네, 특히 네. 청소년이 문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친구와 한 명 하면 네. 그 나이 또래는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이기 네. 위해서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 따라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절대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나이가 들어서 자기 판단하에 네. 문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뭔가 네. 이성적인 판단도 분명히 중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자, 마지막 질문. 흉터 치료의 목표는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X 그러셨죠. 완전히 네. 없앨 수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0: 흉터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현실적인 목표는 흉터 부위가 주위의 피부와 유사하게 바뀌어서 눈에 덜 띄게 만드는 것이죠.
1: 자연스럽게.
0: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여자분이면 가벼운 화장으로 커버될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꿈입니다.
1: 네. 네. 아니 이거 저는 피부과에서 하면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거 좀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현실적인 그 기대치를 서로 맞춰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흉터 치료 오해와 진실 OX 알아봤습니다. 2234번님이 화상에 막 소주 붓고 그랬는데 된장 바르고 그러셨다고. 네네. 아까 잘못됐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 수돗물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에 응급실 가시기 전에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가 포기했던 흉터도 끝까지 연구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극복하게 해주시는 피부과 전문의 이상주 원장님 모시고 흉터 치료 또 피부과 관련 질환 저희가 상담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아까 문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청소년들 문신 제거 봉사도 꾸준히 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네.
1: 네네.
2: 네. 네, 경찰청과 저희 네. 피부과 의사회 학회가 협력을 해서 네. 과거에 이제 조금 잘못했던 애들이 문신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지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네,
2: 사랑의 지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1: 아, 그래요.
2: 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1: 네, 참 뜻깊은 봉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조금 단단하지 않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또 그런 문신을 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좀 그때는 부모님들이

0: 네.
1: 예,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0: 부모님도 그렇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청소년들의 문신을 결국 누군가는 하니까요.
1: 네.
0: 그분들도 청소년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아, 네.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0: 네.
1: 과거에 비해서.
0: 네.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자, 2937번님. 원장님, 저는 출산 후에 배와 허벅지에 튼살이 많이 생겼습니다. 튼살도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흔히 출산 후에 그 튼살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0: 네.
1: 걱정하신 분들이 지금 2937번님도 그래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0: 튼살도 일종의 흉터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생기는 흉터인데요.
1: 네.
0: 과거에는 뭐 튼살 치료 방법이 뭐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튼살 크림 같은 걸 바르고 그랬는데
1: 네.
0: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의 도움을 받으면 튼살도 개선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튼살은 초기에 붉은색이었다가 뒤에 흰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 네.
0: 붉은색일 때 치료가 더 쉽습니다.
1: 아.
0: 네. 붉을 때 치료를 하면 튼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일정 부분은 돌릴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희게 하얗게 바뀐 튼살도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개선이 가능합니다.
1: 아, 네. 약간 붉을 때
0: 치료하는 게
1: 효과가 그때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보고
0: 오시는
1: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초기에 네.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0: 네.
1: 그럼 뭐 연고나 이런 것들로 가능합니까? 네.
0: 연고는 개선 효과가 한 5%에 10% 정도.
1: 아, 좀 미약한.
0: 예, 예, 미약합니다.
1: 네. 네.
0: 효과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1: 네.
0: 효과 좀 미약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레이저로 치료합니까?
0: 레이저로 흉터의 초기와 비슷하게
1: 네.
0: 혈관들을 좀 억제해주면
1: 네.
0: 진행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4632번님. 갑상선 수술 후에 목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20년도 넘은 흉터인데 혹시 지금도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가능합니다.
1: 아,
0: 네,
1: 그래요?
0: 네. 네. 오래된 흉터는 대개의 경우는 이제 흰색으로 갑상선 흉터 같으면
1: 네.
0: 이제 목 주름이나 그런 것처럼 가로로 이렇게 길게 생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금씩 지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1: 네.
0: 한 번의 치료는 아니고요. 보통은 한 5회 이상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254번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뜨거운 냄비에 데인 화상 자국이 5년째 남아있습니다. 이런 흉터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오래된 흉터도 개선은 가능합니다.
1: 네.
0: 네.
1: 네.
0: 이렇게 냄비에 데인 화상 흉터는 그 부위가 이제 색소 침착까지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색깔을 주위 피부와 맞춰주고 질감을 맞춰주면
1: 네.
0: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1: 네.
0: 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4918번님, 딱지가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딱지 위에 계속 발라야 할까요?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딱지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딱지가 있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덜렁거릴 때 떼어버리는 게 나은가요? 나은 거죠.
0: 사실은 딱지가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네. 벌써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 분리된다.
0: 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떼고 위에 이제 스빈 드레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네.
0: 근데 딱지가 이제 덜렁대지 않고 붙어 있어서 벌써 딱지가 생겼다면 그때 위에 수분 드레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최근에 이제 항생제 중에는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뭐 딱지 위에 뭐 바르라는 그런 항생제는 딱지를 뚫고 들어가는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발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네. 네. 빨간 약은 언제까지 발라야 할까요? 아까 이제 포비돈 말씀하셨는데.
0: 네. 네, 네. 네. 대개 의사들은 초기에 세균 네. 감염이 의심될 때는 그 포비돈을 바르는데요. 어느 정도 세균 감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5765번님. 두피에 편평 사마귀가 생겼어요. 네. 피부과도 가보고 다른 치료도 했는데 더 번지고 가렵기까지 하는데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네. 편평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사마귀 일종입니다. 사마귀는
1: 네.
0: 이제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생기면 주위에 이렇게 번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걔를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제거할 때 두피에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요.
1: 레이저로?
0: 네. 얼굴이, 손발에 있는 경우, 손이나 팔 같은 데는 냉동 치료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1: 네.
0: 결국은 사마귀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야 됩니다. 얼려서 죽이는 우리가 레이저로 태워 죽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다면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아,
0: 예.
1: 네.
0: 한 번에 다 하더라도 또 몇 개 이렇게 남거든요.
1: 네.
0: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또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치료해야 됩니다.
1: 아, 네.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뿌리 뽑을 때까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5097번님. 손가락이 면역력 부족으로 주부 습진처럼 굳은 살이 생기질 않고 자주 벗겨지고 지문이 생겨나지 않아요.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0: 주부 습진 또는 한포진이라는 게 손가락에 습진이 잘 생기는 건데요.
1: 네네.
0: 모든 분들이 다 생기지는 않고 약간 체질적으로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0: 우리가 옛날에 그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는 체질이 이런 체질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특히 이 한포진은 이제, 손으로 자주 씻거나 이런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1: 네.
0: 가능하면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는 꼭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평소에도 비누 같은 거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1: 네.
0: 그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기는 경우에는 연고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1: 네.
0: 손에 바를 수 있는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용하면 되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다면 최근에 이제 면역을 조절하는 약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고무장갑 낄 때요.
0: 네.
1: 그냥 고무장갑을 바로 끼시는 분도 있고
0: 네.
1: 또 면장갑 같은 걸 끼고 고무장갑 끼시는 분들도 있고
0: 네.
1: 네.
0: 그 왜 그런가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껴도
1: 네네.
0: 되는데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 안에 면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자, 그리고 8743번님. 수술 후 상처에 아침 저녁 연고를 바르라는데 안 씻어도 꾸준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씻었을 때만 바르는 게 좋을까요? 또 연고를 면봉으로 바르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셨어요?
0: 일반적으로 그 상처가 아물고 나서 진물이 나지 않다면 피부는 보호벽이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위에 연고를 바른 이유는 그 상처를 흉터 부위를 촉촉하게 하면 흉터가 적게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이 연고를 바르게 됩니다. 사실은 연고된 건 아니지만 꼭 씻고 발라야 된다 이런 연고는 없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래도 청결을 위해서 씻고 위에 연고를 바르는 게
1: 그렇죠.
0: 좋지만
1: 씻고 바르는 게 좋겠죠.
0: 뭐 특별한 날 혹시 못 씻게 되더라도 네네. 연고는 위에 바르는 게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면봉으로 바르는 게 아무래도 손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면봉으로 바르는 경우가 더 안전하지만 만약에 그게 손으로 발라야 된다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바르면
1: 네.
0: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지금 보내주신 분은 그 정답을 이미 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0: 예.
1: 한번 정확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네. 자, 그리고 3869번님. 초등학생 손자가 넘어져 이마를 다쳤는데 흉터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장님 이러셨어요. 많이 걱정하시는 할머니신 것 같습니다.
0: 일단 흉터가 완전히 안 남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요.
1: 네.
0: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상처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처가 위에 가볍게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지만
1: 네.
0: 상처가 피부 깊숙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는 봉합을 하는 것입니다.
1: 아.
0: 그래서 가까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봉합을 하셔야 되고요.
1: 네네.
0: 일반적으로 넘어서 생긴 가벼운 상처는 그 부위에 우리가 청결을 위해서 씻어내고 드레싱만 잘하면
1: 네.
0: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우리가 이제 조금 상처가 좀 길게 나서 네. 꿰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다쳤는데 후에 뭐 성형외과적인 그런 수술로 이게 없애는 게 가능합니까? 요즘에 어떻습니까?
0: 찢어져서 생기는 것에 우리가 왜 처음부터 꼬매하는가 하면 그래야지만 네. 상처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벌어지면 아무래도 상처가 크게 남고요. 그렇게 벌어진 상처는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다시 붙여주게 됩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붙여줘도 아무래도 또 다른 흉터는 남을
1: 네네.
0: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흉터의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1: 아, 줄어들게
0: 네.
1: 되고요.
0: 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897번님. 피부 곰팡이로 피부색이 침식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나요? 치료법은 없을까요? 그러셨어요. 피부 곰팡이라는 게 있습니까?
0: 피부에 곰팡이 많습니다. 모점도 일종의 곰팡이 예, 그렇죠. 때문에 생기는 네네. 거고요. 몸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색소 침착이라는 게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는 우선은 피부 곰팡이를 완벽하게 죽여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곰팡이 약을 써서 완벽하게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색소는 약물이나 아니면 가벼운 레이저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1: 아.
0: 네. 피부색도 맞출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뭐 손톱, 발톱 무좀도 네. 그 약이 좀 뭐라 그러죠? 좀 독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죠. 독하다는
0: 네.
1: 표현이.
0: 독하다는 것보다는요. 네. 우리가 곰팡이는 생존력이 강합니다.
1: 아.
0: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보통 쓰는 약보다는 치료 기간이 길게 됩니다.
1: 네네.
0: 특히 이제 손발톱 무좀인 경우에는 손발톱이 끝에서부터 끝까지 자라는데 2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1: 네.
0: 그렇다면 끝까지 있는 무좀은 2년 정도는 충분하게 약을 발라줘야지만 그 균을 죽이더라도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손톱이 발톱이 밀고 나오려면
1: 네네.
0: 2년 정도는 약을 꾸준하게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독하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1: 네. 네. 약을 바르기만 하면 됩니까? 뭐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용하기도 하고요.
0: 과거에는 이제 먹는 약이 주류였는데 최근에는 네. 손발톱 무좀에도 바른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1: 그렇군요.
0: 바른 걸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네. 네. 자, 그리고 9304번님. 저는 가슴에 켈로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여드름 자국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지금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렵고 아플 때도 있어요. 켈로이드가 재발이 잘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셨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네.
0: 켈로이드가 약간 체질적인 병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는 항상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주로 이제 가슴 부위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여드름이 가슴에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켈로이드 치료를 하면 튀어나오는 흉터를 밀어넣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충분히 얇아지지 않게 두게 되면 그 부위에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조금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9304번님은. 네.
0: 왜냐하면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좀 자라거나 아니면 재발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좀 공포감도 있고요.
1: 네.
0: 또 켈로이드 치료가 좀 아파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네. 그래서 충분히 받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1510번님. 아이가 1년 전 거리에서 넘어지며 뾰족한 것에 찔려서 무릎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 당시에 소독과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상처가 깊어서 이제 울퉁불퉁한 상처. 플러스 변색 상처가 500원짜리 크기만큼 나왔습니다. 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파는 흉터 제거 연고를 꾸준히 바르면 나아지는지 궁금하고요. 레이저 치료밖에 답이 없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넘어졌는데 상처가 무릎 쪽이라고 합니다. 네.
0: 네, 일반적으로 몸 부위 중에 아래쪽으로 가면 흉터가 잘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져서
1: 네.
0: 무릎이나 아니면 이 팔꿈치를 다쳐 보신 분은 아시지만
1: 네.
0: 무릎 부위가 흉터가 훨씬 더 잘 남게 되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흉터에 사용하는 연고나 패치들이 많은데요.
1: 네.
0: 초기에 6개월 내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1: 네.
0: 6개월이 넘어간 흉터에는 그러니까 색깔이 벌써 뭐 색소 침착이 왔다거나 하얗게 변한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1: 네네.
0: 치료에 있어서는 이제 색깔이 어둡다면 미백 약물 같은 것도 있고요.
1: 네.
0: 뭐 당연히 뭐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에 따라 주사 치료도 있고 다양한 치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1: 네.
0: 아마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1: 네. 네. 이제 아이니까 네. 뭐 레이저 치료가 좀 아이한테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0: 레이저 치료는 신생아한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자체는
1: 네.
0: 신생아나 아니면 애기나 소아나 성인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치료할 때 약간의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레이저 치료를 충분히 견디려고 하면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1: 그러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0: 네.
1: 정도의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0: 이제 너무 어린 애들은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커서 하라는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1: 아, 네. 네. 네. 자, 그리고 5692번님, 20대 때 친구들과 여행 가서 충동적으로 발목에 작은 문신을 냈습니다.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하면서 후회가 됩니다. 문신 제거는 정말 흔적 없이 가능할까요? 인터넷에는 오히려 흉터가 남았다는 글도 많아서 걱정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문신 제거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0: 문신의 경우에는 100% 흔적 없이 제거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 네.
0: 뭐 경우에 따라서 거의 흔적 없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흔적이 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1: 네.
0: 또 문신 제거 후에 흉터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요.
1: 네.
0: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자의 요인인데요. 체질적으로 흉이 좀잘 생기시는 분들은 흉터가 좀 남을 수 있고요.
1: 네.
0: 또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 에너지가 좀 과도한 경우에 조금 생길 수 있고요. 또
1: 네.
0: 하나는 문신을 할때 벌써 흉터가 생긴 경우도
1: 아,
0: 있습니다.
1: 이미 문신하는 순간에.
0: 네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775번이 손주가 지금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0: 네.
1: 손주
0: 걱정이
1: 흉터
0: 많으세요.
1: 남을까 봐
0: 네.
1: 지금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손주가 발에 사마귀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는데도 자꾸 번져서 오래 가네요. 그러셨어요?
0: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마귀는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1: 네.
0: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 치료가 잘안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근데 치료가 대부분 다 아프고
1: 네네.
0: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손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겁니다.
1: 네. 하지만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된다.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번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상주 원장님과 흉터 치료에 관련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돼서요. 자, 그래서 오늘 닥터스 퀴즈 외출 전에 선크림을 챙겨 바르는 이유. 네, 정답은 바로 2번 자외선이었죠. 네, 유산균 받으실 분 7237번님, 5097번님, 5404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3660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크림 그 차단 지수가 있잖아요.
0: 네.
1: 요즘에는 몇 정도 저희가 그거 쓰면 됩니까, 원장님? 궁금했어요.
0: 한50 이상 쓰면 큰 문제
1: 50
0: 없습니다.
1: 이상.
0: 네.
1: 높다고 좋은 게 결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0: 높으면 좋지만
1: 네.
0: 그 숫자가 높아지는 게 비례해서 좋아지는 건
1: 아, 그런 건
0: 아닙니다.
1: 아니다. 50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0: 예를 들면 SPF 50이면
1: 네.
0: 98% 차단이고요.
1: 네네.
0: 30이면 97% 차단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퍼센트가 크게 차이 안
1: 네, 크게
0: 나는데.
1: 차이가 없으니까. 네, 꼼꼼히 잘 펴서 잘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이 흉터 때문에 고민한 분들께 작은 희망과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네,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네, 원장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낙뢰, 우박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닐하우스,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여 돌풍과 우박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라고요. 너울에 의한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 길 구리시계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2도, 습도는 5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K-스토리 재방송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오는 안내 방송이나 노래의 내레이션을 듣고 어? 이 목소리 참 따뜻하다 하고 걸음을 멈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한국 사회가 눈에 보이는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귓가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들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K-POP 노래 속에서, 글로벌 게임 속 캐릭터로, 매일 밤 라디오에서, 그리고 낯선 도시의 시티 투어 안내 방송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국 사회 전체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분이시죠. 오늘은 목소리로 한국과 세상을 잇는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터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그중에서도 매력적인 목소리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바로 그 목소리의 마법사 같은 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한국어 교재부터 글로벌 K-POP 아이돌 음반 그리고 인기 모바일 게임까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갔을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일본 출신 성우이자 라디오 DJ 다나카 에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우선 먼저 정치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생방송이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너무 막 두근두근 떨리거든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 생활 어느덧 27년이 됐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 다나카 에미라고 합니다.
0: 네. 와, 27년입니다. 네. 27년이면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데, 아니, 어떻게 27년.
1: 감사합니다.
0: 아, 27년 동안에 라디오 DJ이고 성우이고, 아, 아이 엄마 이기도 네. 하십니다. 27년 동안 한국에 계시는데 혹시 이렇게 병서에 자주 쓰시구나. 내가 이 표현 하나는 한국인보다 잘 지게 잘한다. 아. 뭐 그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한국어 표현이 있다면 하나 돌려주시겠어요?
1: 오, 글쎄요. 제가 잘하는 말은 잘 모르겠고 네. 그 대신 자주 쓰는 말은 있어요.
0: 아, 네. 어떤 말이요?
1: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직업상 프리랜서 성우다 보니까 네. 여러 이제 잘 모르는 녹음실도 찾아뵙고 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 뵙는 분과 네.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외국인이 온다고 알고 계시니까 네. 네. 한국말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 말을 네, 너무 자주 아, 네. 사용합니다.
0: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네. 참 톤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아. 전화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잘못 걸은 줄 알았어요. 너무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1: 아, 감사합니다.
0: 이 목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목소리 아마 TBS를 많이 시청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TBS를 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0년도에 TBS DMB에서 오켄키 데스카 소우루를 네. 2시간씩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랬습니다. 네.
0: 맞습니까?
1: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섭외를 이제 네. 받았을 때, 그 TBS로 이제 네. 네, 가는구나. 네. 네, 되게 반가웠거든요.
0: 와, 거의 15년 만에 네. TBS 스튜디오에서 들어오셨는데 기분은 네. 어떠세요?
1: 우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었죠.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조금 낯설다는 기분도 좀 있거든요.
0: 왜요? 네,
1: 제가 이제 그만뒀을 때 이 네. 사옥이 아니라 네. 네, 여기가 아니라
0: 아, 명동?
1: 네, 그게 그쪽이었거든요.
0: 아,
1: 네. 네.
0: 그러셨군요. 그래서 좀 약간 낯설다.
1: 네, 낯설지만
0: TBS DJ이셨다.
1: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네. 라디오 DJ를 처음 한 것이 TBS다 보니까 네, 네.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0: 그렇죠. 이제 거의 진정에 들어오신 게 그때 명동에 있는 네. 그 남산 사옥에서 계신 거였죠.
1: 네.
0: 와, 그러면 진정에 들어오신 기분이야. 친정에 다시 환영합니다.
1: 네, 맞아요. 네, 친정이 네. 약간 좀 낯설기도 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가니까. 딱 그런 그렇죠. 기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친정이 참 낯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매일 목소리를 쑤시는 직업이시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병소에 이 목 관리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네. 네, 이 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한다. 아니면 이건 절대 안 먹는다 하는 MEC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1: 비법이요?
0: 네.
1: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0: 없어요? 어떻게 해요?
1: 우선 찬물은 안 먹긴 합니다. 네. 냉수는 좀 피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냉방 너무 센 곳에는 잘 안 가고, 잠잘 때도 냉방이 막 이렇게 틀어야 되잖아요. 아이들 네. 방은. 아이들은 거기서 재우고. 네. 저는 이제 좀, 떨어져서 다른 방에서 네, 그렇게 자고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아이들이 그냥 감기를 달고 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 스스로의 몸을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서
0: 네.
1: 네, 그래서 그렇게 조심을 해도 아이랑 같이 소아과를 갑니다.
0: 그렇죠. 같이 가게 되는 네. 거죠. 아, 그래도 일단 차가운 물을 아예 가능하면 비하고 그리고 네네네. 에어컨, 그러니까 난방을 가능하면
1: 네네네네.
0: 아, 추운 데는 아주 그렇죠. 차가운 데는 막 이렇게 머물지는 네. 않으시는 그런 부분이구나. 예, 그렇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에어컨 바람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1: 그러시구나.
0: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게 되고
1: 네,
0: 차가운 물도 잘 안 마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아, 그게 그냥
1: 비법이긴 합니다.
0: 같지 않은 비법이 돼버린 거군요. 네,
1: 도움이 됩니다.
0: 네. 그러면 이 목소리로 이 한국을 이제 이게 한국 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MEC의 본격적인
1: 네.
0: 이력들을 화려한 네. 이력들을 짚어볼 텐데요.
1: 네.
0: 자, 2014년부터 웅진의 다문화 가족 음악 방송 네. 1번호 채널 DJ로 10년 넘게 활약 중이신
1: 네,
0: 거죠?
1: 네, 감사하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0: 이렇게 오랫동안 마이크 앞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처음에는 이제 이 TBS에서 알게 된 PD님이 불러주셔서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인연이 깊습니다.
0: TBS 때문에
1: 감사합니다.
0: 웅진 다문화 음악 방송도 라디오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1: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게 하다가 그때쯤 제가 결혼을 하고
0: 네.
1: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하고 이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0: 네.
1: 근데 여성들이 이제 경력 단절되는 제일 큰 이유가 네. 출산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저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방송국에서 그냥 다녀와라 라고 흔쾌히 예,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대신 그 기간 동안 이제 방송해주시는 분들 이제 구해주셔서 예, 무사히 3개월 후에
0: 네.
1: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두 번이나 했거든요.
0: 아, 그렇죠. 아이가 둘이니까.
1: 네, 두 번이나 했거든요. 너무 네. 감사해서 그것만으로도 네. 네, 너무 즐겁게 이제 반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지. 3개월씩 육아휴직을
1: 네. 받았습니다.
0: 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자가 이렇게 뭐 문자도 보내고 또는 네. 이렇게 좀 약간 아마 채팅장 인터넷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문자를 남겨주시는 댓글을 그쵸.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0: 가장 기억이 남으신 분이 계신가요?
1: 계시죠.
0: 오.
1: 네.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군인분들이 많이 주시는데요.
0: 군인이요?
1: 네, 군인분들이 많이 주세요. 네,
0: 그러니까
1: 그런 분들 있고 네. 되게 다양한 그 연령대에 다양한 분이 이제 주시는데
0: 네.
1: 그 정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0: 네.
1: 이게 그분의 어머님이 저랑 목소리가 닮았다고 하시면서 우연히 TV에서 제 목소리를 이제 TV에서도 라디오가 나오니까
0: 네.
1: 예, 듣다가 이제 팬이 됐다고 해주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거예요. 그게 2024년에 8월 8일에 일본의 이제 미야자키현이라는 그 지역에서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규모가 7.1이었어요. 그때 이게 가족분 그리고 친척분들을 모두 잃으셨다는 사연이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0: 할 뻔했는데 다행히 이게 제 방송이 이제 하루에 이제 네번 나가는데 그 심야 방송을 듣다가 아 하고 이제 마음을 다시 잡고 그만두셨다고 이제 사연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어마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서 돌려오면서 그게 다시 엄마를 나를 붙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그렇게 진짜 감동적인 그런
0: 너무
1: 그런 사연이네요. 와,
0: 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1: 그리고 저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면. 근데 이 라디오를 수요일 코너로 딱 보니까 이게 시처럼 아름다운 케이팝을 하시더라고요. 시처럼
0: 맞습니다.
1: 아름다운 케이팝. 예, 그래요. 이 가사를 중심으로 노래를 소개하고 계시는데, 에미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사가 가장 시처럼 아름다웠던, 그리고 아름답게 느꼈던 그런 케이팝 노래가 있다면 무슨 노래일까요?
0: 실은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이게 열심히 보고 이제 듣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노래를 들으면 이제 아 멜로디가 좋다. 이분 가수 목소리가 좋다. 이러면서 이게 듣잖아요. 예.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이 코너를 하면서 이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가장 이게 기억에 남은 것은 정인님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뭐 이거는 딱 도입부부터가 이 목소리부터가 너무 매력적이시잖아요. 네네. 이거를 또이 노래를 이제 남편이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듣다가 오, 막 이러면서 이제 감동도 하고 이제 도입부 시작 부분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웃음이 사라지지? 네, 그렇잖아요. 네, 되게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이 있고 이제 마무리가 있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다 먼저 먹고 네, 도전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뭐죠? 기분이 이제 고조돼 있으니까 이제 힘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 되는 것들 이제 뭔가 부딪히고 하다 보면 이제 그 포기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게 너무 탁 이제 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1: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인데, 그 마지막 가사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갑자기 시키게, 정원대, 이게 동역자가 아닌데, 갑자기 이거, 왜냐면 너무 이쁜
0: 네,
1: 말이잖아요.
0: 그쵸.
1: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인데, 와, 일본어로도 이게 아름답게 나오는 건가요?
0: 나올까요, 이제? 이뻐, 뭐 이뻐다케. 하루가 도이 사키와 미르나.
1: 이쁘긴 이쁘라는 말, 이쁘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예요? 일본어에서?
0: 여기에 이쁘다면은 키레이?
1: 아니요, 한
0: 걸음?
1: 걸음인 거죠.
0: 이뻐.
1: 이뻐.
0: 한 걸음, 한 걸음.
1: 한 걸음 한 걸음이 일본어로 이뻐 이뻐.
0: 이뻐.
1: 그렇군요. 한 걸음 한 걸음. 와, 그런 게 수많은, 저는 또 다른 아마 에미 씨와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다른 부분이, 저는 가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0: 아,
1: 쓰는 사람이니까,
0: 그렇군요.
1: 멜로디하고 가수보다 저는 가사를 먼저
0: 그렇군요.
1: 이해하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하는 이유가 가사가 대부분 제 이유이거든요. 근데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음악가, 멜로디,
0: 그죠,
1: 그리고 뭐
0: 그거부터 접근을
1: 가수.
0: 하고,
1: 근데 이것 때문에 아마 이 코너를 하시면서 라디오에 이 시처럼 아름다운 케이팝을 하면서 가사를 집중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처럼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제 케이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룹 엔하이픈. 이 앨범이라는 The Scene Vanish이라는 일본어 버전에서 나레이션을 맡으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0: 너무
1: 나왔는데,
0: 감사하게도.
1: 글로벌 아이돌 음반에 목소리를 참여하신 특별한 경험일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혹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지.

0: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에이전시 딱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여기 에이전시나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한 에이전시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서 이게 할수 있냐라고 이제 조건들을 물어보시죠. 이제 그거보다는 일정을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가 여기 소속사가 하이 분이시니까 거기 사옥에서 할 거고, 네, 몇
1: 그러시군요.
0: 시부터
1: 하이드거든요.
0: 가능하고,
1: 네.
0: 예, 할수 있겠냐, 가능하다라고 했더니 먼저 이제 메일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메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방문 이력을 남겨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서를 써야 한다. 네,
1: 그러셨군요.
0: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거를 서명을 하고 이제
1: 네.
0: 들어갔죠. 근데
1: 네.
0: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녹음해야 되는 그 원고는 받았었고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1: 네.
0: 그걸 받고 다른 정보 하나 없이 들어갔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의 아이돌 그룹의 앨범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0: 전혀 몰랐습니다.
1: 와,
0: 네.
1: 언제 아셨어요, 그러면요?
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찾아가서 이제 거기 들어갈 때도 이제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예.
0: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엔지니어분을 기다리다가 이제 스태프분이 오시면서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게 앨범에 대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누구라고요?
1: 그러셨군요. 저도 놀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레겠어요. 네. 이 그룹은
0: 알고
1: 알고.
0: 있었어요. 네. 알고
1: 그렇죠.
0: 있었고, 게다가 여기에 지금 이제 한국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배우 이제 박정민 씨가 나레이션을 맡으셨어요. 예, 네, 근데 여자 성우가 한 부분은 정말 짧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남자 성우가 이제 나레이션을 다쭉 하는 스타일로 돼 있는데, 예, 네,
1: 그러셨어요.
0: 일본어도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 이거 성우로 이제 활약하시는 분이, 예, 수다 켄지로상, 예, 수다 켄지로상이라는 분이 이제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이분의 목소리의 팬이거든요.
1: 어머,
0: 그래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듣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정말. 깜짝 놀래서, 예. 근데 그분 목소리 앞에 제 목소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예,
1: 영광이죠.
0: 영광이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1: 진짜 고개 두고두고
0: 예.
1: 간직하겠습니까? 여기
0: 그럼, 맞아요.
1: 완전히 목소리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에
0: 에휴.
1: 플러스 내 목소리 거기 들어갈 수
0: 그러니까요.
1: 플러스 엔하이픈이라는 글로벌 아이들의 와
0: 굉장한
1: 앨범이고
0: 경험이었습니다.
1: 굉장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네.
1: 와 확실히 저도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두고두고 살면서 평생 나중에 애들이 컸을 때도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0: 아이,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게 자, K-pop 아이돌의 음반에서 목소리도 들어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다, 스매시 레전드나 뭐, 서머너즈 워 등 이 인기 게임 캐릭터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0: 예.
1: 게임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은 캐릭터의 감정을 오직 이 목소리로만 뭐, 어떻게 설계하고 연기하시는 건가요? 저도 사실은 방송을 하면서 저희 옛날에 지금 현재 PD님이시겠지만 그때 제가 했던 방송이 같은 PD님을 하셨거든요.
0: 그러셨군요.
1: 근데 PD님께서
0: 네.
1: 이렇게 막 연기를 하라고 무슨 드라마 형태 검투를 만들어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0: 네.
1: 절대로 못하거든요, 저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저희 PD님 그게 굉장히 잘 시키세요. 그런 거를.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그걸 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게임 같은
0: 네.
1: 경우는 뭐 연기도 안 하고 그냥 목소리로만 다할것
0: 그렇죠.
1: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0: 우선 이제 캐릭터라고 해서 이제 오시면은 크라이언트 분이 같이 오세요.
1: 네.
0: 네, 오시면 이제 잘 만들어져 있으면은 캐릭터 이미지나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이 캐릭터의 설정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뭐 성격이 밝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어둡다, 뭐 사이코패스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적은 정보를 가지고 그 캐릭터 얼굴에 맞는 목소리를 몇 가지를 내보는 거죠. 아. 네, 그 자리에서 내보면서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목소리를 이제 내놓은 거고, 또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말투 이제 특히 끝말이 좀 달라져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죠? 차분하면 나니나니 데스, 마스 이렇게 끝나는데, 네. 뭐죠? 남성스러운 캐릭터다. 뭐, 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해서 이제 뭔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우실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연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컨택트 탱글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남자 캐릭터도 하세요?
0: 아, 여자들은 예. 이제 10대 남자 애들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하거든요.
1: 아, 여성 일본어에서 여성 성우들은 10대 남자 캐릭터의 나이가 10대 되는 캐릭터의 에이. 목소리도 낼 수 있는.
0: 그러니까 그 목소리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이제 그거에 맞으면 예, 하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그 남성분도 이제 높은 톤이 나오셔가지고 여자 캐릭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1: 그렇군요.
0: 네, 성별의 그게 없습니다.
1: 와, 네. 그 전혀 모르는데. 저는 당연히 여성 캐릭터는 여성 성우가 하실 거고 남성 네. 캐릭터는 남성 성우. 그건 아니군요. 그 네. 일단은 이 목소리 뭐라고 병성기 하기 전에 남자의 병성기 하기 전에 목소리가 네. 여자 성우를 할 수 네. 있으시군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와, 이제 딱 보니까 이력 보니까 이게 이 허러 위아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홀데이에서도 연기를 하셨는데 네. 이 공포 장르나 특히나 이게 비명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0: 나오죠.
1: 지나가다가 뭔가가 이렇게 비명 소리가 나왔는데 혹시 그 생생한 비명이나 허러 연기 아주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아니, 그게 네. 비면소리가 네. 이게 마이크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1: 찢어질 것 같아요?
0: 아, 그리고 혹시? 공포 영화 네. 그 게임이 생각보다 이제 지르는 것보다 네. 이제 4명 연기가 많습니다.
1: 아.
0: 예, 네, 그니까 그 캐릭터가 유령인지 아닌지에 따라 또 달라지지만, 네. 이제 그 점체를 감춘 채로 이제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1: 아, 그럼요. 유령은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0: 근데 그게, 네. 그니까 네. 제가 예전에, 그니까 둘째를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네. 예, 그 괜찮냐고 하시면서 저 시켰었던 그 사이코패스 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그 주인공이 이게 뭐죠? 유령이 된 상태였고 이제 뭐가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네. 그게 점점 커지면서 뭐지? 이제 나중에 비면소리가 되게끔 해 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못 하지만 정말 막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울림이나 이런 네. 것들도 너무 심해가지고.
1: 그러면 비명소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딱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라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딱 거기에 있는 아무 대본이나 이제 예. 갔다가 이제 여기 뭐 엔하이픈 앨범 그게 있어서 네. 이제 하겠지만 제가 사과하시되 있다 고요. もしかすると, 야, 지가 私の 中에 아는 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 違うよね。あなたがそんなこと言ったんでしょ? みたいな感じ, 예, 이런 와. 느낌으로, 예.
1: 너무 장인데요. 근데 갑자기 우리 PD님이 지금 공포 효과음이 준비되어 있대요.
0: 아니요.
1: 그러면 하나, 공포 효과음만 하고, 곧 아까 했었던 거,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효과음을, 예. 어머.
2: 私たちの中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そんな身近にそんなところにあるなんて私聞いてないよ!ねえ、ちょっと待ってよ!ねえ、誰か!お願い!助けて!おー!
1: 와! 닭살 다 뜯었어요! 제가! 오, 씨! 와! 오! 진짜 대단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너무 잘하셨다. 와, 뭐 진짜 저도 지금 온몸이 닭살이 돋았거든요 지금. 와, 이 예지아 파파님께서 저도 네. 일본 성우 중 네. 도마 유미 이노 가키쿠코시 좋아했었죠.

0: 우리 MC는 서울, 울산, 여수 시티 투어 버스와 네네네. 이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에 아내 방송 목소리도 네. 에미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목소리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알릴 때 뭐 어떤 이런 자부심을 느껴지시나 어떤 자부심이 느끼시나요?
1: 솔직히 이게 처음에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고 막 했을 땐 되게 낯설었거든요. 네. 이거 내 목소리인가?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제 연락을 주기도 했었고요. 예. 최근에도 이제 5학원 때 친구가, 예. 네. 이거 했지? 막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면 또 뭐 반갑기도 하고 이제,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 디테일하게 제 스스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여기 좀 더 틈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좀 씹혔네 막 이런 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들리기도 하고 이제 더 겸손하게 잘해야겠구나.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저도 진짜 오랫동안 이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요. 네네. 제 목소리는 제가 못 듣습니다.
1: 그렇죠. 되게 막 이상하죠.
0: 듣고 있으면은 네. 10초도 못 버팁니다. 지금 되게 이상한데. 네. 근데 아마 MEC 직업상은 네. 계속 이게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한 네, 그런 네. 부분인데 혹시 문인의 목소리에 나오는 그런 버스를 직접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버스는 없어요. 네, 버스는 없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쇼핑몰이나 네. 네, 아니면은 또 어디죠? 이제 무슨 그 테마파크 같은 곳에서도 이제 나왔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에스컬레이터 막 이런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몇 번 들어봤어요. 네.
0: 왠지 갑자기 그 목소리로 이게 안내 방송을 들려주시면 알아들어서 어디서 들었던 거지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이 목소리를 근데 목소리 달라지시죠? 안내 방송을 할 때
1: 그쵸?
0: 안내 방송 목소리도 혹시 살짝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욕으로 왜냐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지나갔을 때 이거 MC 목소리다라고 하고는 싶었습니다.
1: 계속 돌려쓰지만 이거 그러면 앨범 멘트로 네. 하겠습니다.
2: 私たちが探していた声は もしかすると、すでに私たちの中に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0: 진짜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유령이었을 때하고, 이렇게 안내 방송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게임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에 들어가는데, 걸어가는데, 그 목소리가 양쪽에 다 들리면은 네.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더 많은 일을,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이 이력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MEC.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렇게 1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부에 다시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멋진 목소리 뒤에 숨겨진 MEC의 진짜 한국 정착기 플러스 9촌에는 아마 몇 개의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3: TBS 캠페인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아, 이거 갑자기 우리가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의 목소리를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 MBC한테 부탁하고 싶은데요. 이거 바꿉시다.

0: 어떻게 할까? 아, 죄송합니다, 피디님.
1: 안 됩니다.
0: 네. 케이스토리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일본 출신 성우이자 방송인 다나카 에미 씨와 함께 목소리로 있는 한국 사회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정치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TBS와 성공213이 함께 만드는 케이스토리는 FM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굉장히 많은, 뭐, 버스에다가, 엘리베이터에, 백화점에다가, 게임에서, 뭐, 케이팝 아이돌의 앨범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아, 에미 씨인데요. 근데 그거,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Talk with BTS, Blackpink in Your Korean 등 한국어 교재 음성 작업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이 케이팝을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 현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시면서 네.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 이 교재는 제가 뭐 직접 안에서 뭐 이제 들어가서 뭘 했다기보다는 네. 이 교재 사연 방법 이게 펜이 있거든요. 예, 찍으면 이제 음성이 나오는 네. 예, 그 펜의 사연 방법. 예, 그리고 뭐 교재 내용,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고 이런 사연 설명서를 제가 읽어 드린 건데 이거를 이제 딱 받았을 때 아 이런 아이템도 있구나.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제 팬들은 정말 사겠다. 네, 구매를 해서 이걸로 공부를 하겠구나. 네, 아, 그 생각을 많이 했죠.
0: 그러셨군요. 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 항상 거기 팬들이 들었을 때마다 먼저 에미 씨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BTS 목소리, 블랙핑 목소리보다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 에미 씨의 목소리 먼저 들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방법. 거군요. 네. 네. 이 라디오 DJ, 게임 캐릭터 연기, 성우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용 음성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시는데 네. 이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나 이 마음가짐의 차이가 있을까요?
2: 네.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를 할 때는 이제 좀 더 친근하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뭐죠? 소통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교육용 콘텐츠가 이제 되게 다양하거든요. 유아용도 있고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뭐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 아니면 뭐 JLPT 시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억센트, 예, 그리고 뭐 이제 속도 네. 이게 초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고
0: 아, 그렇군요.
2: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이제 사랑 있는 언어다 보니까 이제 억양도 자주 바뀌어요.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마 한국어도 그랬을 거고 다른 나라 언어도 아마 그랬을 텐데 이제 억양이 달라졌으면 그거를 좀 알아야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주로 그거를 같이 하는 분들한테서 배우면서 하고 있죠.
0: 와.
2: 네.
0: 네.
2: 근데 캐릭터 연기를 할 때는 이제 마냥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도 있고, 예, 제가 이게 해석하기 힘든 캐릭터도 있지만 이제 워낙 연기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있다 남아 있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면요. 라디오 DJ냐, 성우냐, 이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딱 하나밖에 못해. 라고 하면 어떤 게, 그 성우이냐, 그러니까 성우를 할 때도 이렇게 저기 뭐야, 연기를 많이 하니까
2: 네.
0: 그 둘 중에 하나를 하나밖에 못해.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아니, 곤란하게 만든 건가요, 제가?
2: 네,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 직업도 언제까지 이제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그거 모르는 거고.

0: 물론 저는 이제 원래부터 성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된 거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그 길에 이제 도달해서, 예, 그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라디오도 그 시발점이었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성우 일도 많아지고, 네, 둘다
1: 원래
0: 놓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성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잖아요.
0: 네.
1: 네, 어렸을 때부터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0: 네.
1: 5, 6학년 방송반이어서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를 알게 됐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성우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0: 네.
1: 성우라는 꿈을 키우게 되셨던 우리 다나카 에미 씨입니다. 이제 에미님의 커리어를 쭉 이게 짚어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과 만나 오셨는데 다나카 에미 씨에게 목소리란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0: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마이크 앞에 쓰게 된 것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참 예쁘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신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라서 이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성장해 오면서 이제 내성적이었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는 또 다른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리고 나의 다양한 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1: 목소리는 또 다른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를 또 뭐죠? 하나 또 이렇게
0: 다양한 면을,
1: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군요.
0: 네.
1: 일단 그건 성우하고 라디오 DJ의 활동이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에미님의 조금 더 깊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 이제 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가 이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에미님의 케이스토리, 즉 일본에서 한국으로 처음 오게 된 계기가 그리고 그 인연에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어서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이제 그 껍질을 깨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이제 본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몰랐지만.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뭐 도시로 나간다든지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그 엄친딸이라고 하죠? 엄마 친구 딸.
1: 엄친딸. 에미 씨가 엄친딸인가요?
0: 아니요.
1: 아니면
0: 아닙니다. 네. 저희
1: 엄친딸.
0: 엄마의 친구분의
1: 친구딸.
0: 딸. 네,
1: 그렇죠.
0: 그게 언니인데요. 그 언니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죠. 그 당시에 러시아로 유학을 가셨다가 2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언니가 너무 크게 보였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언니가 또 이번에는 한국으로 간대요. 네, 가신대요. 그래서, 언니, 왜? 뭐 이러면서,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1: 그렇게
0: 네.
1: 됐다가 같이 오시게 된 건가요?
0: 그쵸, 예.
1: 와, 러시아에 갔다가 그 언니가 더큰 세상을 봤던 것 같은
0: 네,
1: 느낌인
0: 그렇죠.
1: 거죠.
0: 네.
1: 그러면 이 일본과 한국은 가깝기 때문에
0: 네.
1: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0: 네.
1: 어떠세요?
0: 되게 생각보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1: 아,
0: 아무
1: 그래요?
0: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가나다라도 몰랐고요. 네. 어떤 문화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가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보였지만 그리고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부분도 조금은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이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온 거죠.
1: 그죠?
0: 아무 생각
1: 언니
0: 없이 온
1: 따라서
0: 거죠.
1: 그냥
0: 네.
1: 한국으로
0: 간다.
1: 갈 거야.
0: 이거였던 거죠. 네.
1: 그러면 그때 도착했을 때
0: 네.
1: 뭐 집이나 뭐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게 보긴 봤지만
0: 네네.
1: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많이 모르고 있었던 당시인 것 같은데
0: 네.
1: 오셨을 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0: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너무 춥다.
1: 일본도
0: 저는 이제
1: 좋은데요?
0: 남쪽에 있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0: 그런데 네. 너무 춥지만 집은 따뜻하다, 따뜻하다. 예, 네, 이거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온돌이 있고 이제 보일러 이런 거 이제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네. 제가 살고 있었던 이제 남쪽 지방은 그 기본적으로 따뜻해서 집 안은 춥거든요.
1: 아,
0: 예, 네, 이제 많이 개선됐지만 네. 이제 겨울이 되면 너무 추워서 예, 네, 네. 돌돌돌돌.
1: 네. 밖에서 추운데 한국은 집 안 들어가면은 아주 따뜻하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면 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이 성우로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근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 감정 표현 방식이나 네. 뭐 소통 문화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뭐였었나요?
0: 뭐 물론 이제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나라 그 각 나라마다 또 사람도 다양하다라는 거는 지금은 알지만
1: 네.
0: 처음 딱 갔을 때 이제 왔을 때 느낀 거는 너무 표현이 강렬하다.
1: 거칠어요.
0: 네, 거칠다. 네. 뭐 그냥 대화하고 계시는데 싸우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안에 이제 담아들지 않고 이제 다 내뱉는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0: 다 이제 꺼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 감추고 이렇게 자라온 사람인데 그렇게만 표현을 하시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도 예, 이러다가 네. 아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할 말을 못 하겠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대학 시절에도 고생을 하다가 그냥 뭐 직장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면서는 아 내가 할 말은 해야겠구나 이렇게 네. 바뀐 거죠.
1: 맞아요.
0: 네.
1: 지금은 훨씬 더 한국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반반? 아니면 일본이었을 때 일본의 일본어 말투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건가요?
0: 많이 개방적이가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됐는데
1: 네.
0: 그거는 있어요. 한국말을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일본어를 할 때는 조금 이제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1: 아, 네. 그런 아 맞아요.
0: 네.
1: 그런 거 있더라고요.
0: 네, 있어요.
1: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모국어로 할 때는
0: 맞아요.
1: 전혀 안 되는
0: 네, 안 나오는 왜 안 되지? 뭐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와. 근데 이게 화려한 활동 뒤에는 이 고충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본인으로서의 한국에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문득 소외감을 느끼거나 뭐 보이지 않은 그런 편견에 부딪혀 이방인이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도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오래 전이라서 다 소화가 돼서 이제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없는데
1: 네.
0: 그 뭐죠? 의문, 질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1: 네.
0: 이게 핸드폰에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가 이것저것 이제 안내 문자가 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 안내 문자가 영어인 거예요.
1: 아.
0: 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영어로 오니까 네.
1: 아,
0: 특히나 그게, 예,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1: 특히나 그 안내 방송. 저는 진짜 영어를 하니까
0: 네.
1: 편안한데
0: 네.
1: 그러면 만약에 내 휴대전화가 일본어로 돼 있어도
0: 네.
1: 영어로 오는 거예요?
0: 영어로
1: 건가요?
0: 옵니다. 네, 영어로 오거나 영어랑 이렇게 구문해가지고 한국어로.
1: 그렇군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뭐 만약에 휴대전화가 언어의 설정에
0: 네.
1: 따라서 그 안내방 그 안내문들도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나오시는
0: 네.
1: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영어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가 왔다 갔다 설정을 하거든요. 한국어하고 영어로
0: 네.
1: 하는데 근데 영어로 하면 항상 영어가 오니까 당연히 다른 언어로 설정하면 일본 한국어로 설정하면은 한국어로 나오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다른 언어도 그렇게 설정 안 돼 있는 거군요.
0: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 네.
0: 네, 그랬습니다.
1: 그럼 소외감이 느낄 수 있는 거 있네요.
0: 네,
1: 그렇게
0: 그렇죠.
1: 되면은
0: 네.
1: 아 그러면 이게 2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도 마찬가지 31년이거든요.
0: 네.
1: 가끔씩 이렇게 까먹어요.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이럴 때 뭘 하지? 라는 그런 게가 이제 헷갈릴 정도인데.
0: 네.
1: 그래서 아마 에미 씨도 이럴 것 같,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아,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라는 생각 또는, 아, 여기가 내 삶의 도전이구나. 라고 깊이 소속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한국어가 너무나 바로 입에서 튀어나올 때 그렇죠. 이거는 아 한국말이 이렇게 편해졌구나라는 네. 걸 이제 느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스스로 혼잣말을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섞여 있어요. 한국어랑 일본어가 섞여 있고 뭐 그냥 어떨 때는 한국어로만 생각할 때도 있고 네. 예, 그렇고 이제 제일 조금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일본으로 가는데 네. 저한테 일본으로 가는 것은 해외여행입니다.
1: 아
0: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나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하더라도 네.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가면은 찾아다녀야 되고 그렇죠. 글을 읽을 수 있고 알아듣고 말도 할 수 있지만 해외여행입니다.
1: 와 우리한테는 해외여행이라는 이유가 일단 해외에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을 모르니까 네. 이렇게 아 여기 외국이구나 네. 라고 하는데 근데 에미 씨 심지어 그 말 다 알아듣는데 말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라고 느낄 수 네. 있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정말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를 하고 있지만 네. 처음에 한국어를 배울 때 예. 유독 이게 발음하기 어렵다라고 아, 생각을 하신 거 네. 그리고 이게 그 정서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표현 아마 이게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0: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네. 나라마다 그 문화가 있어서 네. 그 번역하는 단어 그리고 쓰는 단어들이 다 다르게 있어서 이게 뭐 필리핀 사람하고 뭐 몽골 사람하고 이렇게 좀 약간 이 표현이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 발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있는데 네. 일본인들에게는 네. 이 발음 이 단어는 발음하기 어렵구나 또는 이 정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있을까요?
0: 정서 그 예. 발음은 이음 발음.
1: 아.
0: 이음 발음.
1: 네, 이응.
0: 네, 이응.
1: 아.
0: 이제 방송할 때 이음
1: 네. 이응 발음. 네. 아, 네. 지금도 많이 어려우신
0: 어려워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네. 이제 제가 네. 그냥 말할 때랑 이제 네. 마이크 앞에서 얘기할 때랑 또 다르죠.
1: 네. 아. 네.
0: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단어도 네. 마이크 앞에서는 뭔가 약간 예. 네. 발음하기도 어렵고 억양도 약간 이상해지고
1: 아. 네.
0: 특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 한국어도 되시죠? 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갑자기 돌아와요. 네.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정말 그래요.
1: 아, 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얘기하면 네. 그냥 한국 사람 저도 착각을 할 정도의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시키면
0: 네.
1: 한국으로 해보세요. 라고 하면
0: 네. 일본 사람. 대본 읽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와. 네. 그렇게 되시는 거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 케이스토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는 공론장인데
0: 네.
1: 내국인과 수많은 이주민들의 분리가 아닌 더 나은 방향으로 공존하기 네.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0: 네. 그러니까 여러 생각이 이제 맞스쳐 지나가는데요.
1: 네.
0: 짧은 단어인 네.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이해.
1: 아.
0: 네.
1: 이해.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아, 맞아요.
0: 네.
1: 이해하고 소통.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0: 네.
1: 에비 씨 하는 일이 다 소통을 하기 위해 하는 일이거든요.
0: 그렇죠. 네. 네.
1: 그래서 아마 양측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에미 씨 나름대로
0: 네.
1: 알게 모르게 하시고 이는 거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유. 그러면 우선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듣고는 싶은데, 우리가 제가 이게 준비를,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해 냈던 부분이었습니다.
0: 네.
1: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1: 그 만약에 사실상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상
0: 네.
1: 뭐 성우로서 라디오 진행자로서 뭐 이 다이나믹한 한국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다나카 에미님의 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꿈을 뭐였을까요?
0: 가장 큰 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AI 시대로 접어들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생활의 반식, 일하는 반식, 그리고 뭐 공부하는 반식 다 다양하게 변화가 있을 거고 앞으로의 일은 예상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앞으로도 이제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천지자분과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 일에 있어서는 항상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고 또 우리 아이들은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피디님 목소리 좀 바꾸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자, MEC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정치적과 시청자분들께 일본어로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터리 다나카 에미였습니다. 라고 일본어 성우 버전으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가능하시죠?
0: 너무 급하게 하셔서 이제 번역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1: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해보겠습니다.
2: 韓国を抱く物語 K-스토리 田中恵美でした.
1: 제 자리가 위험하군요. 우리 지금 K-스토리의 DJ를 바꿀 수도 있군요. 우리 PD님의 목소리도 바꿔야 될 거군요. 그렇습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자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에 인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인사요? 이제 저의 커리어라고 해서 화려하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분명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부족함이 많아서 이제 그때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로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제 많이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MEC의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웅진의 다문화 가족 음악 방송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계신 다나카 MEC 고맙습니다. MEC의 다채로운 목소리만큼이나 한국을 사랑하고 더 깊이 고민하는 마음이 전해져서 아주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일본 출신 성우이자 방송인 다나카 MEC 단순히 목소리 좋은 외국인 성우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한국과 세계의 마음을 잇는 단단한 가교로서 MEC를 만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K-스토리를 검색하시거나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골뱅이 K-스토리 숫자로 213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방송은 TBS와 성공 213의 공동 제작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면

0: 드러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북천안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로 곳곳에도 돌발 상황이 계속되는데요. 퇴근길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1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이후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과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 정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는 도심 성산대교 쪽으로 금천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리고요. 신월여의 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1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 대체로 맑겠는데요. 요 며칠과는 다르게 수도권 대부분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과 경기도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당 구간 지나는 분들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시간 사이 도로 상황은 좋아지면서 지금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한강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또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된 동작대교에서 여의도 부근,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2도, 습도는 6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때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

식중독효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사회학자 해리 에드워드는 스포츠가 본질적으로 세속적, 의사 종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종교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단 22명의 선수가 차고 굴리는 공 하나에 전 세계가 웃고 울고 열광하는 모습. 현대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람슈타인, Mein Herz brennt. 6842번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어우, 시원합니다. 이 독일 밴드라서 발음이 이게 맞나 모르겠네. 람슈타인까지는 맞는데, 제목이,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되지요. 오늘 이따가 11시인가 대한민국 첫 경기가 열리는데, 이기겠죠, 뭐. 이길 겁니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크림, 선샤이나 율럽. 오늘 2부에 영화 홍보차 감독님이 오시거든요. 지금 막 방문을 하셔가지고 노래 한 곡 정도 더 듣고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5788번님, 권디 저 커피 쿠폰 받았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셨고, 꽃마리님도 6월 3일 방송인가 맞다 투표했는데 문자하면 커피 주신댔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3984님, 6월 3일 투표하면 주신다던 커피 쿠폰으로 아내와 딸아이와 함께 잘 마셨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커피가 아니라, 이게 뭐, 크림이 올라가 있고 막, 비싼 거 드셨나 보네. 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다 커피 쿠폰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오늘에서야 슬슬 이렇게 커피 잘 마셨다고 사연이 올라오네요. 도움 주셨던 와니 컴퍼니 다시 한번 고마워요.

레이 찰스 Hit the Road Jack. 이어서 Psalm 41 Into Deep. 인투 딥은 3984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일요일이라 알바 일찍 끝내고 늦은 저녁밥 먹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지만 이 시간에 밥 차리게 하는 게 미안해서 편의점 식사로 대체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편의점만 문 열었네요. 혼자 먹어서 미안해요. 여름도 다 왔는데 인투 딥 신청드려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그래도 밥 차리게 하는 게 미안해서 편의점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래도 아내분은 그 남편분 얼굴 보면서 식사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저도 뭐 사실 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7373번님, 새벽 공감 출석합니다. 0511번님도 권디의 목소리 반가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도 늘 힘이 나고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4424번님이 신청해 주셨죠. 프레디 머큐리입니다. Show must go on.

0: TBS 캠페인
1: 도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터널. 터널 안에 사고가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면 정말 위험한데요. 터널 화재 시 입구에 내려오는 진입 차단 장치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미 터널 안에 있다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합니다. 차를 이동하기 힘들 땐 갓길로 옮긴 뒤 엔진을 끄고 열쇠를 놓아둔 채 대피하고요. 젖은 수건이나 물티슈로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연기를 등진 채로 유독가스를 피해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파울로 시티, 춤추는 사람들 들으셨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에서는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새롭게 영화가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나빌레라. 감독님, 현진식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야, 저 그 영화 감독님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1: 어차피 다 같은 사람입니다.
0: 저는 영화 감독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우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뭐
0: 이를테면 보컬은 노래만 잘하면 되고 기타는 기타만 잘 치면 되는데 그 하나의 음악을 프로듀싱하는 사람은 다 알아야 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0: 그 편집을 하셨구나. 네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개봉하는 그 소리 없이 나비를 내라. 어, 이거를 그 만드신 개인적인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소리 없이 나비를 내라는 그 청각장애인 무용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어떤 들리지 않는 환경을 뭐 극복해서 뭔가 해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아주 약간 들리는 그 미약한 청력 안에서 여기서 해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 환경 안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되는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만들게 됐던 계기가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 이전에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원래 또 음악을 더 오래 해왔고요. 근데 제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명이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근데 뭐 왼쪽 귀가 안 좋은지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 몇 년 전에 좀 요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왼쪽 귀가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음악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근데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들었던 음악 소리와 보통 사람들이 듣는 소리가 다르겠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당연하게 그렇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리와 감독님이 들리는 소리가
1: 다른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이거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가졌던 생각들이 저한테 좀 오래 남아 있었고, 그 생각들이 이제 좀 더 지나면서, 한번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던 거죠. 좀 약간 오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그 음악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시 내려보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가야 될지도. 그래서 이제 이때의 어떤 생각, 고민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풀어보고 싶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출발 방향이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떤 이야기로 풀지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획도 한번 해보고 저런 기획도 해보고 하다가, 아, 장애인 예술가들의 이야기로 갔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풀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놓을 수가 있겠다 하고, 지금 이 소리 없이 나빌라라의 주인공 청각장애 무용수 고아라 씨를 만나게 됐고, 그래서 고아라 씨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 이런 쪽들이 제가 어떤 고민하는 방향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는 이제 아라 씨의 어떤 활동들이 쭉 이어지지만 그 이제 이면에는 어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깔릴 수가 있었던 거죠.
0: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그 살짝 그 영화에 관한 얘기가 살짝 있었는데 다큐고 잠깐 그러면 어떤 영화인지 뭐 스포까지 다큐도 그런 게 있나 스포 이런 게 잘 모르겠는데 그 영화 얘기 이번에 소리 없이 나빌레라 얘기를 조금만 더 해주시죠.
1: 네, 소리 없이 나빌레라는 이제 딱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청각장애 무용수가 던지는 어떤 음악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청각장애인 하게 되면은 음악을 듣지 못하는, 네네. 아니면 들린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 환경에서 비롯된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 주인공 고아라 씨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평창 패럴림픽 네, 폐막식 때 그 되게 성대하게 치러졌던 공연이 있거든요. 그 공연의 주역 댄서로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알려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런 쪽 그 장애 예술가 쪽에서는 이제 이미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음악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춤을 춘다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알려지신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자 어떤 고아라 씨가 공연을 할 때 아라 씨는 지금 어떤 음악에 크게 의지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은 그 공연은 음악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네. 관객들은 그걸 그렇죠. 같이 감상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음악은 실제로 나왔던 그 음악도 고아라 씨에겐 일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고아라 씨의 귀에 음악이 이 음악이 어떻게 들려요?

0: 였을까? 그렇다면은 고아라 씨의 귀에도 조금은 더 음악에 대해서 이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은 없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이게 또 정확하게 고아라 씨의 고민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춤을 추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같이 이 춤의 배경으로 하는 음악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춤을 춘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예술적인 완성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아라 씨도 자기의 어떤 음악에 대한 접근, 음악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딜레마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서로 목적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고아라 씨가 이제 음악에 대해서 하나씩 탐구해 나가는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뭐 아까 스포일러 말씀하셨는데 그 되게 흥행이 많이 되는 상업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일러 어떻게든 가리겠지만 저희 같은 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포일러 가리고 할 그런 그 여유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음악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고아라 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에 아이와 함께 하게 되면서 어떤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그 주인공 고아라 씨가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다가 되게 좀 창피한 일을 당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할 때 어떤 음정이 맞는지 이런 것들이 잘 소위 말해서 모니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이 아직은 좀 덜 잡힐 때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많이 웃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그 아라 씨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20년간 노래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20년간.
1: 그랬겠네요. 진짜 네.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영화 안에서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자장가를 부르는데 그게 진짜로 20년 만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영화 안에 담겨 있습니다.
1: 이게 참 느낌도 그 참 남다르겠어요. 진짜. 혹시 저희가 감독님 오시기 전에 파울로 시티의 춤추는 사람들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감독님이 갖고 오셨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영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노래인 것 같긴 한데 이 파울로 시티 그리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0: 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약간 혼란스러운 자리인데 왜냐면은 제가 영화를 연출한 감독으로서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파울로 시티의 이제 뮤지션으로 와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영화를 하기 전에 파울로 시티라는 인디 밴드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었고요.
1: 네.
0: 2014년부터 해왔으니까 꽤 오래되긴 했어요. 물론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긴 하지만요. 파울로 시티는 이제 그 포스트락, 슈게이징 좀 이런 쪽 장르를 하는 이제 밴드인데 그 시작하던 당시에는 좀 생소했던 장르지만 요즘은 또 슈게이징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바람에 좀 올라타야 되는데 아직 시원하게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울로 시티에서 모든 곡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악 만드는 전반적인 걸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보컬이 이제 여기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사실 저희가 그 출연 섭외를 드렸을 때 그 출연 섭외가 제일 편안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그냥 딱 영화만 하는 거면 저희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걸 영화만 해서 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감독님은 사실 영화 감독이 이기도 하지만 또 현역 뮤지션이기도 하시니까 음악 프로에서 충분히 우리가 같이 소화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섭외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파울로 시티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들은 노래가 춤추는 사람들. 이번엔 또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0: 아까 그 춤추는 사람들은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 음악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 감독으로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

0: 갔었던 모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1: 네네.
0: 모어 그 거기에서 영화음악으로 만들었던 이제 트랙들 중에서
1: 네.
0: 한 곡을 이제 따로 뽑아서 이 곡을 보컬곡으로 확장해서 만든 게 춤추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댄서에 대한 음악이었어요.
1: 네.
0: 그런 것이었고 지금 또 한 곡이 그러니까 파울로 시티가 지금 꽤 활동한 기간 자체는 긴데 그 사이에 어떤 그 멤버 체제 변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형적인 4인조 이제 락밴드였고 한번 이제 밴드 멤버들 정리가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동안 저 혼자서 이제 원맨 밴드 형식으로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밴드 형태로 이제 다시 정리가 된 상태인데 제가 원맨 밴드로 하던 시절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쪽을 이제 그 스튜디오 밴드라고도 많이 하죠. 그때 제가 영화음악을 시작할 때였고
1: 아.
0: 그래서 그 영화음악 작업의 방식이 파울로 시티 작업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때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들어가는 악기도 일렉트릭 기타나 뭐 베이스 드럼 이외에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다가 그때부터 뭐 신디사이저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사운드 디자인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었고 그러면서 그때쯤부터 뭔가 파울로 시티의 음악에 어떤 영화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결정적으로 그 시기 때가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곡을 작업했을 그 시기 때가 세월호 때였어요.
1: 아, 네.
0: 그러니까 세월호 직후에 어떤 이것과 관련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만든 곡인데 제목 숫자 1이라는 곡이고요.
1: 1.
0: 1.
1: 예.
0: 이 숫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면은 읽지 않은 메시지 있죠.
1: 아.
0: 근데 네, 그 근데 이제 그 세월호 때
1: 아유, 네.
0: 그 너 괜찮아? 그래서 친구나 부모님이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1: 네, 네.
0: 그 배 안에 있던 친구들은 그걸 확인 못 하고 영원히 남아 있을 일.
1: 네.
0: 이런 의미로 만들었던 곡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인 그다음 다큐멘터리적이고 그리고 사운드 측면에서도 좀 더 영화 음악적인 그런 좀 시기에 만들었던 곡이어서 오늘 이게 그 제가 오늘 영화 감독으로서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그 정체성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곡일 것 같아서 가져온 곡입니다.
1: 네, 이 선곡표에 파울로 시티 1 이렇게 써 있어서 1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 메시지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일을 쓰셨네. 아휴, 그냥 설명만 듣는데도 벌써 그냥 마음이 좀 먹먹해지네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울로 시티입니다.

0: 파울로 시티 1 듣고 오셨습니다. 영화 소리 없이 나빌레라의 감독님이시죠. 현진식 감독님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감독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노래였어요. 아, 감독님, 다시 영화 얘기로 잠깐 좀 돌아와서요.
1: 네.
0: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런 다큐나 이런 독립영화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초대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초대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극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어떤 이제 소위 독립예술영화라고 하죠.
0: 네.
1: 독립예술영화가 사실 굉장히 활발하고 꾸준하게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접근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뭐 그 접근이 쉽지 않은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일 큰 이유는 극장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 영화도 이제 6월 24일 날 개봉 예정이고 이제 개봉하겠지만 6월 24일에 극장에 가본다고 이 영화가 싹 다 걸려 있거나 하는 게 아닌 거죠.
0: 그렇겠죠. 네. 네네.
1: 그 CGV라든가 이제 그런 대형 극장 체인 같은 경우에는 걸리기는 하지만 뭐 어떤 시간에 뭐 아침 시간대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좀 관객들이 찾기 어려운 시간대에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 예술 영화를 주로 이제 많이 틀어주는 이제 그런 극장들도 꽤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서도 또 하나 또 이제 딜레마가 있다면은 거의 서울로 너무 지금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서울.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CGV에 걸리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많이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도 참 이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딱 말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독립예술 영화를 개봉할 때 항상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말이 그래도 이 영화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봉 첫 주에 어떻게든 상영관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봐달라는 거예요. 첫 주. 왜냐면은 첫 주에 그래도 약간 희망적인 성적이 나오면은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 수죠. 관객 수. 첫 주에 약간 희망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극장에서 조금씩 편성을 더해주기 시작해요. 아,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는구나 하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관객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간대에도 하나씩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독립예술 영화들은 개봉할 때 거의 첫 주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막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무조건 첫 주 주말에 무조건 가서 봐달라. 어떤 때 우리가 표를 사서 줘가면서까지.
0: 네네.
1: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저희 배급사 대표님 말씀으로는 지금 여기에도 그 초대권 네네네.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초대권을 해드리면은 가능하면 첫 주, 무조건 첫 주에, 첫 주 주말에 관람을 해주셨으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살아남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0: 네. 열매 아까 말씀하셨었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다섯 분께 1인당 두 매씩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연이나 댓글창에, 소리 없이 나빌레라 초대권 원합니다. 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다섯 분 추첨해가지고 1인당 두 매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쪽 영화 생리를 잘 몰랐는데 꼭 첫 주에 6월 24일 개봉이죠.
1: 맞습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영화 배급사에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급사에서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면 사는 지역과 시간에 맞게 거기 맞는 예매권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받긴 받으셨는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른 분한테도 꼭 해서 꼭 보러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힘 한번 실어보지요. 6월 24일 개봉하는 소리 없이 나빌레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독님 벌써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마지막 곡도 그 영화 관계에 있는 또 우리 감독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파울로 시티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 네.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0: 네.
1: 그 제목은 안녕 도쿄라는 곡인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최근에 이제 앨범에 실리긴 했으나 제가 만들었던 가장 오래된 곡이기도 해요. 오래된 곡이어서 제가 음악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 일종의 좀 셀프 리메이크 형식으로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이번이 최종 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그런 버전이어서 어쩌면은 이 곡 때문에 제가 음악 생활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한 곡을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 곡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유, 오늘 많은 얘기 나누었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그 영화 잘 되기 저희도 같이 바라고요.
1: 네.
0: 네. 그 마지막 곡 파울로 시티의 안녕 도쿄 들으면서 감독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곡 나가고 있죠.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더워. 아유,
3: 왜 이렇게
1: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하나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아유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7: 왜 이렇게 덥냐.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강원 중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시내 출근길 여유 있게 시작합니다.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 염창나들목 주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이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청담동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가 구리 방면으로 월릉램프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1: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고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제보다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체코와의 첫 경기가 있습니다. 도심과 여의도 곳곳에서 거리 응원 준비 중인 곳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올림픽대교부터 밀리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 부근 1차로에도 승용차 사고 있어서 뒤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한국 축구팀과 체코의 첫 경기 거리 응원전 준비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경기가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지금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또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정체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고 내부순환로가 성수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또 성동 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에서 신갈 사이와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와, 보통 월드컵 하면 한밤중에 즐기는 치맥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풍경이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 경기가 모두 오전 10시나 11시에 치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치맥 대신에 브런치 월드컵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이른 시간이지만 단체 행원의 열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뚝섬 한강공원, 대형 쇼핑몰, 또 영화관까지 서울 곳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함께 응원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또 사무실과 학교에서 이어질 응원이 저 지구 반대편까지 닿아서 긴 시간 준비해온 태극전사들이 후회 없는 경기 펼쳐주길 기대해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